네, 오늘 첫 곡 제목이 바로 Sunday Morning이었고요. 노래한 사람은 런던 태생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름이 함자예요. 보통 이름 이렇게 부모님 이름을 물어볼 때 함자가 어떻게 되시나? 함자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 이름입니다. 초삼 딸이 학원 다녀오는 길에 엄마 나 요즘 하늘 올려다보는 게 취미다? 이러는 거예요. 하늘도 예쁘고 나뭇잎도 많아져서 너무 좋아. 야, 아이들도 5월의 녹음을 느낄 줄 아는구나 싶었어요. 1942님의 문자였는데 이게 또 아이들마다 예, 차이가 있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나름 느끼기야 했겠지만 그런 표현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 기억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아이. 양예은님은 예쁜 양산 하나 장만하려고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글을 주셨는데 그쵸, 필요하죠. 낮에는 볕이 꽤 강렬하더라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예, 벌써 한 달도 전부터 벌써 햇살이 막 딱 뜨거운 지점에서 좀 정차되어 있거나 이럴 때 막 따가워지는 게 또 느껴지던데요. 네. 이렇게 여름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네요. 자, 5월 17일 일요일 오늘 아침 그럼 광고

0: 새로 이어드릴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4: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11: 밥알 찹쌀떡의 원조.
12: 백년 앞변
11: 첨가물 없이 건강한
12: 백년 앞변
11: 30년 전통
12: 백년 앞변
11: 떡 선물세트는
12: 백년 앞변
11: 1588-5678.
1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6: 백조 싱크.
17: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 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18: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K-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7: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18: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들으신 곡은 스윙아웃 시스터의 The Kaleidoscope Affair라는 곡이었습니다.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왠지 비장미가 넘치죠. 뭔가 되게 엔딩이 슬픈 무슨 갱스터가 연루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70년대 알랭 드롱이 주연을 했던 그런 프랑스 영화 같은 스윙 아웃 시스터. 이 팀의 이름이 이게 원래는 되게 그 인기가 없는 뮤지컬의 제목이었대요. 멤버 셋이 그 뮤지컬을 같이 봤고 그 뮤지컬에 대해서 다들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걸 셋이 다 별로라고 생각한 공통점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9022님은 반년 넘게 미뤘던 자동차 내부 세차를 하러 가는데 기관지 건강이 걱정된다고 마스크까지 야무지게 챙겼더니 이 지경까지 방치해놓고 뭐하냐는 듯한 눈빛을 보내네요. 뭐 이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오늘 아주 갈아엎을 만큼 네 깨끗하게 또 그래야 또 오래오래 쓰죠. 네. 고수정님 아이들과 돈가스 만들고 있습니다. 고기는 제가 얇게 펴서 주고 밀가루랑 달걀물 빵가루 순서대로 무치라고 했더니 둘 다 입술 앙 물고 곧잘 하네요. 야, 제가 또 돈가스로 그 백선생 시즌 때 원에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둘째가 얼마 전에도 아빠 돈가스 왜 안 해줘 그러는데 사실 다 까먹었거든요. 또 해버릇 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면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예 앞치마 질끈 동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15님은 갑자기 숲길을 걷고 싶어져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 버스 타고 가면서 문자를 주셨었네요. 오해운 들으면서 가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하셨는데 자 그때 신청하신 곡입니다. 샘 오기예요. 롤러코스터.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 함께 들었습니다. 6310님은 알바는 끝났는데 괜히 집에 가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으로 걸음을 옮겨서 호떡 하나 먹으면서 시장 구경, 사람 구경하다 들어왔습니다. 이런 게 힐링이거든요. 라고. 그죠. 은근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저는 길을 좀 뺏기는 스타일이긴 한데 또 어떨 때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도 또 뭔가 힐링되는 그런 느낌 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드디어 가게 이전 오픈하셨다는 4952님.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쉬었는데 어디 낯선 곳에서 다시 만난 느낌 같아요. 오늘 아침을 듣는데 지금 여기는 목 좋은 대로변인데 아침마다 오하윤 크게 틀어놓을게요 라고. 자, 이제 오픈도 하셨으니까 많은 손님들로 문전성시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자, 노래는요 마이클 런스트로학이에요. 25 minutes.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
1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부채와 선풍기, 에어컨을 꺼내놓을 때가 아닌데 오늘도 필요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와 강릉이 32도, 대구 34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자외선까지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방향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사고가 있는데요. 소래터널 부근입니다. 버스 관련 사고로 송내부터 4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밖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감곡 3차로에 고장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 일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문득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장면이 스친다. 커다란 양푼 비빔밥, 고추장을 크게 비벼 씹으며 인생 뭐 있어? 라고 말하던 모습. 상처난 마음을 매운맛에

0: 기대 잠시 붙잡아둔 순간 트림이 섞인 허세와 붉어진 눈가, 매운 양념 때문이 아닌 마음의 뜨거움이었을 것이다. 그 장면이 오래 남는다. 털털한 말끝 아래 숨어있던 체념과 위로. 비빔밥은 그렇게 단순한 듯 복잡한 감정을 담는 그릇이다.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을 밥과 함께 비벼 삼키는 순간. 삶은 날것처럼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엔 모든 것을 한 번에 섞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 쓱쓱 비벼 삼키는 행위는 결국 나를 달래는 일이다.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그래도 밥은 먹자 라는 말만큼 든든한 주문이 있을까? 오늘 이야기는 이여진 산문집 나이듬, 그래서 더 아름다운 70여행 중에서 일부였습니다.
1: 아, 집

이만 타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성거릴 뿐 절대로 나가지 않아. 좁을 바 너의 집.

0: 한번 먹고 싶어서 전화했지.
1: 이뻐. 알았어. 얼마든지 해줄게.

오늘 전해드린 글이 이유현님께서 공유해 주신 문장이었거든요. 더불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인생이 너무 맵게 느껴질 때 어떤 음식이 생각나세요? 책에선 비빔밥을 인생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멋부리지 않고 있는 재료 다 때려넣고 쓱쓱 비벼먹는 비빔밥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 결국 다 섞이고 비벼지는 게 아닐까요? 그래도 밥은 먹자는 말이 다정한 응원 같습니다. 혹시 마음이 헛헛하다면 오늘 맛있는 비빔밥 어떠신가요? 라고. 비빔밥. 비빔밥 자체도 뭐 맛은 있지만 왠지 된장찌개가 한 그릇 같이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배가 고프군요. 네. 자, 유현님 좋은 글 나눠주셔서 고맙고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8824님의 신청곡입니다. KC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네, 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앞에 케이시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이어드렸고요. 숯불 닭갈비집입니다. 5월 되니까 숯불 연기에 일하면서 땀 흘리는 알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 빙수 사러 가요. 초코빙수랑 망고빙수 사서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따 쉬는 시간에 같이 먹으려고요. 라고 이구 이사님. 아, 더 더워지면 어떡하죠? 아무튼 빙수를 이렇게 동네 빙수 가게가 있다는 말씀이죠. 보통 편의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빙수를 안 파는데. 네. 쉬는 시간에 맛있게 드시고요. 네. 자, 이구 이사님. 벤슨 분의 노래 이어 드릴게요. Before You. 와우.

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0: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곡 진짜 오랜만인데, 네, 주스 뉴튼의 Angel of the Morning. 80년대 초반 국내에서도 아주 크게 사랑받은 곡이죠. 요 노래 듣고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

0: 를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남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3: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 쇼.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도경수의 목소리로 로즈 함께 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수요일날 들려드렸을 때 하트를 엄청 받았어요. 가사가 좋아서 찾아보니까 도경수 씨가 직접 글을 썼네요. 노래도 잘해, 연기도 잘해, 작사도 잘해, 어머님이 누구니? 라고 2155님. 네. 보니까 저도 뭐 소식으로 전해들었지만 올 여름에 또 가수로 컴백을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팝콘에 이어 이 노래도 봄에 듣기 좋아요. 곧 장미 만개하면 산책하면서 들어봐야겠어요 하셨는데 4203님이 벌써 만개한 거 아닌가요? 저는 꽤 봤어요, 장미를. 그래도 보이는 식물들은 눈에 담으려고 출근길에 그러고 있는데 네. 아직 만개까지는 시간이 남았군요.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0: 시키겠다.
1: 필요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0: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0: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0: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코난 그레이의 목소리로 헤더 들었습니다. 6223님이 주중에 신청하셨던 곡인데, 자 이어서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인천 연수구에서 김은실님이 보내주신 내가 있던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며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면서 내 이름 석자가 희미해져갈 무렵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친구들, 두 손 번쩍 들어 흔들며 반겨주는데 순간 심장이 뛰었어요. 여기에서만큼은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하는구나 싶었거든요. 함께했던 10여 년 전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까 잠시나마 풋풋하고 싱그럽던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선물 같았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날 우리를 웃게 한 노래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하시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4minute 이름이 뭐예요? 서인국 부른다. 이 곡들이 다 10년이 넘은 곡들이군요. 자, 은실님의 내가 있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3곡 이어드릴게요.

네, 오늘 김은실님 10여 년 전 대학 시절 동창들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담아서 선곡해 주신 세 곡이었어요. 방금 서인국 부른다, 4minute의 이름이 뭐예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우리들의 순간, 이렇게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은실님께는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추천곡으로 이 곡들을 선곡하신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곡이 어울릴 것 같아서 저희 보너스 추천곡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0: 불러먹.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7: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8: 와우
7: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7: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프레스.
10: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1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3: 계절이 자꾸 앞서갑니다. 오늘도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강릉과 광주가 32도, 대구가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에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진 대전선 대전 방향의 사고인데요. 남세종 부근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사고는 전 시간 전에 드렸는데요. 소래터널 부근 버스 관련 사고 견인 작업하면서 송내부터 5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에 정체가 생기면서 일찍에서 금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로 7km 구간 밀립니다. 최지연입니다.
1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김명애님의 사연과 함께 할게요. 저희 집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어요. 매일 아침이면 공원에 가서 걷고 운동기구에도 올라가 보고 친구들하고 차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활력을 얻었는데 요즘엔 공원이 재정비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이용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 친구 넷이서 가까운 산을 찾았어요. 난생 처음 가보는 거라 아무 준비가 없어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등산 스틱 삼아 올랐는데 험한 산은 아니었지만 첫날부터 무리하면 안 되니까 우선 중턱까지만 오르고 내일은 스틱과 물, 커피를 준비해서 정상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목표가 생기니까 좋아요. 보통의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공원이 재정비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이용을 못하면 나도 그럼 두 달 동안 쉬란 얘긴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새롭게 등산을 시작하셨다니까 우리 사연자인 명예님도 그렇고 또 동네 친구분들도 아주 균형 있는 생활감을 갖춘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자,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으신 것도 현명했고 앞으로 가볍게 산책하듯 이렇게 산에 오르시면 좋겠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을 전해봅니다.

위켄드. 네, 다프트 펑크와 함께한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이죠. I feel it coming. 김명애님의 답장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니까 저 같은 분명히 이거는 쉬라는 뜻인가 보다 했을 텐데 공원이 문을 닫는 동안 등산 대단들 하십니다. 2324님은 주말인데도 일찍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동네 뒷산에 올라 맨발 걷기를 했습니다. 이제 해가 일찍 떠서 가능하거든요. 그죠? 이제 뭐 한 5시만 좀 넘어도 밝아오니까 신선한 아침 공기 맡으며 흙을 밟으니 신선놀음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셨는데 부지런한 분들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이죠. 새벽녘에 정선 사북에 도착해서 숙소에서 잠시 쉬고 민둥산에 왔습니다.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 웅덩이처럼 보이는 분지라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뻐요. 벤치에 앉아서 뻐꾸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1710님도 소식을 전해오셨고 다들 부지런한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네. 6167님은 우리 반에 교생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작년 임용 2차 면접 보던 날 오하윤의 사연이 소개되고 기분 좋게 면접 본 덕에 합격해서 특수학교에서 1년 동안 신규 교사로 지냈는데요. 올해는 1학년 담임도 맡고 교생 지도교사도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교생 선생님보다 제가 더 떨려요. 선배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래도 설렘 가득 안고 한 달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신. 아 그렇구나. 기억이 나는 것도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뭐 잘해주실 생각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실 정도면 앞으로 네, 많은 용기를 주시고 네. 두 분 다 잊지 못할 그런 시간 되시기를 응원 드리면서 윤상의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잘 모르는 노래인데 떠나자.

둘 다 박창학 작사가의 글이었습니다. 네. 3595님. 아들은 군 전역 후 진로 준비를 위해, 저는 나이 50에 새로운 일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하러 함께 매일 도립 도서관에 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9시 개관 시간 맞춰 가고 싶은데 오하윤 들으면서 점심 도시락 준비하다 보면 행동이 굼떠져서 시간이 휘리릭 가버리네요. 그래도 덕분에 좋은 노래 듣는 호사도 누리고, 자 이제 슬슬 공부하러 가봐야겠어요 하셨는데, 주말에도 공부하시는 거죠?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떡케이크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정수연님, 5월에 주문이 폭주합니다. 시즌이구나. 거의 매일 엄마가 도와주고 계신데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세요. 조금 한가해지면 두둑한 용돈과 함께 맛난 음식을 대접할게요 엄마라고. 아유,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매일매일 폭주하는 주문 보고 있으면 행복하시겠어요. 수연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자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2: 자, 오늘도 노래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728님,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딸, 매일 학교 가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다 보니 이제 주말에도 부지런히 눈을 뜨네요. 이게 참 그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예, 이게 딱 그 안 깨워도 일어나는 그런 아이군요. 대견합니다. 보통 주말에는 애들이 점심 때까지 자던데. 자, 오늘 끝곡은요, 키드 락과 쉐릴 크로우가 함께한 픽처 전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오후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물건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파리피플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철칙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쫓기보다 직접 써보고 정말 좋아하는 것만 소개합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직접 하면서 제 진심이 보일 때만 세상에 내놓습니다. 스스로 확신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 진정성은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9: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오늘 같은 주말에는 허용되는 게으름이 있죠. 바로 브런치. 우리말로는 아점이잖아요. 근데 독일에는 프로후슈펜이라는 문화가 있대요. 늦은 오전쯤 친한 사람들끼리 느지막이 만나서 무려 맥주를 한잔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허기를 달랜다라기보다는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쉬어가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맥주면 어떻고 커피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겠죠. 느긋함이 특권이 되는 일요일. 여러분이 놀러 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안녕하세요. 5월 17일 일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독일의 프로슈펜 이야기 해봤잖아요. 늦은 오전에 만나서 맥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꼭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자체가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도 그런 시간처럼 편하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잠시 뒤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함께하는 최애탐구 생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잠시 듣고 최애탐구 생활로 돌아오겠습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 센터 무실점에서 5만 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의 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일요일 이 시간 한 가수만 제대로 파보는 시간입니다. 최애탐구 생활에서 좋아하는 가수 한 명 콕 집어서 노래 쫙 이어서 들어볼게요. 오늘 최애탐구 생활 주인공은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으로 정해봤습니다. 저 어제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도 보고 왔거든요. 이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단연 문워크입니다. 당시에 처음 문워크를 본 세계인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냐면요. 아직 문워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을 사고 싶다는 팬들의 말이 돌았을 정도였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태로 그 충격을 처음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문워크가 처음 공개된 곡 많이들 비디스로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는 빌리진이었다고 합니다. 1983년 3월 모타운 25주년 기념 특집 무대에서 그 단 2.5초 무려 4,700만 명이 동시에 본 그 짧은 순간이 댄스의 역사를 바꿔놨는데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문워크가 태어난 그 곡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먼저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빌리진 들으시고 스릴러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듣고 방금 스릴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에는 최애탐구 생활 코너에서 좋아하는 가수 한명콕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 연이어서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저의 픽, 마이클 잭슨의 노래와 그의 인생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초의 뮤직비디오를 마이클 잭슨이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뮤직비디오 자체를 마이클 잭슨이 탄생시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래 부르는 영상에 불과했던 뮤직비디오를 14분짜리 한 편의 영화로 끌어올린 사람이 바로 마이클 잭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방금 들으셨던 스릴러의 이전과 이후 뮤직비디오의 정의 자체가 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스릴러의 뮤직비디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보고 온이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의 그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에 나오는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도 한번 꼭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마이클 잭슨의 힐더 월드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시대가 고독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독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5: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8: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네, 마이클 잭슨의 Beat It 들으면서 브런치 카페 2부 시작했습니다. 자넷 잭슨, 라토야 잭슨, 저메인 잭슨, 마이클 잭슨의 형제자매 이름을 한번 불러봤는데요. 이중 막내 여동생이 자넷 잭슨이거든요. 근데 이 자넷 잭슨이 너튜브 탄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4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자넷 잭슨과 함께 무대에선 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요. 그녀의 의상을 찢었습니다. 단 0.5초 동안 자넷의 신체 부위가 1억 4천만 명 앞에 그래서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싶어 했지만 당시 인터넷에는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좌절감을 느끼는 세 명의 청년,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 이세 명이 이듬해 만든 플랫폼이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그 너튜브입니다. 아,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는 이 사람들의 갈망이 결국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네요. 좋든 싫든 간에 이 자넷 잭슨 덕분에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같이 보는 동영상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럼 잭슨의 형제 자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잭슨 파이브 시절의 대표곡 한곡 띄워드릴게요. 잭슨 파이브의 ABC 함께 하시죠.

0: Yeah.
1: Sit down, girl.

네, 마이클 잭슨의 잭슨 5 시절 대표곡 중 하나인 ABC 지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We're the World 띄워드릴게요.

0: 네, We Are The World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마이클 잭슨이 라이오넬 리치와 공동 작곡한 곡인데요. 익숙한 목소리 많이 들으셨죠?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이 45명 이상이나 한자리에 모여서 녹음한 곡입니다. 스티비 원더, 다이애나 로스, 레이 찰스, 빌리 조엘, 신디 로퍼, 브루스 스프링스틴, 티나 터너.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았느냐?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끝난 직후에요. 시상식장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녹음실로 다 같이 이동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시상식이 끝나고 한 밤 10시쯤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하룻밤 만에 녹음을 끝낸 거라고 합니다. 아, 보통이라면 이런 슈퍼스타들을 다 모으는데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각 가수의 팬들과 기자들이 몰려들까봐 녹음 직전까지 완전 극비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저는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음악에 대한 열정, 또 아프리카 난민에 대한 인류애, 그 중심에 역시 마이클 잭슨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로도 나와 있어요. 이 제목이 위대한 밤인데 얼마 전에 공개가 됐거든요.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0: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8: 여기가 뉴욕입니까?
9: 이것이 파리입니까?
8: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9: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0: 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최애탐구 생활 코너에서 좋아하는 가수 콕 집어서 그 가수의 노래 쭉 이어서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최애탐구 생활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아, 마이클 잭슨, 무대 위에선 그 누구보다도 강렬했지만 이 한편으로는 늘 꿈이 많고 순수한 피터팬 같은 사람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요, 그 마음 떠올리면서 준비해봤어요.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발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훈입니다. 오늘 집에서 에어컨 첫 가동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겨울 내내 잠자던 에어컨 그냥 바로 냉방 버튼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먼지 바람은 물론이고요. 전기요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거든요. 오늘 아침 전문가들이 전하는 팁을 보니까 에어컨 필터에 먼지만 가득해도 소비 전력이 최대 2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2주에 한 번만 필터를 씻어줘도 우리 지갑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리면요. 처음 켤 때는 냉방이 아니라 송풍 모드로 1시간 정도 먼저 돌려주세요. 에어컨 안에 숨어있던 습기와 곰팡이를 바짝 말려줘야 퀴퀴한 냄새도 잡을 수 있고요. 냉방 효율도 올라갑니다. 실외기 주변에 쌓인 짐들도 좀 치워주시고요. 실외기가 숨을 잘 쉬어야 에어컨도 힘을 덜 쓴다고 합니다. 나중에 덥고 나서 고치지 뭐 했다간 수리기사님 기다리다가 여름 다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같이 좀 여유로운 일요일 15분만 투자해서 미리 시운전도 해보시고요. 필터 상태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정이 달콤한 선곡까지 곁들이면 그게 바로 최고의 주말 피서 아닐까요? 5월 17일 일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0: 한치킨 왔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0: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7: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7: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7: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10: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11: 뮤직 타임머신. 음악은 시간을 되돌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 과거로 돌아가 보는 시간.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요,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곡으로는 스콜 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2006년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메이비의 다소라는 곡이 또 70위였습니다. 2006년 4월 6일 A Letter from Abel 1689라는 앨범의 또 타이틀 곡이었는데요. 이 메이비의 이 앨범 A Letter from Abel, 사실 이 앨범이 명곡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앨범

앨범 자체를 그냥 무한반복을 돌리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70위 다소 타이틀곡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69위는요. 이효리 씨의 개차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에도 2006년 2월 9일 다크 엔젤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고요. 2003년에 이효리 씨가 솔로 1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뭐 10미닛, 헤이걸, 리멤버미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면서 이효리 신드롬이다 이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3년 뒤에 돌아와서 발표했던 곡이 이 깨차라는 곡입니다. 또 이 노래에도 정말 이효리 씨스러운 그런 트렌디하고 좋은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67위는요. 신화의 Once in a Lifetime이라는 곡입니다. 2006년 5월 11일 State of the Art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이 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70위부터 만나보시죠. 메이비가 부릅니다. 다소.

신화의 Once in a Lifetime 듣고 오셨습니다. 종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06년도 노래들, 무려 20년 전 노래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66위의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승기 씨의 입모양이라는 곡입니다. 2006년 2월 3일 Crazy for You라는 앨범에 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요. 이 앨범 사실 이승기 씨의 또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2004년에 내 여자라니까 라는 노래로 대한민국의 소위 누나 신드롬, 요즘 말로 하면은 연하남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정말 풋풋한 매력을 뽐내며 신인상을 휩쓸었던 이승기 씨였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이 Crazy for You라는 앨범이 나왔는데요. 정말 히트곡들이 많았습니다. 뭐 타이틀곡인 하기 힘든 말, 외쳐본다, 그래서 어쩌라고, 한 번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입모양까지, 특히나 이 노래뿐만 아니라 뭔가 청춘 시트콤 논스톱에서 연기자로서의 자질까지 발휘를 하면서 야, 이승기라는 사람이 정말 차세대 엔터테이너구나 라는 매력을 일찌감치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시작점은 또 가수로서 이런 담백한 노래들, 또 그리고 어쩔 때는 애절한 노래들 참 소화를 잘하시는 이승기 씨죠. 이 노래를 1부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가 부른 입모양 띄워드리고요. 저는 또 잠시 후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인생

0: 논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1: 알쏘! 좋다!
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 얼쑤 신난다!
2: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함께해요.
4: 산불,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난이 됩니다. 불법 소각은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 취급 금지. 산림지역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산불을 내면 징역 등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06년도 차트 65위 이승철 씨의 떠나지마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20년 전으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61위로 살짝 점프를 해볼게요. 하울 제이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라는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60위는 세븐의 라라라라는 곡이었습니다. 역시 2006년에 발매가 됐었던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59위 김종국 씨의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김종국 씨의 네 번째 편지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중반 김종국 씨를 빼놓고는 대한민국의 가요를 논할 수가 없었죠. 아 정말 수많은 명곡과 그리고 한 남자라는 노래로 2000년대의 초중반은 그냥 어떠한 BGM이 흘러나와도 한 남자일 확률이 높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김종국 씨의 이 파워가 정말 어마무시했던 그리고 현재까지도 예능 또 너튜브에서 이 근육으로 이제는 근육으로 소통하고 계시죠. 예, 59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61위 하울제이의 Perhaps Love 띄워드리고요. 세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3: 골뱅이.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당진의 나루쌀, 덮밥에도 당진의 나루쌀, 국밥에도 당진의 나루쌀.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7: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 하셨습니다.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20년 전 노래들 함께 듣고 계신데요. 벌써 2부 마지막 곡을 띄워드릴 시간입니다. 2006년도 차트 58위 Fly to the Sky의 남자답게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장학사 박석입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보호자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0: 교육활동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수업권이 존중받고 아이들의 배움이 방해받지 않으며 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두의 힘을 보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우는 일, 함께하는 교육활동 보호, 동행이 나아갈 길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썼다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아니 뭐.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볼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볼데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체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체.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김지후의 정오의 희망곡.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첫 곡으로 2006년도 차트 55위 토니안의 유추 프라카치아 듣고 오셨고요. 자, 3부에서도 역시 20년 전으로 시간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위네요. 이수영의 그레이스 준비했고요. 그리고 53위는 정재욱의 들리나요라는 곡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3일 13월의 사랑이라는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정규 4집 앨범이었고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2년 6개월의 여정 끝에 또 복귀를 알렸었던 정재욱 씨.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 하면은 여러 가수가 떠오르지만 정재욱 씨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띄워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곡은 51위 홍경민의 사랑 참 준비했습니다. 이 세 곡을 띄워드리겠고요. 그러면 먼저 54위입니다. 이수영 그레이스.

의 곡이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종호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3부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50입니다. V1의 면도라는 곡이고요. 2006년 1월 5일 두 번째 여행이라는 앨범의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V1의 두 번째 앨범이었고요. 그리고 이 처음에 1집에서 그런가 봐요 라는 정말 애절한 발라드로 많은 대중들에게 이 V1이라는 이름을 알렸던 그런 곡이었는데 또 침묵을 깨고 2집 정말 이 면도라는 명곡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조장혁 씨가 이 면도라는 곡을 본인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발매를 하면서 역주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가사가 참 좋죠. 예, 면도 들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49위입니다.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이라는 곡이고요. 2006년 4월 28일 거미 언플러그드라는 정말 명반이죠.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앨범이 왜 명반이냐면요. 타이틀곡이 날 그만 잊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혼자만 하는 사랑,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기억상실 이런 곡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말 명반 오브 명반인데 그 중에서도 이 그대 돌아오면이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거미 씨의 이 보컬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거의 없다 생각하거든요. 2006년에도 중위권에 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V1의 면도 띄워드리고요. 두 곡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좋은 노래들과 함께 4부로 돌아옵니다.

0: 넘어.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6: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46위 버블 시스터즈의 사랑 먼지 듣고 오셨고요. 4부에서도 역시 40위권대 노래들을 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06년도 노래에 지금 1, 2, 3부간 듣고 계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별을 주제로 한 소울 넘치는 곡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버블 시스터즈의 이 목소리도 정말 애절하고 호소력이 있고 이런 곡들이 좀 인기가 많았었던 2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45위입니다. 빅보의 언터처블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KCM의 태양의 눈물 Tear of the Sun 44위의 노래를 또 두 번째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곡은요 42위 슈퍼주니어의 You라는 곡이었는데요. 2006년 6월 7일 발매가 됐었던 또 댄스 장르의 곡이었습니다. 이 You가 발표될 때는요 정말 지금은 뭐 빼놓을 수가 없는 핵심 멤버지만 규현 씨가 새롭게 멤버로 영입이 돼서 발표했었던 싱글 곡이었거든요. You. 규현 씨는 지금은 뭐 정말 발라더로서의 이쑤시개 그리고 뮤지컬도 하시면서 아이돌 슈퍼주니어로 출발했지만 본인의 영역을 쭉 넓혀가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20년 전에는 슈퍼주니어에 막 영입이 됐었던 귀엽고 풋풋한 모습에도 규현 씨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먼저 45위 빅보의 언터처블 띄워드리고요. 세 곡 듣고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

0: 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7: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8: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7: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006년도 차트 39위 서영은의 웃는 거야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뮤직 타임머신 오늘은 20년 전으로 2006년도로 한번 떠나가 보셨는데요. 마지막 곡은 38위입니다. 버즈의 은인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또 그리고 재미난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들어보면요, 유독 술로 해방감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한잔해야지, 그만 싸우고 소주 한잔하면서 풀자. 야, 밖에 나오니까 공기도 좋고, 와, 술 땡기네. 왜 이렇게 말끝마다 술술술이냐. 우리가 스트레스와 고민을 푸는 방법이 주로 술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시죠? 일취월장. 일요일에 취하면 월요일에 장난 아니다. 답답한 일들 무리하게 술로 풀지 마시고요. 술 기운을 빌리지 않고 내 마음을 달래줄 방법, 요거부터 좀 찾아보시죠. 5월 17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영화 싱투게더의 OST 테런 에저트 토리 켈리가 부른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듣고 오셨습니다. 와 근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군요. 요거를 진즉에 알았더라면 그 전에 그런 행동들 안 했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 다 느끼시죠?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한 잔 땡길 때 많잖아요. 근데 분명 기분이 좋아서 한 잔을 땡겼는데 왜 다음 날은 후회의 연속일까? 일단 숙취 때문에 힘들죠. 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짜증이 나죠. 일도 손에 안 잡히죠. 그리고 어제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 안 나. 근데 단톡방이 좀 쎄해. 아, 그래서 이걸 내가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무슨 일 있었나 계속 찜찜해. 일주일 내내 이게 뭡니까? 이거를 저는 수십 년간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 계속 베이비를 안겨주시나 봅니다. 술 좀 그만 먹으라고. 그러지 않고선 끊질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네, 시간 아깝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이잖아요. 시간 진짜 훅훅훅 지나니까요. 이 아까운 시간 술로 달래지 마시고요. 자, 이 대낮에 낮술로 기분 푸는 분도 분명 계시긴 계실 겁니다. 근데 요거 술로 풀지 말고 우리 입술로 풀어봅시다. 뭐 옆에 있는 분과 뭐 딥키스도 괜찮고 뭐 아니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다로 푸는 것도 괜찮고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누구랑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주세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받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두대운 사연과 신청곡들 소개해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0: 솔직히 맞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 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 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4: Radio Station. 여러분께서는 지금 2시의 대신 안영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202번님의 신청곡 사자보이즈의 소다팝 듣고 왔고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오정훈입니다. 엄마 아빠 저 동생 이렇게 울산 대공원에 갔는데요. 엄마가 사람한테 치여서 너무 힘들다고 2시간 만에 도망 나왔어요. 저는 더 놀고 싶었는데 슬프니까 집 가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소다팝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에너지가 언제쯤부터 지치는 건지가 난 너무 궁금해요. 계속 놀지. 그러니까 낮에 한 4시간 5시간 놀아줬으면은 저는 이제 지쳐가지고 금방 잠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진짜로 이 말을 그대로 해요. 더 놀고 싶었는데 저 얼마나 더 놀아야 되는 거야.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소다팝 틀어줬으니까 조금 실망했더라도 웃으면서 우리 엄마 말 잘 듣고 가자. 자, 이렇게 기분 풀고 싶을 때 돈 한 푼 안 드리고 푸는 방법. 노래만 한 게 없죠. 네, 별 사연 없이 노래 제목만 보내주셔도 두 대가 알아서 잘 틀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280번님, 어제 오랜만에 시어른께서 아기들을 봐주신 덕분에 어머나 자유부인 돼서 운동도 가고 마사지도 받고 하루 잘 쉬었습니다. 지금은 애들이랑 아울렛 가는 중에 두 대 들으면서 드라이브 중이에요. 인간에게 자유는 정말 소중한 가치인데요. 영미님은 자부타임 때 뭐하면서 힐링하시나요? 신청곡은 투어스의 첫 만남 어쩌고 하는 거 그거 틀어주세요. 그러니까 투어스 내가 또 제목 이거 다시 한번 지어야 될 것 같아. 요거 제대로 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생각난 거 뭐 이런 것처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제목은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280번님이 아직 에너지가 있으시네. 응. 왜냐면 자부타임 때 뭐요? 뭐라고? 운동을 갔다가 마사지를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무조건 소파지. 소파에 누워서 TV 틀어놓고 넷이나 아니면 영화 정주행 틀어놓고 그리고 그것만 보니 아니죠. 핸드폰도 꺼내야죠. 검색하고 싶은 것도 검색하고 그래도 하루가 짧아요. 나 환장해. 그리고 또 이제 배에서 또 배달을 시켜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지. 먹고 그대로 또 누워야죠. 아유, 어리석다. 어리석어. 아유, 참. 3514번님. 지금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야근에 주말 출근까지 해서 일과 싸우고 있습니다. 점심때 동료 언니가 맛있는 거 가득 사주셔서 2인분은 좋게 먹고 자리에 앉았는데 커피를 마셔도 일이 진행이 안 돼요. 혈당 스파이크가 제대로 왔습니다. NCTVC의 2.5 들려주시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이 일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틀어주시길 플리즈.

네. 그래, 먹는 것만큼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없죠. 근데 먹고 나서가 문제인 거예요. 특히 일할 때. 자,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얼른 깨어나십시오. 1280번님이 부탁하신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3514번님이 간곡히 요청해 주신 NCT Wish의 2.5 바로 쏠게요.

소개팅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NCT UC의 2.55에 이어서 아이브의 블랙홀까지 듣고 왔습니다. 4879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자매입니다. 참고로 저는 초3이에요. 지금 제주도 여행 끝나고 공항 가는 중이에요. 여행이 끝나서 너무 아쉬워요. 내일 학교 가서 속상해요. 혹시 아이브의 블랙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입죠. 아유, 그래도 여행 가서 자매끼리 싸우지도 않고 재밌게 잘 놀다 왔나 보네요. 아쉬워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날씨도 또 좋았나 봅니다. 부러워요. 이모는 제주도만 가면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그랬었는데 말이에요. 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가서 나중에 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 성적 좋으면 또 엄마 아빠가 또 여행 보내줄 거예요.

9703번님 아이들 데리고 아쿠아리움 구경 갔다가 집에 가는 길이에요. 우리 집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들의 명작 신비아파트 노래 신청해도 될까요? 온앤오프의 No Control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두댕이들은 보면은 진짜 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사랑꾼들이거나 정말 바지런하시거나 뭐 아까 그 자부타임 때도 운동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아이들 다둥이이신 분들도 많은데 다둥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여행 갔다 오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또 아쿠아리움 갔다 오고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 다 보면은 어디 갔다 오는 중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일단 박수 치고 갈게요. 예. 늘 배웁니다. 예. 그리고 항상 아 내가 진짜 게으르구나 라는 것도 느낍니다. 저는 딱콩이 데리고 그 집 앞에 있는 그 놀이터에 가는 것도 진짜 큰맘 먹어야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야 그래 부모님이 부지런해야 돼요. 예. 불편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쵸? 자 9703번님께서 보내주신 노래 저도 푹 빠졌던 근데 우리 딱콩이가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못 보고 있는 신비아파트의 주제가 온앤오프의 노컨트롤 듣고 올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점심

0: 3-4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뒤로 2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고요. 반대 서울로 가는 길은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서초 구간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서울요금소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정체는 군산휴게소, 또 당진에서 청담도휴게소, 행담도휴게소, 매송과 일직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은 인제와 내촌, 또 설악에서 화도까지 긴 구간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아비치의 The Night 듣고 왔습니다. 7021번님께서 저는 세곡초등학교 5학년 진이재예요. 오늘 을왕리에서 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 왔어요. 지금은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라디오가 너무 재밌어요. 노래는 아비치의 The Night 꼭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요즘 친구들. 뭐야,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니지? 아비치를 듣는다고? 응? 아니 그리고 아유 똑똑하네. 을왕리 갔다가도 밥도 먹고 카페도 갔다 왔어요. 어머 세상, 이거 어른들 코스인데. 어? 조금만 더 늦게 왔으면은 적어도 폭죽도 터뜨렸겠네. 따닥.

으락. 으락니 폭죽 소리 알죠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리가 아니야. 푸, 푸 이게 아니야. 푸, 따. 재밌게 놀다 온 것 같으니까 다행이네요. 1142번님 오늘도 실내 자전거 밟으면서 듣는 중이에요. 발라드 나오면 천천히 밟고요, 빠른 노래가 나오면 빨리 밟고, 광고나 멘트 나올 때는 중간 속도로 밟으며 한 시간 동안 바짝 달리려고 하는데요. 아, 나 지금 좀 힘드네. 영미가 조절 좀 해줘요. 뭐 어떻게 그럼 이제부터 발라드로 달려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일요일 날 어디 이렇게 놀러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피곤하고 졸리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잠 깨워주는 음악밖에 없어. 네, 달리세요. 야, 오늘 그냥 달려. 2554번님 시골에서 1인 디저트 공방을 운영하는 두댕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낼 대학생용 도시락 110인분 준비 중이에요. 재료 준비하는데 무릎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네요. 그래도 노래 들으면서 힘내보려고요. 아싸아싸 라고 하셨는데 110인분은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어요? 1인분도 이게 나는 힘든데. 어머나, 심지어 1인 디저트 공방이면 혼자서 이거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렇게 많이는 먹지 않을래나? 우리 초등학생들 급식이 더 양이 많고 대학생들은 뭐 다이어트 한다는 친구들 많으니까 좀 양이 좀 적으려나? 아니, 아니지. 그래도 맞지. 110인분이면. 알겠습니다. 노동요 틀어드릴게요. 자, 우리 2554번님을 위해서 신나는 노동요 얼른 쏴드려야죠. 자전거 타시는 1142번님을 위해서 노래 템포 신경 써서 골라봤습니다. 7667번님, 8081번님께서 요청해주신 태연의 사계, 그리고 청하의 롤러코스터 바로 띄워드릴게요.

0: 태연의 사계의 청하의 롤러코스터에 이어서 0907번님 3324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부석순의 파이팅해야지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자, 두 분이 보내주신 사연도 한번 볼게요. 0907번님 초등학교 봄 행사인 운동회가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운동회에서도 꽃이라고 불리는 개주에 4년 연속 선수로 뽑혔다며 들뜬 목소리로 얘기하네요. 4년 연속으로 하는 건 뭐라도 대단한 거라며 격하게 축하해 줬습니다. 아이를 위한 응원송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해 보아요. 와 진짜 4년 연속이 박칠만해. 개주 이거 쉽지도 않은 건데 진짜 저는 운동회 때 가장 두려웠던 게 달리기였거든요. 진짜 저 그 순간이 너무 싫었어요. 준비 총 쏘기 직전 그 상황이 너무 싫었어요. 정말. 근데 이렇게 또 즐겨하는 아이가 또 있구나. 3324번님 18개월 아기 남편과 할아버지 제사 다녀오는 길이에요. 우리 아기는 차만 타면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너무 울어서 달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진짜 엄마도 울고 싶다. 부석순 파이팅 해야지 듣고 싶네요. 듣고 힘내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갈리나 봐요. 차만 타면 자는 아이들이 있고 차만 타면 우는 아이들이 있고 참 이상하네. 희한하네 진짜. 아 이제 우리 방법 알았잖아요. 자 반야심경을 틀어놓으세요. 어? 애기가 운다. 차 안에서 틀어놔. 파이팅 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면 더 파이팅해서 울지. 반야심경으로 갈아타세요. 자 우리 두 대기들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문자 하나 더 볼게요. 김성희님, 유부초밥과 과일, 과자 등등 도시락 싸서 김포 한강공원에 나와서 삼남매랑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지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조지에 바라봐줘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 이제 한강 가는 그 시기가 왔어요. 한강에서 유부초밥이랑 과일, 그 밑에 그 뭐지? 장판 아니고 그거 뭐라 그러죠? 돗자리라 그러죠? 장판을 깔면 큰일 나지. 돗자리 깔아놓고 연인들은 연인들대로 행복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행복할 때잖아요. 아, 저도 곧 이제 또 딱콩이 데리고 한강 한번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더워지기 전에. 알죠? 진짜 이제부터 정말 작년보다 더 덥다면서요, 여름. 왜 이러는 거예요? 정말 더 덥기 전에, 그리고 또 장마 오기 전에 얼른 행해야겠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조지의 바라봐줘요 요거 들려드리겠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4: 하이퍼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나토리의 오버도스 듣고 왔습니다. 2516번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내일 학교 가는 고3입니다. 공부에 파묻혀서 너무 힘든데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줄 나토리의 오버도스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초면인 J-POP인데 아 요즘 고3들은 이런 걸 듣는구나. 이런 거 노래방에도 나왔나? 노래방에서 떼창 부를 수 있나? 아, 우리 무조건 노래방에서 내지를 수 있는 노래들만 들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그거만 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자, 우리 고3 두댕이께서 부탁하신 곡이니까 힘내시라고 특별히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두댕이들의 문자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에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스마트하게 달리고
4: 기름값 걱정 날리고
3: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4: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3: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4: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3: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6: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왜
9: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0: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1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두세 데이트 안영입니다. 악뮤의 다이너스 듣고 왔고요. 7331번님께서 결혼하고 나서 이번에 새로 이사 왔습니다. 집들이 연속이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휴식 취하면서 두시에 데이트 듣고 있네요. 새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빠진 노래 악뮤의 다이너스 신청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이거 집들이 진짜 저는 뭐 엄두도 안 나요. 이것도 일이잖아. 일이 연속이잖아요. 그 손님 맞이하고 거기서 뭐 음식을 뭐 내가 안 하더라도 뭐 시켜서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일이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맞춰야 되니까요. 야, 그래도 아직 낭만이 있습니다. 응? 집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요. 권석유님, 홍콩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엄마랑 해외여행 오면 한 번은 꼭 싸우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 커피숍에서 이어폰 끼고 두대 들으며 심호흡 중입니다. 아, 다 똑같구나. 응. 엄마랑 뭐 해외뿐이겠어요? 어디 가든 싸우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나 모르겠어. 각자 서로가 너무 주관이 너무 세. 그리고 상대가 너무 편해. 만만해.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856번님. 전 오늘도 일하러 나왔네요. 신랑이랑 아이들은 집에서 띵까띵까 놀며 TV 보고 있겠죠? 아유, 집에 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 저녁은 해주고 가야 되니까. 영미씨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까지 버텨볼게요. 시원한 게 땡기는데 팥빙수 노래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집에 가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가면 직원들이 아니라 또 신랑과 아이들 밥을 또 해줘야 되고 띵까띵까 노는 걸 내 눈으로 직관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열뻗치지. 어쩌면 그냥 밖에서 일하는 게 더 가족의 평화를 위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303번님이 부탁하신 유피의 뿌요뿌요 듣고요. 시원한 게 땡기신다는 9856번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팥빙수까지 띄워드릴게요.

팥빙수에 이어서 싸이의 뉴페이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5595번님께서 문자와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초등아이와 캠핑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차가 막혀서 좀 졸린데 정신 번쩍 들게 싸이의 뉴페이스 들려주세요. 졸음 퇴치할 때 싸이 노래만큼 좋은 게 잘 읍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저도 항상 에너지 올리려고 하면 무조건 싸이. 모든 노래가 다 에너지틱하고 내가 막 몸을 막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마법 같은 노래입니다. 자, 0323번님. 누나한테 사인 받았던 두댕입니다. 가게에 누나 사인 걸어두고 라디오까지 크게 틀어놓고 일하니까 손님들께서 영미 누나랑 친하냐고 누나 근황을 저한테 물어보시네요. 둘째는 언제 출산하냐고도 물어보시길래 친절히 알려드렸습니다. 누나 또 알리고 싶은 거 있으면 언능 말해주세요. 오, 다행이다. 아, 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었구나. 아, 저는 뭐 이렇게 며칠 전에 우리 두댕이들 중에 라디오 DJ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아, 인지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 삐우삐우 돼 있었는데 있긴 있었네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알려드릴 뭐 딱히 뭐 지금 뭐 업데이트 할 건 없고 어쨌든 결혼했다는 것만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걸 아직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울산 장생포 고래마을에서 산책 중이신 7734번님의 신청곡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올게요.

0: 승차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 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 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알쏘! 좋다!
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3: 얼쑤 신난다.
4: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2026 강릉 단오제 영사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사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강릉 단오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7: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5월 답지 않게 날이 정말 덥습니다. 지금 대구는 34도에 육박하고 있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30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도 전국이 대부분 높은 수준이어서 바깥 활동하실 때 건강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까지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때이른 더위 이어지겠는데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동량 늘어나는 시간입니다. 수도권 제1수단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서하남 나들목 부근 4차로와 5차로 막고 사고 처리하면서 하남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

2시에 데이트 안녕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안예은의 홍연 듣고 왔습니다. 6248번님께서 제가 요즘에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두고 맨날 듣는 곡이에요. 30대인 제가 60대인 아빠한테도 추천했는데 좋다고 하셨어요. 두댕이들도 들어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안예은 씨 노래들은 진짜 어린 아이들부터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어른들까지 그러니까 전 세대를 다 아우르는 노래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은 곡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약간 다크한 곡도 있고 참 안예은 씨 아, 역시 안 씨들이 이렇게 좀 다재다능한 면이 있습니다. 아, 예, 안예은 씨가 또 이제 저도 마팔 상태거든요. 예,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하단 얘기예요. 1300번님 초등학생 딸이 학교에서 동요 아름다운 세상을 수화로 배워서 맹연습 중입니다. 딸이 라디오에서 노래로 나오면 좋겠다고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 연습한 수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사연 보내봅니다. 울 딸 소원 꼭 이뤄지길.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작은 가슴 가슴마다 제가 그렇게 비추를 눌렀던 그 노래였는데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예, 들려드릴게요. 3415번님 올해는 꼭 머리를 길러보겠다고 다짐하고 최악락 존까지 버텨냈는데 머리카락이 목에 닿으니까 이게 너무 더워요. 아직 여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 정도라니 귀마개에 목도리까지 두른 느낌이에요. 견딜 수 있겠죠? 아 나는 못 견뎌요. 저라면은 못 견뎌요. 전 지금도 거지존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또 쇼커트로 다시 한번 쳐야 되나 그냥 쭉 그냥 길러볼까 저도 지금 갈등에 놓여있거든요. 아 이거 머리 안 길러본 사람들은 이거 진짜 힘든 존인데 버뮤다 삼각지대보다 아주 정말 힘든 존입니다. 여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도 버텨보시길 바랄게요. 예.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1300번님 따님의 수화 연습을 위해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여자친구와 데이트 중이시라는

0: 박학기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잔나비의 쉬에 이어서 장세정님께서 요청하신 장기하의 싸구려 커피까지 듣고 왔습니다.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옥상 방수 공사한다고 정신이 없네요. 일하시는 분들 드릴 믹스커피 타고 있습니다. 역시 일할 때나 당 떨어질 땐 믹스커피가 최고더라고요. 장기하 싸구려 커피 신청이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만 한 게 없어요. 저희 엄마도 요즘 완전 중독되셔가지고 맨날 얼음 오두둑 오두둑 씹어드시면서 믹스커피를 또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0161번님 아이 둘 데리고 친정 가는 길인데 집에서부터 시작된 남매 싸움에 정신이 나갑니다. 애들한테 말 한마디만 더 해봐 라고 했더니 이젠 말없이 주먹이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어지러워. 그래. 아 남매끼리 진짜 이렇게 싸우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외동이라서 아 오빠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랬었는데 진짜 이렇게 싸우는구나. 에 남매든 형제든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자 저희는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아니, 아무도 안 아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5907번님. 기분이 꿀꿀해서 혼자 드라이브 나왔는데 왜 하늘의 새들은 제 차에만 똥을 싸지르는 걸까요? 새들아, 내 차에서 쏙 물러가라! 다 가라! 엄정화이 다 가라! 두대 마지막 곡으로 꼭 좀 채택 좀 해주세요. 명당짜리가 있나 봐. 유독 새들이 그 까만 차를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새 똥이 하얗잖아요. 근데 약간 블랙 앤 화이트 조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저희 끝곡으로 5907번님의 신청곡 엄정화의 다가라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린 내일 또 해주세요.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별류천지 동해에서 도약하는 강원의 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해시 일원에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24개 종목에 2,56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정과 감동의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동해체육관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초청 가수 강진과 강혜연의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화합과 단결로 하나 되는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FM for you.
3: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후 4시,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무거워지는 시간이죠. 딱 10분만 눈을 붙이면 참 좋을 시간입니다. 낮과 저녁의 경계, 이 시간이 고양이들에겐 낮잠 생각이 싹 사라지는 사냥의 시간이라는데요. 낮 동안 푹 자고 저녁 사냥에 대비해 기지개를 켜는 시간인 거죠. 자, 오후의 발견, 오늘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같이 기지개를 한번 켜볼까요?

Stray Cats의 Stray Cats Trot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평일이라면 어떻게든 눈에 힘을 빡 주고 졸음을 이겨내려는 시간이지만 주말이잖아요. 오늘만큼은 조금 늘어져도 좋고 졸아도 좋습니다. 곁에 오후의 발견만 켜두신다면 이번 주말도 성공한 거니까요. 자,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신고합니다. 차트를 달리는 노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시키겠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5월 16일부터 17일 충남 공주 금강 리버마켓에서 열리는 K블루베리 축제로 놀러오세요.
1: 살아있다 살아있어 K블루베리.
0: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가수의 최근 신곡과 이전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인기곡을 모두 만나봅니다. 새로울신 옛고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가수는 비오입니다.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비오는 2020년 싱글 몬스터를 발표하며 데뷔했습니다. 이후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얼굴과 이름을 알렸죠. 특유의 미성으로 부르는 싱잉 랩이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힙합과 R&B를 넘나드는 자신만의 색깔로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비오가 이번에 디지털 싱글 미워를 발표했습니다. 미워는 비오가 선보이던 싱잉 랩의 계보를 잇는 곡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밉다고 계속 투정을 부리지만 알고 보면 좋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내용입니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어우러져 가사는 슬프지만 통통 튀는 상큼한 매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곡이죠. 비오의 신곡 미워 전해드리고 카운팅 스타즈 그리고 자격지심까지 만나볼게요.

신고합니다. 이번엔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팀이죠. 특유의 쇠맛으로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에스파가 정규 2집 발매를 앞두고 선공개곡 WDA, Whole Different Animal을 발표했습니다. WDA는 웅장한 신스베이스와 묵직한 후기 매력적인 힙합 기반의 댄스곡인데요. 지드래곤이 함께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에스파의 신곡 WDA 전해드리고 에스파 쇠맛의 정수라 불리는 슈퍼노바 그리고 위플래시까지 만나보죠.

0: 도모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한 가수의 신곡과 인기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신고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 워너원입니다. 워너원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11인조 프로젝트 그룹이죠. 2017년 데뷔해 2019년까지 한정적인 활동을 한 후에 해체를 하고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왔죠. 그리고 7년 만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통해 워너원이 재결합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강다니엘과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라이관리는 이번 재결합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얼굴을 비추기도 했는데요. 재결합과 함께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OST인 We Wanna Go를 발표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지나 다시 하나로 이어진 현재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리듬감 있는 팝 장르의 곡으로 우연을 말하지만 우리의 재회는 필연이었다는 메시지로 워너원 특유의 청량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워너원 신곡 We Wanna Go 전해드리고 에너제틱 그리고 뷰티풀까지 만나보죠.
1: 워너블 많이 기다렸지?

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을 닿기를 눈물 속에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0: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신고합니다. 오늘 만나볼 마지막 뮤지션은 이하입니다. 이하이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주목을 받으며 2012년 데뷔했죠. 되게 매력적인 저음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드물게 R&B와 소울에 잘 맞는 음색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하이는 직접 제작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더블 싱글 Two is to be honest에 수록된 두 곡 모두 작사와 작곡에 직접 참여했고요. 그 중에서도 어니스트는 가사에 자신의 일상을 담백하게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번 싱글은 그동안 가장 하고 싶었던 R&B 곡이라고 하는데요. 날것의 이하이 매력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신곡 어니스트 전해드리고 Only 그리고 1, 2, 3, 4까지 만나보죠.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오후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부 마지막 곡은 김동률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황금 가면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잔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와 함께합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후에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내신과 수능을 한 번에 강원을 위한 맞춤 국영수 입시종합학원 유니언 스터디에듀에서 현장 강의 무료 수강권, 남녀노소 누구나 토익 토플과 영어 회화에 도움이 필요할 땐 강릉 함의 어학원에서 성인 회화 및 토익 토플 무료 수강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천?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사람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일요일 3부 순서 차트를 달리는 노래로 함께합니다. 가장 큰 음악 차트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떤 음악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영국 싱글 차트부터 만나봅니다. 이번 주 역시 샘 펜더와 올리비아 딘이 함께한 Rain Me In이 1위를 지키고 있고요. 지난주 4위였던 테임 임팔라의 드라큘라가 두 계단 상승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입니다. 지난주 2위였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롭 데드가 한 단계 하락했고요. 또 영화 개봉에 힘입어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지난주 13위에서 훌쩍 뛰어올라 4위에 안착했습니다. 5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알렉스 워런의 Fever Dream이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국 싱글 차트에서는 두 곡 준비했는데요. 먼저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입니다. 이 노래는 20년 만에 2편이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OST인데요. 제목을 보면 물질적 사랑을 쫓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정성 있는 내면의 사랑을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입과 동시에 67위를 차지한 시에나 스파이로의 Material Lover 전해드리고요. 이번 주 85위로 신규 진입한 미국의 R&B 황제 크리스 브라운의 Falling까지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영국 앨범 차트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인기가 엄청난데요. 마이클 잭슨의 베스트 앨범인 리센셜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는 힙합 그룹 니캡의 정규 2집 피니언이 신규 진입했습니다. 스파이스 걸스 출신인 멜라니스의 정규 9집 소에시 3위로 신규 진입했고요. 4위는 노아칸의 The Great Divide, 5위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영국 앨범 차트에서는 3위에 오른 멜라니 씨 앨범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은 하우스와 디스코 등 90년대 클럽에서 유행하던 장르를 재해석했는데요. 사람들의 향수를 제대로 저격하면서 커리어 하이를 맞았습니다. 1999년 데뷔 이래 영국 차트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선 공개 타이틀곡이었던 스웻은 전 세계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신나고 에너제틱한 비트의 스웻 들어볼까요?

계속해서 미국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싱글 차트입니다. 지난주 2위로 밀려났던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가 다시 1위를 탈환했고요. 2위는 한 계단 상승한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 또 3위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위였던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는 이번 주 4위를 기록했고요. 5위는 엘라 랭글리의 Be Her가 지난주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싱글 차트에서는 75위로 데뷔한 말콤 토드의 신곡 I Saw Your Face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떠오르는 신예로 평가받는 싱어송라이터 말콤 토드가 정규 2집 발매 전 미리 발표한 두 번째 선공개곡인데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별을 했지만 여전히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모순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콤 토드가 주로 선보이는 얼터너티브 팝 사운드의 약간의 록을 가미한 곡 I Saw Your Face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미국 앨범 차트입니다. 1위가 바뀌었습니다. 노아칸의 정규 4집 The Great Divide가 이번 주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영국 차트에 이어 미국 차트까지 모두 정상이 올랐고요. 엘라 랭글리의 정규 2집 난달리온이 지난주 1위에서 한 계단 하락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 3위는 모건 얼른의 정규 4집 I'm the Problem이 자리했고요. 켈라니의 정규 5집 켈라니가 4위에 신규 진입하고 BTS 아리랑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위에 오른 켈라니의 정규 5집 켈라니에서 노래 준비했는데요. 4집 이후 2년 만에 선보인 이번 앨범은 켈라니의 31번째 생일인 4월 24일에 맞춰 발표했습니다. 앨범에 자신의 이름을 붙일 만큼 가장 개인적이고 진솔한 정체성을 담은 앨범이라고 밝혔는데요. 2024년에 발표했던 4집 Crash가 혹평을 들었던 만큼 이번 정규 5집은 정말 이를 갈고 만들었다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앨범입니다. 평론가들 사이에서 올해 최고의 R&B 명반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죠. 수록곡 가운데 Folded 전해드릴게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0: 씨.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자우림 오렌지 마멀레이드 2980번님 신청곡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들은 잭스키스 예감, 장나라 사랑하기 좋은 날, 8837번님과 땅콩님 신청곡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9856번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원투와 서인영 함께한 못된 여자, WSG 워너비 그때 그 순간 그대로, 탱크님 신청곡까지 만나볼게요.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1: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패닉입니다. 왼손잡이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홍주미,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면암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명리학의 조예가 깊은 집안 어른께서 올해 운세를 봐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음력으로는 이제야 4월이 시작되니 올해가 아직도 4분의 3이나 남아있는 셈. 아, 자네는 올해 버티면 안정을 얻게 될 거고 움직이면 기회를 얻게 될 걸세. 안정이나 기회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방향 탐색은 선택과 결정에 앞서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움직이면 낭패를 당하기 쉽지만 준비하고 움직이면 변화의 바람이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움직이지 않으면 안정과 함께 성장도 따라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이유, 과연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서입니다. 아, 바람을 점점 좋아하게 만드는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하려고 애쓰던 계절이 엊그제 같은데 갈수록 바람이 흐름을 살피며 움직이게 됩니다. 자, 5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스코피온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죠. 그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예요. 이 허리케인 2000이잖아요 제목이요. 아, 스코피온스의 초기 히트작 중에 Rock You Like a Hurricane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함께 다시 편곡해가지고 연주한 음반입니다. 예. 이때 무슨 엑스포 기념으로 나왔던가 뭐 그랬었는데 스코피온스 그리고 베를린 필 허리케인 200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어이 바람도 아까 바람 얘기하고 이거 들으니까 그러네. 바람도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냥 시원한 바람. 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다프트 펑크 피처링 포레 윌리엄스 겟 럭키 들었습니다. 604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다프트 펑크는 사실 은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확 은퇴를 해버렸네요. 아, 더 좋은 음악도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편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이 안 알려져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사실 것 같은데. 다프트 펑크 피처링 포렐 윌리엄스 겟 럭키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정우 씨가 청해 주신 그레이킨 밴드 제퍼디

굿메이 댄스 밴드의 엘도라도 들었습니다. 358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그레킨 밴드의 제파디. 제가 방송 중에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요.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레킨 밴드의 제파디만 들으면 김현식 씨 생각이 납니다. 80년대에 남산에 있는 H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때 옆에 우리 팀 아니고 옆에 팀에 그 팀 이름이 김현식과 돌개바람인가 그랬어요. 야 근데 그때 나이트클럽에서는 뭐 저 춤추러 온 사람들 음악 맞춰서 음악을 해줘야 되니까요. 김현식 씨가 이 노래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잘해가지고 그레킨 밴드의 제파디. 자, 야 이건 시간이 다 됐네. 자 광고 뒤에는 이 노래 나갈 겁니다. 예. 러닝 타임 좀 긴데 좋은 곡이죠. 자넷 맨체스터 Tomorrow's Memories.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0: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9: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이번 주말 달력을 두 달은 더 빨리 넘긴 듯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경남 밀양은 35.1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4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주춤하겠고요. 한편 고속도로 이동량 줄고 있지만 사고 소식 계속 들리는데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미산 나들목 부근 승용차 사고로 1, 2차로가 막히면서 덕수산배 나들목부터 정체고,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평택 방향으로 안진터널 부근도 대형 버스 관련 사고 발생해서 북진천 나들목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연민주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막 예전에 꽤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못 듣죠.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요. 예. White Lion이라는 흰 사자. 백사자. 네. White Lion, When the Children Cry. 듣겠습니다.

네, 제니 맨체스터, 투마로우스 메모리스. 예. 신성수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러닝타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좋은 음악입니다. 예. 투마로우스 메모리스. 자, 0070번으로 야, 이

0: 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들었습니다. 김상희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경기는 안 좋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잘 되셔야 할 텐데. 예. 아, 뭐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이 잘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늘 배철수의 음악캠프 청취자들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희 씨 고맙습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앞에 들으신 음악은 White Lion의 When the Children Cry.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0: 시켜놨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아미고라고 하신 분이 젊어서 듣던 프로그램을 나이 70세가 되도록 즐기고 있네요. 퇴직 후에는 타인에게 권하기까지 하는 채널이다 보니 제가 더욱 푹 빠져들었나 봅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뭐 저하고 같은 연배시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음악은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피처링 데세메 부에노 헨테 데 소냐 바일란도. 예. 3분에 다시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SNS, 인터넷에서 어른의 예의란 제목으로 몇 가지 에티켓이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세 개는 감정, 마음과 관련한 팁이었지요. 첫째, 뭔가를 샀다면 부러워해준다. 둘째, 조언하기 전에 감탄부터 한다. 셋째, 뭔가가 좋다고 말할 때 찬물을 끼얹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낭비를 하느냐, 어서 내 말 듣고 이렇게 해라, 그게 뭐가 좋냐가 아니라 어머 좋겠다, 멋지다, 그래 나도 그거 좋더라, 즉 동의보다 동감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해주면 참 고맙단 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일상조차 버거워지는 순간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어머.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잠깐.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2026년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아티스트들의 멋진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The Rock and Roll Hall of Fame Inductees. Inductee라는 단어는 뭐라 그럴까, 사회 초년생이라는 뜻인데,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뭐 등재되었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락앤롤 홀 오브 페임 퍼포머 분야입니다. 자, 먼저 필 콜린스입니다. 필 콜린스의 1984년 미국 싱글 차트, 영국 싱글 차트 모두 히트곡이죠. 필립 베일리와 함께한 이지 러버,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0: 네, 필 콜린스 이즈 러버. 필립 베일리와 함께했습니다. 필립 베일리 누구냐 하면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보컬리스트. 이 필립 베일리의 솔로 앨범을 필 콜린스가 프로듀스를 했습니다. 네. 드럼도 필 콜린스가 연주했고요. 자, 필 콜린스는 2010년에 이미 제네시스 멤버로 락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갔고요. 이 조건이 이제 뭐 음반이 나오고 데뷔한 뒤에 25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필 콜린스가 81년에 데뷔 앨범 냈으니까 딱 25년 지났죠? 바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필 콜린스. 자, 2026년 The Rock and Hall of Fame에 이름을 올린 멋진 뮤지션들. 1985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수스디오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마트하게 달리고
1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류비 100만원?
1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1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4: 빨수 좋다.
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4: 얼쑤 신난다.
1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5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수수디오 들었습니다. 자, 필 콜린스, 영국 출신이고요. 5살 때부터 드럼을 연주했다고 그래요. 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드라마 스쿨에 진학해서 배우가 되려고 했답니다. 그 웨스트엔드에서 하는 뮤지컬에 주연급으로 출연한 적도 있고요. 어렸을 적에 그 비틀즈 영화에도 아역으로 출연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제네시스에서 1970년부터 드럼으로 활동을 했고요. 피터 가브리엘이 솔로로 독립한 뒤에 노래까지 하게 됐죠. 지금까지 8개의 그래미 상을 받았고요. 브리더 월드는 6개, 골든글로브 2개, 아카데미상 1번. 필 콜린,

1951년생이고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활동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자, 1985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아, 89년입니다. 아, 이 노래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1990년에 시작했잖아요. 이 노래를 진짜 많이들 찾으셨어요. 아, 방송도 많이 했고요. 네. 2026년 록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간 필 콜린스 Another Day in Paradise.

Another Day in Paradise. 89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자, 필 콜린스의 음악 들었고요. 2026년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뮤지션 빌리 아이들입니다. 2025년에도 후보에 올랐는데 안 됐고 올해 됐습니다. 빌리 아이들도 영국 출신. 본명은 윌리엄 마이클 엘버트 브로드. 길어. 예. 윌리엄의 애칭이 빌 또는 빌리 아니에요. 이 뒤에 아이돌은 자기가 아이돌 되겠다고 따온 건 아니고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 이름도 있네. 빌 프라이스. 이 선생님이 윌리엄은 아이들, IDL이 게으름. 적어놨대요. 거기서 따왔답니다. 예. 70년대 뉴욕 이주하기 전에 펑크밴드에서 보컬리스트 활동을 했어요. 제너레이션 X. 예. 뉴욕으로 와서 솔로 앨범을 내기 시작합니다. 1984년에 싱글 차트에서 히트한 Eyes Without a Face. 네. 이 곡을 먼저 듣겠습니다. 요거 재밌는데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뭐 자서전을 냈어요 벌써. 예. 빌리 아이들 Eyes Without a Face.

1984년 히트곡 빌리 아이돌 Eyes Without a Face 들었습니다. 야, 시간 벌써 다 됐는데요. 이 신나는 노래 있죠? White Wedding. 광고 뒤에 들을 겁니다.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개관점,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호텔.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사계절의 구분이 무색할 정도로 요 며칠은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덥겠는데요. 한낮 기온 서울 31도, 대구 34도, 광주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0: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정체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고장차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횡성휴게소 부근은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이분기점 부근에서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쪽은 총 15km 밀리는데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가 가장 답답합니다. 연민주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빌리 아이들 와이드 웨딩 들었습니다. 또 웨딩 싱어 사운드트랙에서 보내드렸고요. 이 영화 애덤 샌들러가 주인공이고요. 그

아주 뒷장면에 보면 빌리 아이돌이 특별 출연도 했습니다. 예. 음악도 수록돼 있고요. 빌리 아이돌 White Wedding 85년 예, 히트곡. 자 그리고 87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곡이 있습니다. 아 이전에 2014년에 자서전 출간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Live every day as if

맞을 날이 올 거니까. 예. 빌리 아이드. 자, 87년 미국 싱글 차트 1위. 뭐 제가 밴드 하던 시절에 이 음악을 커버해가지고 클럽에서 많이 연주를 했는데, 예. 원래는 타미 제임스 앤드 샨델스 곡을 커버한 겁니다. 마니 마니.

빌리 아이돌의 머니 머니 들었습니다. 2026년에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간 아티스트들. 자, 이번에는 영국 밴드 아이언 메이든입니다. 2021년에도 또 2023년에도 노미네이트 됐는데 선정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예. 사실 그 영국 밴드라 그렇지 따져보면 진지하게 이거에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아, 영국의 헤비메탈 밴드. 1975년에 결성이 됐고요. 1980년대 NWOBHM, 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자, 아이언 메이든의 1982년 히트작 Run to the Hills 듣겠습니다.

1982년 히트곡 Run to the Hills였습니다. 따져보면 이게 영국 밴드라서 상당히 늦게 올라간 거긴 합니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았어요. 영국 밴드들 홀대한다고 디퍼플도 정말 늦게 올라갔거든요. 예. 자, 83년 히트곡 아이언 메이든 The Trooper.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0: 자, 하이엠 솔루텍 LG 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
2: 솔루텍.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10: 자, 선데이 스페셜. 오늘 2026년 록앤롤 명예의 전당. 얘 이름이 올라간 아티스트들. 아이언 메이든. 아이언 메이든의 1993년 히트작 Hallowed Be Thy Name. 자, 이 막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물건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파리피플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철칙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쫓기보다 직접 써보고 정말 좋아하는 것만 소개합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직접 하면서 제 진심이 보일 때만 세상에 내놓습니다. 스스로 확신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 진정성은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4: FM for you.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5: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6: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7: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서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건강 트렌드는 건강 수명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롱제비티라고 합니다. 노화 속도를 늦춰 아름다움을 오래 유지하는 피부관리법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인데요. 지금은 식생활과 운동

등 여러 분야에 퍼지고 있대요. 기대 수명이 아닌 건강 수명은 신체적, 정신적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고요. 롱제비티 목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살아있는 동안 내 몸과 마음이 잘 기능할 수 있게 돌보는 것. 그래서 원하는 활동을 문제없이 해내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잘 지내기. 그러기 위해 지금의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0: 2월 17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오아시스의 Live Forever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몸과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기능하며 사느냐를 목표로 하는 롱제비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모두가 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만큼 기술도 발전을 하고 보편화도 점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굉장히 고가였었던 안티에이징 관련된 뭐 이런저런 것들이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굉장히 좀 그 가격대가 확 낮아진 뭐 제품들이나 이런 것도 보이고 이제 수명 평균 수명이 좀 길어졌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라면 그동안에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 4부에서는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합니다. 한 폭의 그림보다 더 넓고 깊은 화가 이야기 정우철 도슨트님이 전해주실 거고요. 이따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2: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로이 킴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듣고 오셨습니다. 2728님이요. 언니,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싶을 때 별밤 와요. 저에게 허락된 유일한 일탈이랄까요? 시작과 끝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별밤 들으면서 제 취미인 스티커북 꾸미기 하다가 다시 공부하러 가려고요. 라면서 너무 촘촘하고 재밌어 보이는 스티커북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투명 스티커를 정해진 도안에 붙여서 꾸미는 거, 그 약간 색칠 이렇게 그림 하는 거 요새 뭐 성인들한테도 많이 좀 유행했었던 취미 있잖아요. 그런 거나 뭐 퍼즐 맞추기나 이런 것 같은 좀 성취감 주는 아주 유익한 취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크게 보고 싶을 만큼 너무 예쁩니다. 라디오 듣기가 일탈이라니, 이런 착한 부엉이 같으니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얘기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9194님, 대장부엉 뒤죽박죽한 주말을 보냈어요. 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깨있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고, 주중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일까요? 오늘은 꼭 별밤 끝날 즈음에 일찍 잠들어 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이게 좀 사이클이 깨지면 한동안 수면 패턴이 크게 흐트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땐 낮에 해를 많이 보는 게, 그리고 막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좀 가볍게 걷는 거,

여력이 되시면 하시는 게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긴 하거든요. 수분 섭취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밸런스 깨졌을 땐 그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두 가지가 가장 즉각적인 반응을 주더라고요. 6551님, 대장부엉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자꾸 뭔가를 먹어서 큰일이에요. 특히 맵거나 단 거, 자극적인 걸 찾는 것 같습니다. AI한테 건강하게 스트레스 푸는 법 추천해 달랬더니 산책, 빨래 개기, 스트레칭 등을 알려주네요. 별로 내키진 않지만 하나씩 해봐야겠어요. 이게 진짜로예요. 이게 마치 뭐 주변에 어르신들이 하는 지루한 조언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산책을 하는 거, 뭐 해를 보는 거 그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 맵고 단 거 저는 매운 거는 잘 못 먹는데 어쨌든 둘 다 위장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롱제비티를 위해서 열심히 관리해 보자고요. 너무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나한테 좀 잘해주는 정도로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옥상달빛의 산책.

옥상 달빛의 산책의 미학, 이어서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들으셨습니다. 0502님께서 대장부엉, 오늘 오랜만에 친구 넷이서 만났는데요. 다들 착한 친구들이라 괜찮아, 너 가고 싶은데 가 하다가 그냥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서 밥 먹었는데요. 엄청난 맛집이었어요. 그래도 다음에는 어디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거 그냥 투표로 하세요. 아니면 뽑기 같은 거, 또는 뭐 아무데나 정해놓고 사다리. 이거 진짜 서로에게 미루는데 다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였으면요, 아, 난 진짜 상관없어 하다가 의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냥 무작위로 정하는 걸 강제로 주사위라도 만드세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부엉이들이 연달아 사연 보내주셔서 소개해드릴게요. 6530님.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엄마가 차에서 자주 들으시던데 김이나 언니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자주 듣나 봐요. 감사해요. 6530님도 이참에 앞으로 저랑 종종 놀아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8612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모 방송 처음 듣는데 목소리 좋네요. 오늘 오랜만에 시내 가서 오락실도 가고 뽑기도 하고 재미있게 놀다 집 들어갑니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신청합니다. 이야, 아주 도파민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다. 뽑기는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거 좀 뽑으셨나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0: 똑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봄옷 입을 시간이 정말 짧죠. 내일도 무조건 여름옷이 필수인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4도, 광주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눈과 피부 보호에도 신경 쓰셔야겠고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기온 빠르게 내려가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발 물러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사이만 이제 정체 보이고 있고 반대 부산 쪽은 남이분기점 부근 갓길, 도동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차 처리 중입니다. 연민주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So Easy 들으면서 별밤 2부 왔고요. 홍민주님, 얼마 전에 슬로우 조깅을 시작했는데 체력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세상에, 체력이 늘어나는 게 내가 체감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운동에 대한 욕구가 자동으로 붙지요. 슬로우 조깅은요,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처음 뭐 이렇게 나도 러닝 좀 시작해볼까 할 때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건데 되게 생각보다 진짜 천천히 그냥 옆에 같이 뛰는 사람이랑 수다 떨면서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 만큼 약간의 그 옅은 점프는 들어가되 속도는 거의 빠른 걸음 정도로만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유지가 힘들어요. 자꾸 더 빨리 뛰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걸어버리고 싶거나 이렇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건강에는 도움이 참 많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슬로우 조깅. 8994님은 저의 단짝 친구 같은 친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네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예전처럼 계속 만날 수도 있는데 왜 마음이 서운하고 슬플까요? 아, 이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게 왜 부모들이 자식이 결혼할 때 뭐 심지어는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뭔가 너무 기쁘면서도 마음이 지릿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누군가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인생에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 걸 보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이상한 아련함이 있는 거죠. 나와 함께한 시간이 이제는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구나. 내가 다음 챕터에도 있을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한 구간이 끝난다라는 그 느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이선우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직장 동료로 만난 령아와 선우입니다. 함께한 지도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희가 근무하면서 손님들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한지라 청주로 촌캉스 왔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남자친구 만들 테니 다음엔 꼭 넷이 같이 오자. 이선우의 29년 모태솔로 탈출을 기원하며 이다님 좋은 남자 고르는 법 알려주세요. 아이고 이게 각자에게 좋은 남자가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딱 선우님 나이대쯤이 내 자신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되고 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 알아보는 눈이 생길 때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도파민을 나를 막 터지게 해주는 사람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편안한 사람? 조금 근데 막 설레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거르지 말고 그런 사람을 한번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요 정도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지코 피처링 아이유의 소울메이트.

지코 피처링 아이유의 소울메이트 이어서 김민석의 사랑의 언어 듣고 오셨습니다. 1792님께서요.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는데요. 완전 망한 것 같아요. 저는 호감이 있어도 상대방을 그냥 친구처럼 대하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알면서도 고치기가 참 쉽지 않네요. 제 마음을 티내는 게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 글쎄요. 그게 진짜 1792님 본인이 제일 잘 아시는 거겠죠. 맞아요. 초반에는 케미스트리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또 나랑 될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굴든 이어지기도 하는데 사실 뭐 언제까지나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 그래도 나는 좀 적극적이게 행동하고 싶다 하다면 조금 다른 바이브를 좀 보세요. 약간 좀 인사를 보낼 때도 좀 특별하게 보내보시고 조금은 털털함의 볼륨을 줄여보시고 약간의 변화된 본인의 모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재훈님, 대장부엉, 전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30년 넘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꾼이기도 하고 아들과 딸 공부도 시키고 가끔 공부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요. 운동도 그냥 꾸역꾸역 할 뿐이에요. 저 좀 쉬어도 될까요? 꿈 없는 40대가 보냅니다. 사실 읽으면서 되게 따박따박 읽으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살아오신 날들이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아니 꿈 없는 40대가 아들과 딸 하고 싶은 공부 양껏 시키고 아니 일 열심히 했고 가정 잘 꾸렸고 심지어는 뭐 남들은 본업으로도 하기 어려운 인테리어 공사? 공부 사시고 이게 어떻게 꿈 없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십니까? 예. 근육은 잘 돌보셨는데 재훈님이라는 사람을 잘 안 돌보신 거 아닌가 싶어서 좀 뒹굴뒹굴도 하시고 그래도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알겠죠?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루엘의 Hard Sometimes.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파스텔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7: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혜미님께서 누워서 목 마사지하는 중입니다. 별밤 들으면서 한 번씩 피식거리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있으니 아주 평화롭네요. 아, 요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난 김에 목 뒤 좀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천장도 한번 쭉 보고 스트레칭 한번 쫙 해주시죠. 2부 마무리하면서 뉴진스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우리 집과 우리 이웃을 지키는 아파트 화재 대피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집 밖으로 대피가 가능하다면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금물인데요. 정전으로 갇히거나 연기에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관문 손잡이가 뜨겁다면 밖으로 나가는 대신 문을 닫고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대피 공간 또는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셋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하게 밖으로 나오면 위험합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연기 유입을 막은 뒤 창문이나 베란다에서 위치를 알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침착함만이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넘어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체.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5: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그림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의
1: 그림이 빛나는 밤.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정우철입니다.
0: 아, 도슨트님 얼마 전에 또 SNS를 조사한 모양인데요. 친구분이랑 여행 다녀오셨다고요?
1: 맞아요. 또 일본에 갔다 왔어요.
0: 둘이서?
1: 네, 둘이서. 20년 지기 친구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둘이 이렇게 친구와 갔던 게.
0: 계기가 있었어요?
1: 그 친구가 여행을 거의 못 가봐가지고 근데 술 먹다가 아, 이렇게 일본이라도 좀 가고 싶다. 이 친구가 이제 정비를 하거든요. 자동차 정비. 근데 하는 말이 이 정비하면 소리가 되게 소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좀 그만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시골을 갔어요. 네. 시골 가가지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을 몇 달 전부터 하길래 가자. 그래서 짧게 갔다 왔어요. 이틀 갔다 왔어요.
0: 아, 그래도
1: 네,
0: 너무 좋더라고요. 추억 됐겠다.
1: 맞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막 4끼씩 먹으면서 어머. 자전거 타고 그래서 어제 왔죠.
0: 어제 그 하루 종일 뭐 계획 없이
1: 저희가 계획을 거의 안 세웠어요. 그냥 뭐만 먹자. 시골에 가자. 요 정도만 세워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0: 그런 짧은 걸로 저도 좀 시작을 해봐야겠네요.
1: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좀 길게 가는 건 뭔가 생각하면은 왠지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친구랑 간다든지 그러니까 남편이랑 가는 거 이외에는 뭔가 좀 엄두가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짧게 치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막상 가면 좋잖아요.
1: 그죠.
0: 여행이란 게.
1: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사실 여행 갈 때 계획을 잘 안 짜요. 그냥 즉흥으로 막 하거든요.
0: 그래서 별로 용감하시네요.
1: 네, 계획 별로 안 짜가지고 옛날에 그 혼자 프랑스 갔을 때 파리 갔을 때 네네. 계획 딱 하나였어요. 오늘 루브르. 그리고 길도 여기 루브르에서 호텔 돌아오는 길만 찾아놓고 아무 계획도 안 세워봤어요.
0: 근데 사실 루브르는 하루에 보기에도 좀 벅찬 곳인지라.
1: 그죠. 그런 네. 것도 있고 다음 날에는 그 오르지에 딱 하나 적어놓고 여기서 집 가는 길.
0: 그거는 되게 뭐 도슨트로서는 아주 훌륭한 계획인 맞아요. 것 같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뭐 꽉 차는 그런 스케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5월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5월을 맞이해서 이런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0: 이번 주제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가정의 달 명화들입니다.
0: 아, 또 그 주제로도 묶이는 그림들이 있나 보군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이승환의 가족.

0: 이승환의 가족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NS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소개할 그림들이 게시물로 올라가 있어요. 얘기 들으면서 그림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재밌을 테니까 찾아와서 봐주시고요. 자, 가정의 달 명화들을 주제로 어떤 그림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첫 번째 그림은 제임스 티소의 정원 벤치입니다.
0: 굉장히 좀 보니까 근대 작품이라고 써있고 그리고 이 그림체는 진짜 왜 호불호 중에 호가 많은 왜 엽서나 달력이나 카드 특히 서양권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 딱 그림체인 것 같거든요.
1: 딱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불호가 별로 없는
0: 별로 있기가 힘든 이 혈색 좋고
1: 그죠.
0: 예, 이런 피부 표현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1: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약간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뭐 상류층들이 네. 저렇게 이렇게 막 의상의 저런 재질 표현, 이런 재질감이 살아있는 고급 질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 그림 속의 옷들은 아이들의 옷은 되게 상류층스러워 보이는데 하도 그 전에 귀족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비교적 약간 면 같거든요. 이 여자 그 부인의 옷이 네.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제가 그 전에 봤던 옷들에 비해서는 안 비싸 보이는데도 그래도 굉장한 분인가 봐요.
1: 근데 이제 이 여성 말고 네. 화가는 꽤나 성공을 했죠. 성공했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정의 달 명화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가족의 사실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가족의 그런 구성원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족 애가 느껴지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좀 가져왔어요. 두 화가가. 이제 그림을 좀 볼게요. 예. 일단은 여러 명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뭐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있는 꽃무늬 드레스 입고 있는 여성 그리고 모자 쓰고 있죠. 그 왼쪽에 금발 소년 한 명 있잖아요. 베레모 비슷한 갈색 모자 쓰고 있고 갈색 자켓을 입고 있고 그리고 잘 보시면은 그 중간에 있는 여성의 손을 꽉 잡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중간에 여성의 아들이 아들 친아들이고 오른쪽에 두 소녀가 있죠. 네. 또 이제 여성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자가 한 명 있고 소녀가 한 명 있고 또 이제 그 뒤에 서가지고 약간 기대고 있는 소녀가 있죠. 근데 이제 어때 보이세요 지금 모습이 좀?
0: 뭐 되게 행복하고 여유롭고 편해 보이는데 그죠? 아닌가요?
1: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어린 친구들 말고 그 중간에 주인공이 되는 여성 있잖아요. 네. 이 잘 보면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보였었는데 이게 계속 확대해서 보잖아요. 네. 좀 약간 좀 눈빛이 별로 안 좋아요.
0: 아니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 부인 바로 뒤에 기대 있는 소녀는 좀 근심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1: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 같지만 네.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중간에 여성의 표정이 특히 퀭하다.
0: 퀭하긴 해요. 저는 메이크업을 그렇게 한 건 줄 알았어요. 스모키아이.
1: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 그럼 이제 화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임 티소가 아마 좀 낯설 거예요.
0: 낯설어요 이름.
1: 그러니까 이 화가 활동했던 시기가 인상파들이 활동했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인상파들과는 다른 길을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버지가 옷감 장수였고요. 네. 어머니가 모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천, 옷의 재질 이런 거에 눈에 좀 띄었던 사람이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드레스나 레이스 한올 한올 되게 정교하게 그리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17살에 에꼴데 보자르라는 파리 명문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만난 친구가 그 유명한 에드가트가 그러니까 다 인상파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네도 알았고 르누아르도 알았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 인상파 화가들과 같은 시기에 같은 도시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인상파는 이렇게 순간순간 변화하는 빛의 변화를 캐치하고 또 이렇게 붓터치가 다 보이고 윤곽선이 또렷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내 친구들은 인상파지만 자기는 주름 하나까지도 실물처럼 그리는 화풍을 굉장히 좋아했다 이거죠.
0: 네.
1: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때 인상파가 대세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풍과는 반대로 가니까 네. 파리에서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0: 그렇겠네. 파리가 딱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파리에서는 외면을 받아 이 사람이. 네. 근데 그러고 런던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이야기가 확실히 사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른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런던을 왜 갔냐면 이게 당시 프랑스가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을 한 이후에 이제 그 당시에 파리에서 뭐 이렇게 시민 봉기까지 일어나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모네도 런던으로 갔고 도피를 한 거죠. 이 티소도 런던으로 도피를 했어요. 네. 근데 모네는 런던에서 그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빛의 눈을 뜬 거예요.
0: 그쵸.
1: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티소는 거기서 뜨지 않고 전쟁이 끝나도 런던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 화풍이 런던에서 먹힌 거예요.
0: 런던 이런 쪽에는 프랑스랑 그 파리랑 미술적인 바이브가 완전 다르잖아요. 런던은 그쵸. 왜 조금 더 왜 아기자기하고 구체적이고 예를 들어 쉽게 생각하면 해리포터에서 보이는 그런 미술 특징 있잖아요. 디테일 많고. 네네. 아 그거 그쪽 좀 취향이 그런가 봐요.
1: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취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윌리엄 터너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모네의 스승격인 화가 그걸 또 먼저 알아본 것도 인상 파악하드렸으니까 런던에서보다.
0: 그러네.
1: 그리고 이 티소의 화풍이 런던에 갔더니 어디서 먹히냐면 부유층의 취향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련된 여성들, 뭐 파티 장면, 강변의 유람, 정원 이런 걸 사진처럼 정밀하게 그리면서 이상화를 되게 잘해줬던 거죠. 그래서 영국 상류층들의 주문이 폭발합니다. 이게 영국에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한 해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수억 원대의 그림을 팔았대요.
0: 예?
1: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 런던에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확실히 역시 포기하면 안 됩니다.
0: 진짜?
1: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년 만에 네. 런던에서 2년 만에 정원 딸린 2층 저택을 사요.
0: 와 대성공을 아주 빠르게 이뤘군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친구 에드가 드가가 편지를 보냈대요. 네. 드가도 웃긴 게 이렇게 보냈대요. 그 내용 중에 자네가 집을 샀다고 난 아직도 입이 안 다물어진다 라고 할 정도로 됐대요. 이제 그 정원을 집 앞 정원을 꾸미면서 이곳을 그린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생겨요. 자, 그 정원에 한 여성이 들어오게 돼요. 그 여성이 이 그림 속의 주인공, 중간에 앉아있는 여성이고요. 이 여성의 이름이 뭐냐면 캐서린 뉴튼이라는 여성인데 집이 못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인도 출신인데 아버지가 동인도 회사에 일하는 영국 관료였어요. 그리고 어릴 때 영국으로 건너와서 뭐 수녀원 학교 다니고 했는데 16살에 가족이 정해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0: 네.
1: 네, 결혼이 진행되긴 했지만 중간에 이제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으면서 그 결혼 생활이 열흘도 안 돼서 파토나요. 이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런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나이가 22살쯤이었어요.
0: 네.
1: 그리고 이혼했잖아요. 돌아오니까 상류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이 모임에서. 그리고 집앞 상류층 사람들과도 못 어울리고 약간 외톨이처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티소의 그 정원 집 앞에 집 앞을 걸어가다가 이 화가 마주친 거예요. 그때 티소가 이 캐슬린에게 반한 거죠. 그리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랑에 빠지고 캐슬린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티소의 집에 함께 살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 결혼을 못해요. 그 당시에 이 티소가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0: 네.
1: 당시 가톨릭에서는 이혼 경력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0: 아 진짜?
1: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세상과 담을 쌓고 너무 사랑하는데 나가면 욕을 먹는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다. 결혼도 못하고 욕을 먹으니까 이 두 사람은 집 안에 있는 정원에서만 거의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를 모델로 평생 계속 그림을 그려요. 정원 벤치에 앉아있는 캐슬린, 누워서 신문을 읽는 캐슬린 계속 이것만 그리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 세 아이가 보면은 아까 왼쪽에 남자 있죠?
0: 네.
1: 남자애.

0: 그 아들. 어. 아들이고 또 맨 오른쪽에 서서 기대고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이 딸. 네. 딸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기대고 있는 사람은 조카예요.
1: 아 조카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제일 붙어 있네.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조카고. 근데 티소와 이 캐슬린은 이 아이들을 진짜 자기 가족처럼 다 잘 보살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림 있죠. 이 네. 그림이 2년 동안 그렸거든요. 네. 2년 동안 그렸는데 이 2년 동안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뭐였냐면 사실은 아까 눈 퀭하다 그랬잖아요. 네. 폐결핵이 있었어요.
1: 아 이때?
0: 네, 결핵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항생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핵 치료법이 별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처방이 하나였답니다. 신선한 공기, 밖에 나가서 있어라. 그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티소는 대부분 여성을 그린 걸 보면은 집 안이 아니라 계속 정원에 있어요. 여성이 계속 정원에서 바깥 바람을 쐬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결핵을 소비병이라고도 불렀대요. 몸을 천천히 소비해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캐서린을 계속 그렸다 했잖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눈이 퀭해지고 사람이 점점 말라가요. 아이고. 나중에 눈동자가 움푹 패이고 눈이. 이 정원의 벤치 속 그 여성의 눈빛이 슬프고 뭔가 힘들어 보였던 게 그 이유 때문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캐서린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그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1882년에 캐슬린 뉴튼이 겨우 28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록을 보면은 사실은 그 결핵 말기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1: 아이고.
0: 비극이었던 거죠.
1: 너무 그러니까. 비극이네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티소는 이 캐슬린이 사망하고 그 전에 6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네. 사망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파리로 떠났어요. 이 집을 바로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화가가 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을 잃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티소와 저도 이 부분을 몰랐거든요. 네. 그 어디 빠지냐면 약간 그 교령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1: 약간 무슨 심령적인 거예요.
0: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그런 거에 빠져버린 화가가
1: 아이고야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회피의 현상이죠.
0: 그러니까 네. 사실은 너무 사랑했던 거죠. 아이고. 평생 그냥만 그리다가 사라지고 나서 그 교령회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 영혼을 불러내는 몸에 빠져서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은 미신인데 그 당시엔 과학적 탐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유명한 영매사가 와가지고 이 티소를 이렇게 캐슬린과 만나게 해줬다는 유라가 있어요. 실제 티소는 나중에 캐슬린을 봤다. 네. 그리고 캐슬린이 형상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입을 맞췄다는 기록까지 해요. 점점 그것에 빠지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걸 믿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는 또 이제 그 종교적 환영을 보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작업 방향이 사망할 때까지 성경 속의 예수님의 삶을 그리겠다. 그래서 평생 그 작업을 하면서 이스라엘도 가고 그리고 세 번의 방문을 하면서 결국에 약 10년에 걸쳐서 그 예수님의 삶을 365점을 완성해요. 이게 1년이 365일이잖아요. 네. 하루에 한 점씩 보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세상을 떠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중에 아버지가 물려주신 성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네. 작은 예배당에 묻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나중에 그 유품이 정리가 되는데 책만 한 5천 권이 나왔대요. 근데 그 5천 권 중에 상당수가 강령술, 아이고. 신비주의, 사후세계에 관한 책이었대요. 그래서 사실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고 사랑했던 여성인데 세상을 떠나고 평생 동안 그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결국엔 그 강령술에 빠져버린 화가이기도 한 거죠.
1: 이야. 그또 아무튼 행복할 때나 고통을 받을 때나 모든 것 모든 순간을 그림으로 남겼다라는 게 진짜 좀 우리 또 미술사에 남을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림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둔 작품 제임스 티소의 정원 벤치에 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4부에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루이스 카팔디의 Someone You Loved.

0: 우리 동네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지역 방송에 우리 가게 광고 낼 수 있대요. TV, 라디오 제작비, 송출비, 그리고 무료 컨설팅까지 지원. 소상공인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 명화들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 작품 소개해 주세요.
2: 네, 두 번째 작품은 일리아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1: 저 이 그림 어디서 봤는데.
2: 보셨어요?
1: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SNS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왜냐면 되게 이 감정이나 이곳의 분위기가 그림에 이렇게 담길 수가 있나? 좀 신기해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왜 좀 그런 느낌?
2: 근데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당히 유명한 그림이긴 해요. 저도 SNS에서 떠도는 걸 좀 보긴 봤던 것 같아요. 일리아 레핀이라는 작가가 사실 러시아에서는 굉장한 거장이에요.
1: 아하, 러시아.
2: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 레핀 스쿨이 있어요. 이 작가 이름을 딴 레핀 스쿨이 있고, 러시아가 나온 거의 뭐 지금 세계적인 거장. 그리고 아까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걸 되게 잘했던 작가예요.
1: 아, 너무 신기하다 이거.
2: 그래서 이 레핀은 뭐 역사화를 그려도

0: 진짜 그 역사 자체를 그려버리는 사람이고 사실주의 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핀 스쿨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도 러시아는 사실주의가 유명해요. 이 화가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추상미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뉴욕으로 유학 가고요. 네. 지금도 사실주의 작가들은 러시아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주의한 작가들 중에 레핀 스쿨 출신이 많아요.
1: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그리는 사람인데 어떠셨어요? 무슨 상황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1: 약간 제가 상황을 모르거든요 전혀. 근데 누가 이렇게 잡으러 왔나?
0: 잡으러 왔다.
1: 그래서 아니 저희 아무 잘못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인가? 검거하러 왔나? 근데 저 사람 뒤에 저 한여는 왜 열어줬지 그럼? 모르겠어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기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0: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면은 이 사연 듣고 보면은 인물 한 명 한 명 표정이 되게 상상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들려드릴게요. 딱 보니까 중산층 가정이죠.
1: 그렇죠. 중산층 괜찮아요. 가정이고.
0: 네. 오른쪽에 피아노도 있고요. 악보도 있고. 그 피아노 앞에 한 여성이 있죠. 그 테이블에 두 명의 아이가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노인이 한 명 또 일어나고 있고.
1: 노인이군요.
0: 네. 잘 안 보이죠. 근데 뒷모습이어가지고.
1: 노인인지 몰랐어요.
0: 그리고 방금 문 앞에 들어온 남자 있죠. 네. 되게 낡은 옷 외투를 입고 있잖아요.
1: 그리고 좀 꼬질꼬질하세요.
0: 그렇죠,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손에 모자를 쥐고 있고, 네. 신발도 달아있고, 네. 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딱 서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문 쪽 보시면 한여가 이제 약간 멀뚱히 서 있죠.
1: 다 놀랐어 지금.
0: 놀랬죠.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남자를 아는 느낌이기도 하고.
1: 네,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저 아들, 아이, 남자 아이는 조금 반가워하는 것 같고 옆에 앉아 있는 여아는 뭐지? 둘이 상반돼 있어요.
0: 정확하게 보셨어요.
1: 아 그래요?
0: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두 아이가 지금 방에 들어온 그 허름한 남자 있잖아요. 자녀예요.
1: 근데 왜 한 명은 이러고?
0: 근데 남자아이가 더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떠나기 전에 남자인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는 애고 옆에 여자애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인 줄 모르는 거죠. 한 명은 반갑고 한 명은 그냥 놀라는.
1: 놀랬고.
0: 자, 제목이 좀 슬퍼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이 남자가 오랜 시간 떠나 있었는데 아무도 이 남자 기다리지 않았다. 되게 슬픈 그림이잖아요. 네. 되게 슬퍼요. 자, 심지어 그림이 사이즈가 커요. 가로가 167cm, 세로가 160cm. 거의 뭐 정사각형에 가까운 크기고 큰 그림인데 그래서 이 후기를 보면은 이 앞에 딱 쓰면은 내가 이 거실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각각 다 반영이 달라요. 근데 이 그림이 거의 실화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일리아 레핀 얘기를 잠깐 하면은 레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러시아 사실주의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비슷해요.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기억하시죠? 인상파가 신화, 역사, 종교 이런 것만 추구하는 그 살롱전 전통에 반대해서 순간순간의 빛을 그렸다라고 했잖아요. 네. 당시 러시아에서도 미술 아카데미에서는 주제를 다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신화나 영웅, 성경 장면.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에서 그걸 반발한 작가들이 인상파였죠. 러시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14명의 학생들이 집단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거 안 그리겠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걸 그리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약간 연도는 다르지만 프랑스에 인상파가 있었다면 러시아에는 이동파가 있어요. 그 이동파가 뭐냐면 이동 전람회라는 걸 열었거든요. 네. 그림을 실제 말 그대로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리고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이 아니라 직접 그림을 구석구석 시골 마을까지 가면서 농민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직접 전시를 열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그리냐면 농촌 풍경, 빈민의 얼굴, 사회 문제를 솔직하게 그려서 서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들의 리더가 레핀.
1: 오호.
0: 네. 그리고 이 사람들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엄청 역사적인 큰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겪는 일들을 순간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그린 최고의 걸작이 이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저 남자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그림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를 좀 봐야 돼요.
1: 네.
0: 1884년에 그려졌는데 3년

0: 전 1881년에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됐어요. 폭탄 테러로.
1: 네.
0: 그 테러범들이 누구였냐? 민중을 위한다고 좌처하는 혁명운동 그룹이었어요. 근데 여기엔 지식인들도 많았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새 황제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하냐면 혁명운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

0: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못 들었대요. 여기 한번 유별당하면. 뭐 대부분은 죽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 돌아온 남자가 이 남자인 거죠.
1: 그래서
0: 거의 정말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죠.
1: 그래서 이렇게 막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본 것 같은 표정.
0: 딱 그 표정이죠. 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잡혀갔어요.
1: 네.
0: 이 유배 당한 순간부터 어떤 연락도 할 수가 없었대요.
1: 그렇겠죠. 하긴 그 네. 시절에.
0: 근데 그냥 갑자기 정말 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 상황인 거죠.
1: 얼굴 알아보기도 힘들 만큼 야윈 걸 거 아니에요? 또.
0: 그죠. 네. 다 해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게 네. 정말 냉정하게 끊어있다가 아니라 이미 다 포기했었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
1: 아, 그치 그치.
0: 어. 그리고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문이 열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인물을 한번 볼게요. 이 남자 있죠?
1: 네.
0: 주인공 남자. 그러니까 실제 주인공은 아니고 이 사건을 겪은 사람은 아니고 최대한 이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를 모델로 삼았어요. 근데 이 남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남자 얼굴만 최소 3번에서 4번을 4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을 했대요.
1: 어머.
0: 첫 작품에서는 남자 얼굴이 훨씬 더 당당했대요. 첫 작품에서.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마치 혁명가가 돌아온 느낌처럼
1: 그치.
0: 당당하게 표현을 했는데 4년 동안 점점 표정이 바뀌면서 최종 버전에는 표정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 망설임과 네. 고통을 담아냈어요.
1: 네. 그게 더 현실적이다.
0: 그죠? 그래서 아마도 본인도 계속 고뇌하지 않았을까? 래핀도. 근데 이 모델이 누구냐면 좀 네. 특이해요. 래핀 친구인데 사실은 그 친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물이었던 게 친구가 네. 러시아 튀르키예 전쟁에 자원입대를 해서 네. 전쟁터에 갔다 왔고 이후에 심적으로 계속 고통을 앓다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그리고 33살에 계단에서 떨어져서 사망을 했어요.
1: 어머.
0: 그리고 래피는 이 친구가 전쟁터 살아 돌아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아픔에 계속 시들어가는 그 친구의 얼굴로 이걸 그린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래서 더 실감나게 그려졌죠.
1: 네.
0: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의자에서 일어나려는 중년 있죠.
1: 네.
0: 그 뒷모습.
1: 네.
0: 그 사람이 이 남자 어머니.
1: 그럴 것 같아. 네. 약간 막 약간 믿기지 못해 하는 하지만 그럼 이제 곧 울음을 터트리면서 허그하러 가실 것 같긴 해요.
0: 그래서 아무도 반기지 않았지만 사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니까 네. 바로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하고 등이 좀 굽어있죠.
1: 근데 저기 피아노에 앉아있는 여아는 여기 저기 딸이에요?
0: 자, 피아노 앞에 젊은 여자 있죠?
1: 네.
0: 누굴 것 같으세요? 반응 봤을 때?
1: 근데 딸인가 싶긴 한데 그쵸, 남아보다 누나인가?
0: 재밌게도요. 네. 피아노 앞에 있는 여자는 아내예요.
1: 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아, 그냥 네.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0: 약간 어리게 보이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그 아내 표정이 좀 애매해요. 근데 이렇게 돌아와서 기쁜 건지.
1: 아니 그래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있어요. 그래서 좀 큰딸인가 한 거고. 그리고 보통 왜 그림 속에서는 가족이 그려져 있을 때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게 보통 아이들이라서 아이일 줄 알았나 봐요.
0: 보통 그런 것도 있죠.
1: 네. 엄마는 아내고. 왜냐면 아이들 옆에 이렇게 항상 뭐 보살피면서 앉아있으니까.
0: 네. 그리고 두 아이 아까 얘기했죠. 아들은 아빠의 얼굴을 아는 애고 나이가 있어서 옆에 딸은 처음 본 거죠. 아빠를. 그래서 놀라는.
1: 그치.
0: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저 딸의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라고 어색할 때 다리 이렇게 꼬잖아요.
1: 맞아.
0: 그것까지도 야, 섬세하게 잡아냈다.
1: 그러네.
0: 라고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 문 뒤에 하녀 있잖아요.
1: 네.
0: 하녀가 굳이 저렇게 안 그려도 되는데 디테일하게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1: 맞아.
0: 그리고 남자를 보고 있잖아요. 표정도 좀 애매하고.
1: 애매해.
0: 그래서 한 평론가는 어떤 미술사 학자는 실제로 아마도 저 남자가 유배 가기 전에
1: 썸이
0: 있었을 사이라고도 분석을 해요. 실제로.
1: 약간 존재감이 크고 어떤 감정이 주어졌어 이 인물에게. 무언가 뭐를 그냥 하녀 일이 아니야.
0: 집중이 됐잖아요.
1: 뭔가 있어.
0: 거기다 이제 래피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최대한 실감나게 그리겠다고 자기 집 거실을 써서 자기 가족

0: 부터 안에 장모님까지 모델로 다 쓴 거예요.
1: 와.
0: 그래서 네. 역사의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네. 실제로 평범한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반응일까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네. 완성한 작품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대요. 4년 동안 거의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떠나갔던 사람이 집에 돌아오면 어떤 느낌일까 평생을 질문했던 그런 작품 중에 하나고 이게 래핀의 대표작이죠.
1: 야,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어떤 근대사를 다룬 작품이지만 뭔가 이 어떤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정 밖에 조금 시간을 오래 썼던 사람이 느끼는 그 가족 내에서의 소외감? 뭐 그런 걸로 표현된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많은 이들에게는.
0: 이 두 그림을 엮은 이유는 다 가족이었잖아요.
1: 네.
0: 두 사람 다. 두 그림 다. 근데 이제 한 명은 이제 한쪽 티소의 그림은 이제 사라져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래핀의 그림은 사라졌다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의 그림이고 그러니까 두 화가가 서로 다른 일을 겪었던 그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네.
1: 너무 좋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뭐 역시 마냥 뭐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의 풍경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가족 이야기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일리아 래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관의 이야기 나눴고요. 샘 피셔의 This City 듣고 다시 올게요.

0: 가정의 달 명화들을 주제로 색다른 시각의 두 작품이었죠. 제임스 티소의 정원 벤치 그리고 일리아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아, 또 이런 시각으로 가정의 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니까 뭐 오히려 저는 참 이런 입체적인 이야기도 참 좋아하는 해가지고 재밌었거든요. 많은 부엉이들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고요. 부엉이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 있다면 사연 어디로 보내죠?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유익했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도슨트님 보내드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다람쥐는 기억력이 꽤 좋습니다. 겨우내 먹을 도토리 수백 개를 숲 곳곳에 감춰두고 찾아낼 정도죠. 하지만 모든 도토리를 다 찾지 못합니다. 다람쥐가 못 찾은 도토리는 무럭무럭 자라 나무가 됩니다. 다람쥐가 실수하면 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지죠. 저도 모르게 나무를 심는 다람쥐처럼 우리가 하는 실수도 뜻밖의 가능성을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17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2335님께서 대장부엉 저는 작고 소중하다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중하게 대하면 진짜 소중해지는 것 같고 제 마음까지 차오르는 기분이랄까요? 그런 의미로 소중한 별밤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우리 2335님 마음과 어울리는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우주이고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허한나입니다. 물건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사람들하고 나누는 걸 좋아해서 소위 말하는 파리피플이 되었습니다. 저만의 철칙이 있어요.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쫓기보다 직접 써보고 정말 좋아하는 것만 소개합니다. 기획부터 편집까지 직접 하면서 제 진심이 보일 때만 세상에 내놓습니다. 스스로 확신하고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 진정성은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믿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언제나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신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0: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이 시작됐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내 집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이 함께 어르신 곁으로 찾아갑니다. 병원 동행, 식사 청소 지원, 방문 건강 관리까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 누가 돌봐드릴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통합돌봄이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비용 등이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지원 창구로 연락해주세요.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팀이 안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한 고영배 오늘 방송 세 줄 요약. 1. 넉살 드디어 가수로 컴백 화와 구정물이 빠진 앨범 작업 중. 2. 넉살 힙합 디스전 에너지 과잉 때문 다들 아이가 있었으면 디스전은 안 벌어졌을 것. 3. 넉살이 육퇴 후 야식 끊은 이유 아내가 날 보면 입맛 없어해.

0: 안녕하세요, 스포한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넉살의 굿모닝 서울로 시작했습니다. 스포한 고영배 235회차가 시작됐고요. 오늘 함께 할 분은 뭐랄까 늘 제가 좋아하고 리스펙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나와주시지만 오늘만큼은 정말이지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호감이야, 호감. 호감이고 심지어 이웃 주민이기도 했고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여러 개인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지금 하고 계신 걸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싫어요. 이 사람은 좋은데 나는 예전 직업을 자꾸 안 해주는 게 조금 불만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독보적인 멀티플레이어, 육아인, 예능인, 음악인, 리얼 엔젤러 넉살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잘 지내시죠?
1: 그럼요. 영배 형이랑 제가 또 요즘에 자주 뵙는 느낌이 있어서 좋네요.
0: 그러니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워낙에 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볼수록 사람이 너무 호감이야.
1: 고맙습니다.
0: 너무 멋있고
1: 감사합니다.
0: 예. 너무 좋아요.
1: 우리의 빅마우스 형. 저희가 또 이 그 얼마 전에도 뵀던 거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또.
0: 그러니까요.
1: 여기 그 우리 운동회를 같이 했잖아요. 네. 침착맨 형의
0: 맞아요.
1: 예, 여러 이제 지인들과 함께
0: 저는 83팀에
1: 그렇죠.
0: 속하고
1: 저는 B83.
0: 네, 그 83이 아닌 그 팀.
1: 그렇죠.
0: 네, 거기서 만났었죠.
1: 피해 운동회라는 이름으로 그 나온 사람들끼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
0: 예. 일단 절반 정도가 지병을 달고 시작해서
1: 그쵸.
0: 지병이 없던 사람은 현장에서 피를 보는
1: 맞아요. 실제로 까지고 멍들고
0: 재발하고
1: 그러니까 그 나이가 돼도 남자들은 아이다 역시
0: 그게 다 처음에 모여 앉아 있을 때만 해도 심드렁했다고 분위기가
1: 맞아. 뭐 운동해 같이 합시다 살살합시다
0: 살살합시다 이러면
1: 진짜
0: 작은 퀴즈쇼에도 모두가 미쳐가지고 눈이 돌아. 넉살 씨가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뭐 그 저도 방송 보고 봤는데 그 방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줄 서서 하는 퀴즈 게임 있잖아요.
1: 맞아요.
0: 제주에 넉살 씨였어.
1: 맞아요, 맞아요.
0: 형 무식하면 뒤로 가세요. 그렇게 예의 바르던 넉살이 형 모르면도 아니고 가세요.
1: 모르면도 아니고요.
0: 모르면도
1: 제가
0: 아니고.
1: 죄송해요. 너무 급한 나머지
0: 그 정도로 열기가 예. 뜨거웠다.
1: 제일 무식한 건 나였는데 아무것도 몰라. 진짜 빨리 갔거든요. 다 틀렸어요, 진짜. 아 재밌었습니다.
0: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1: 맞아요. 그게 얼마 전이잖아요.
0: 네, 거기서 예. 이제 헤어.

0: 떨어질 때 조만간에 라디오 가니까 거기서 뵈요 이러고 맞아요. 여기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하면서 살고 계신데
1: 맞아요.
0: 지금 이제 두 아들 아빠로서
1: 맞습니다.
0: 지금 좀 비중이 좀 크시죠?
1: 아 이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둘째가 나오면서 다시 그 저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0: 왜요? 그 첫째 때로?
1: 딱 그 1년간 첫 아이의 돌까지가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잖아요. 네. 어찌 보면 아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좀 적으니까 기동 범위가 적으니까 쉬울 수도 있는데 정말 옆에서 붙어서 얘가 막 어디 뭐 부딪히나 봐줘야 되고 이런 거 있으니까
0: 울면 안아줘야지 네. 밥 줘야지.
1: 그래서 요새 또 한창 벌려놓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데 이제 육아가 같이 겹치니까 또 첫째는 이제 그 완전 부정맨의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0: 어, 야, 아니구나, 아니구나.
1: 윤우야, 저 맛있는 거 먹자. 맛있게 안 먹을 건데? 그럼 안 준다. 줘, 줘. 하고 울고 갑자기. 계속 그 패턴 있잖아요. 윤우야, 키즈 카페 가자. 키즈 카페 안 갈 건데? 그럼 가지 말자. 가자고. 내가 가자, 가 제발 가요. 가요. 이러면서 갑자기 울고. 그러니까 부정맨 아시죠 형님?
0: 패턴이구나. 아, 패턴이구나.
1: 그 전형적인 부정어만 처음에 무조건 하는. 뭐 윤우야 잘 자, 잘 안 잘 건데 윤우야 사랑해, 안 사랑할 건데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있잖아요. 예, 예, 예. 전형적인 딱 그 세 살 남자 아이 상태예요. 예. 이제 그 아이와 6개월짜리 이제 꼬맹이 아기 남자애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눈빛이 네. 바룩해지네.
1: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삶에. 그러니까 아직 화가 빠질 때쯤 애가 또 나오는 바람에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참 쉽지 않네요.
0: 첫째 딱 크는 거 볼 때 네. 이게 진짜 나다 포인트 있어요?
1: 첫째는 사실 와이프랑 거의 85% 정도가 같아요. 생김새나 근데 이제 말하고 깐죽거리는 게 저랑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뭐 막 뭐 이상한 걸로 자꾸 그러니까 말을 되게 좀 빨리 했어요. 저희가 그 첫째 애가 근데 아무튼 항상 좀 깐족거리고 노래를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너무 커요.
0: 아, 다 타고났네. 완전 넉살로 네,
1: 그게 저랑 또 약간 네. 그 아 그러니까 애가 목소리가 너무 크고 아 커요. 태어날 때도 이 와이프가 이제 그때 3명 정도의 아기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날 때 저희 애가 그 3명 중에 한 명으로 그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기가 이제 탁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해 행해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두 번째 아기가 행해 에 약간 쇳소리 있는 허스키 보이스였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아기가 행해 에
0: 그게
1: 근데 딱 듣자마자 진짜 거짓말처럼 우리 나 애가 나왔다. 아니 근데 진짜 이 목소리가 지문이랑 똑같잖아요. 세 명의 아기가 진짜 다 다른 거예요.
0: 너무 신기하다.
1: 예, 그 둘째 아기 때는 그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들었는데 그 병원 그 다른 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그때부터 좀 약간 느꼈어요. 아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지금도 커가면서도 정말 커요. 그 이제 저랑 비슷한 그 까랑까랑한 그런 좀 큰 소리예요.
0: 이야. 넉살하면 또 발성이거든요.
1: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공연할 때나 이럴 때 좀 목소리를 좀 이렇게 크게 하는 편인데
0: 그게 또 사실 힙합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고
1: 그렇죠. 뭐 근데 전 지금은 작아졌어요 많이. 근데 이게 잠깐만
0: 마세요.
1: 이게 앞에
0: 마세요.
1: 지금 라디오 트신 분들은 넉살이 뭐가 작아졌지 이럴 수 있는데 목소리 볼륨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모든 게 작아지긴 했어요. 키도 좀 줄고.
0: 덕살 씨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네, 목소리가 작아졌다. 옛날보다 발성이 예전 같지 않다.
1: 얼굴만 커지고.
0: 근데 저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쇼미 때부터 그 전에부터 워낙 좋아했다 보니까 예능을 처음 나오실 때도 방송 나온다 하면서 봤어요. 그때는 재미없었어.
1: 재미없었죠. 그때는 제가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0: 근데 지금 너무 재밌어. 이제 나오는 데마다 너무 재밌고 최근에 또 연애 프로그램 하나
1: 맞아요.
0: 새로 시작한 거 있잖아요.
1: 돌싱의 모쏠.
0: 나는 막 넉살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야 맛있어.
1: 잠깐 여기 MBC 같은 라인이네. MBC 그쵸?
0: 그런가?
1: 돌싱의 모쏠.
0: 그거 MBC 거구나.
1: 에브리원.
0: 아 그렇구나.
1: 맞아요. 네. 다 같은 한패
0: 잘 됐다. 네. 막말하자. 아 막갈라요.
1: 재밌죠. 정말 자극적이에요.
0: 요즘에 좀 예능하면서 좀 어떠세요?

0: 예능하면서 아 사실 어떤 순간이 이제 딱 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1: 진짜.
0: 예. 그 처음에 이제 긴장하고 원래 더 오랜 시간 음악을 해왔으니까 지금 아마 따지면 그래도 방송한 거보다 음악 한 시간이 거의 더 길 훨씬 길 텐데. 네. 그 이게 어느 순간 놀라운 토요일도 막 하고 뭐 막 거기서 분장도 하고 이러니까 예능을 또 아주 베테랑들만 있잖아요 거기는. 아, 지독한 분들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배우고 잘 형들이 잘해주고 알려주고 같이 이렇게 편하게 놀고 하니까 다른 데 가서도 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을. 아. 뭔가 그냥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여기서 그냥 물어보는 거 잘 답변하고 그때 어느 순간 이제 공연만큼 편해진 오히려 와. 공연보다 편해요 저는. 오. 아직도 공연이 긴장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공연 때 긴장을 많이 해서 그냥 가면은 앉아다가 재밌는 거 보고 웃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게 저 이제 어느 순간 너무 편해진 거예요. 와,
1: 근데 그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좋은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0: 맞아요. 그리고 원래도 이제 웃기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 잘 맞은 것 같아요.
1: 와. 거기에 정말 쟁쟁한 스타들 예능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쫙 있는데
0: 놀토는 진짜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너무 오래해서 저도 한 5년 6년 차인데 지금 되게 웃겨요 그냥 서로 웃긴 게 오래되니까 프로가 게스트가 와도 저희끼리 많이 놀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끼리의 분위기가 재밌으니까
1: 그게 중요하죠.
0: 게스트분들도 와서 부담을 안 가죠. 아. 나도 그냥 껴서 자연스럽게 놀면 되는구나. 막 너무 집중해서 막 뭘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오신 분들도.
1: 지금 거기에 있는 멤버 중에 예능인 넉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한 명 꼽는다면?
0: 아 거기는 일단은 사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다 너무 좋지만 문세윤 형을 많이 좋아하죠.
1: 그분이 예. 약간 멘토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세윤이 형은 일단은 사람을 굉장히 잘 이끌어주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 같이 뭐 놀 때도 저희가 놀리기도 좋고 예, 그래서 항상 너무 좋은 형이죠.
1: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렇죠. 세윤이 형은 너무 좋은 형이죠.
1: 에. 좋습니다. 이번에는 본업이자 출발점인 음악인 래퍼.
0: 허허.
1: 이제 이 얘기를 하면은 기다리는 분도 많고 뭐라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0: 많죠.
1: 예. 요즘엔 좀 어떠세요?
0: 요새요?
1: 네. 지금 죄송한데 말투가 지금 벌써
0: 아니요.
1: 요새요?
0: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사실은 뭐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1: 오호!
0: 그 얼마 전에도 그 제 3월에 제 생일 달이 있어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좀 나 해외에 놀러 갔다 오겠다. 그래서 송캠프처럼
1: 오!
0: 예, 친구 한 두 명이랑 음악하는 동생 두 명이랑 또 아는 형 한 명이랑 넷이서 가서 그때부터 곡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몇 곡이 있어요.
1: 오!
0: 예, 그리고 사실 옛날에 작업해놓은 것들도 몇 개 있는데 그거 이제 발매를 사실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음악이 주업이 아닌 상태가 돼서 음악이 꼭 모든 걸 올인할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상태가. 그리고 이제 같이 공연도 하고 이러면 좋긴 한데 그래서 부담을 안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고 목표는 올해 이제 꼭 내는 게 목표인데 그게 앨범 단위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쨌든 앨범 단위의 제 정규 3집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긴 해요.
1: 네.
0: 그래서 몇 곡이 있습니다 지금.
1: 정규 3집 작업 네네. 중이군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까데오.
0: 맞아요. 네. 까데오랑도 원래 까데오랑 다음 앨범을 만들려고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되겠다. 내 정규 3집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앨범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까데오랑 만들었던 가이드곡도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괜찮아서 야 싱글로라도 좀 발매를 하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런 것들도 몇 개 있긴 해요.
1: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계속 공연이나 비춰주셨던 게 대부분 넉살엔 까데오 이렇게 함께하는
0: 맞아요.
1: 것들이 많았는데
0: 그것도 있고
1: 지금 준비 중인 건 넉살 3집
0: 맞아요. 그래서 제 거 3집을 해볼까 하고 있어요.
1: 네.
0: 프로듀서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만나서 지금 곡 만들고 하는 것들도 있고
1: 넉살이 지금 현재 음악 작업을 하는데 제일 신경 쓰는 건 뭐예요?
0: 신경 쓰는 것
1: 뭐 트렌드 아니면 뭐
0: 아니요 저는
1: 클래식
0: 아니요 그런 걸 전혀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아니 어렸을 때는 되게 그 음악 안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염두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듣는 사람이 편한 거 예전 앨범에선 제가 랩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 가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내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번엔 듣는 사람이 정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헬스장이랑 드라이브 할 때 들을 수 있는 제가 실제로 음악 감상을 거기서 제일 많이 하더라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처럼 뭐 클럽에 간다든지 막 예전에 클럽을 제가 자주 갔으니까 거기서 뱅어를 만들어야겠다 야 여기 있는 사람

0: 뛰어노는 그런 걸 만들고 싶다. 공연에 페스티벌이 많았을 때는 페스티벌 사람들이 다 같이 노는 걸 만들고 싶다 이랬는데 지금은 제 삶 자체에서 음악을 듣는 것들이 운동하고 운전하고 이럴 때 듣는 음악들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전투력 자체도 지금 많이 이제 아 막 이제 힘들어요. 요즘에 막 힙합씬에 디스전 이런 거 많잖아요. 힘들어요 저는. 저는 아무 사실 그것들이 정말 다들 참 에너지가 좋다. 저 친구들이 아이가 한 명씩 있었다면 이런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왜일까? 왜 싸울까? 에너지가 남아 도는구나. 에너지 과잉 국가다. 에너지 과잉이다. 저 친구들은. 제가 내린 결론은 약간 이래요. 근데 저처럼 이 에너지가 고갈돼서 천연 에너지 같은 걸 찾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음악이 필요하다. 태양광 에너지 같은 거죠 저는. 화석 연료처럼 막 석탄 막 이런 불나는 에너지 말고.
1: 지금 그 친구들 보면 산유국 같구나.
0: 산유국이죠.
1: 야, 다 가져가. 중동이네.
0: 중동이죠. 그 친구들은 작은 불씨에도 활활 타오르는 완전한 화석 연료 같은 친구들인 거죠.
1: 지금 넉살을
0: 저는
1: 태양열 여기 좀 판을 더 넓혀도 왜 이렇게 안 모이지 전기가 그렇죠.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0: 얼마 전에 저 상암 하늘공원에 갔더니 네. 거기 풍력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되게 천천히 돌아가는.
1: 거기도 왜 갔어?
0: 그러니까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아기들 데리고 가기 좋아요.
1: 좋아요, 좋아요.
0: 진짜 좋더라고요. 갔는데 천천히 돌더라고 되게 뭔가 되게 힐링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도 좋고. 오 좋다.
1: 그런 마음이다 보니 예. 음악도 내 나이가 되어서 내가 듣는 환경에 맞아요. 어울리는 또 그런 음악을 생각하게 네. 되기도 하고.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던 게 힙합이다 보니까 네. 이번 앨범에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저런 것도 있을 거고 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두운 어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가이드를 제 걸 듣는데도 이제 내가 화가 정말 많이 빠졌구나. 이제 그런 꾸정물이 좀 많이 빠졌나? 좀 아우 막 뭔가 들으면서 막 아 이런 이런 것들이 좀 그걸 좀 맞지 않았나. 근데 모르겠어요. 다 나와봐야 알지.
1: 그니까. 예. 지금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이게 지금 다 왔다고는 생각 안 하실 거예요.
0: 결국 만들다 보면 근데 그 변할 가능성은 충분하죠.
1: 충분히 있으니까. 예. 아, 이쯤에서 노래 하나 듣고
0: 좋습니다.
1: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넉살 피처링 거미가 함께한 너와 나.

0: 넉살 피처링 거미가 함께한 너와 나 듣고 왔습니다. 그 정말 계속 도전자이고 싶고 계속 철없는 뭐 광대이고 싶고 네네. 이런 마음도 있으면서 또 아이들 크는 거 보면
1: 맞아요.
0: 어쩔 수 없이 철드는 이런 네. 모먼트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생각 하세요?
1: 아 근데 그 약간 아이한테 뭔가 다그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랑 내가 아기였을 때 제가 아기였을 때를 돌아보면 분명 똑같이 행동하거나 더 장난꾸러기였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이렇게 혼내면서 그 아이도 이해는 되지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훈육할 그렇지.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지.
1: 사실 속마음은 하, 이까지 걸로 사실 아이를 훈육한다는 게 예. 이게 참 뭐라고. 근데 지금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약을 삼키지 마라. 얘네야 치약 삼키지 마. 치약 삼키지 마. 이거 열 번째 얘기. 치약 삼키지 말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치약 좀 삼키면 어때? 크면 나 사실 삼키지 않을 텐데. 너 왜 자꾸 삼켜? 근데 맛있어서 삼킨대요. 근데 이게 참 생각해보면 이걸 그렇지. 이런 걸 훈육을 한다는 게 어른스러운 그렇지, 그렇지.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자신이. 하지만 또 안 알려줄 수는 없고.
0: 내가 마냥 어릴 때처럼 철이 없다면 네. 삼켜라. 삼켜 그러다 말겠지.
1: 맞아. 이럴 텐데.
0: 할 수 있는데 나도
1: 지금은 예.
0: 애를 위해서.
1: 네네. 삼켜도 뭐 건강에 상관이 없겠지만 언젠가 고치겠지만 그래 삼키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하게 되니까.
0: 그런 모먼트에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1: 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저를 돌아봤을 때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될지 그냥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제가 저의 장점은 환경에 적응이 확실히 빠르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 아이에 대해서 제가 무언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라는 인지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 눈치가 빠르다기보단 상황이 변화가 됐을 때 야 당황하지 말고 일단 처리할 방법을 찾자. 제가 약간 모토가 약간 그런 식이어서 자, 아이가 생겼으니 뭐 그래서 이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0: 자연스럽게.
1: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앨범 내용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0: 멋있네. 그게 둘 다 가고 있는 거네요. 여전히 네. 그냥 철없이 하는 것도 가져가면서.
1: 맞아요.
0: 또 네. 그런 메시지 넣고 싶으면 앨범에서 그렇죠. 또 넣기도 하고.
1: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0: 투 트랙으로.
1: 이제.
0: 네.
1: 한 트랙은 넉살, 한 트랙은 이제 호적의 이제 그 아이 아빠. 둘과 이제 와이프와 이렇게 네 명으로 돼 있는. 가족증명서에 나오는 이준형으로.
0: 그렇지. 예,
1: 근데 이제 그 넉살로 사는 게 완전히 그 예전처럼 20대의 넉살로는 당연히 안 되고 밸런스는 완전히 줄었죠. 여기는 넉살로 사는 그 크기는 정말 작아졌고.
0: 나중에 같이 친구처럼 재밌게 아들이 커가지고
1: 네네.
0: 이제 만약에 아빠랑 막 놀다가 아빠 지금 너무 넉살 같은데?
1: 라이크 넉살처럼 왜 나 라이크 넉살이야 지금 막 넉살 모드야 막 이러면은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0: 넉살 모드야 왜 이러면서
1: 제가 술 취해서 들어오면은 아 또 넉살 모드야. 넉살 냄새나 아, 막 이러겠죠.
0: 아내분이 그런 말씀 하세요 혹시?
1: 아 그러진 않은데 그냥 혼내죠. 그냥 혼내는데 애가 그럼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요?
0: 저는 네.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저희 첫째가 지금 6학년이거든요. 첫째 딸이 그 단종통에 지금 완전히 빠졌어요. 박지윤 씨를 너무 좋아해.
1: 네.
0: 난리 났어.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너무 호들갑 떠니까 제가 몇 번 나무랐어요. 근데 저 없을 때 엄마한테 막 약간 막 울먹울먹하면서 내가 처음 좋아한 남자 아이돌인데 아빠가 너무 싫어하고 혼내고
1: 그렇지.
0: 막 아빠는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고 뭐
1: 동생만 좋아하는 것 같아까지 갔어요?
0: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근데 나도 돌아보니까 아니 그냥 좋아한다고 같이 막
1: 그렇지.
0: 좀 할 수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너무 어른처럼 나무라기만 했나?
1: 아니 그걸 나무랄 게 아닌데 왜 나무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0: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가는데 1시간 내내 오른쪽 뒤에서 박지윤이 얼마나 멋있는지 단종의 연기가 어땠는지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한 거야.
1: 잠깐만 그 왕과 사는 남자를 누가 보여줬어요 근데? 그냥
0: 엄마가.
1: 그럼 어머니 잘못이에요.
0: 엄마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거.
1: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셨어야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왕과 사는 남자 왜 보여줬어요? 여보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단종 얘기 몇 시간 할 줄 예상 못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왕과 사는 남자 1600만이라 보여줬어요?
0: 천만 영화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천만
0: 겁니까?
1: 천만 영화 무조건 봐야 돼요.
0: 아니잖아요.
1: 단종 때문에 지금 나 진짜 미치겠어요. 여보.
0: 아이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1: 엄마를 먼저
0: 아내랑 얘기했어야 되는 거다. 네,
1: 그럼요.
0: 아, 또 배웁니다.
1: 아마 그 따님께서 몰래 영화를 보고지는 않았을 거예요.
0: 그럼 아 보여줬을 거 맞죠. 아 내가 보여줬어요.
1: 아 그게 거기서부터가 잘못된 그리고 너 얘기한 좀 할 수도 있지 그거를 또 형 6학년이면 함부로 지금 건들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0: 시작됐어.
1: 그럼요. 또 저 여자는 빠르단 말이에요 남자들보다.
0: 아, 그래서 느껴져요.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
1: 그럼 그럼 아. 그 한마디로 이제 어휴 저희 집 누나가 셋이었잖아요. 어휴 안 돼 안 돼.
0: 좋습니다. 이쯤에서 2부로 돌아올게요.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은 지금 10시에 가장 섹시한 남자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8: 이야, 진짜 아예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서 떠올리셨어요.
7: 맞아요.
8: 그렇죠.
7: 예.
8: 그래서 문맥에도 안 맞고요.
7: 그러니까요. 섹시한 남자 스포왕 고.
8: 이게 프로그램 제목인데.
7: 그러면은 예. 섹시한 고영배를 듣고 읽을게요. 좀 여러 가지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무튼 섹시한 느낌으로 갈까요? 섹시한 느낌의 스포왕 고영배.
8: 방금 오늘은 넉살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7: 예.
8: 과거 기사를 찾아가지고 얘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7: 네.
8: 넉살 하루키처럼 클래식으로 영원하고 싶다.
7: 진짜 좀 과하네.
8: 좀 옛날이거든요. 예. 17년도에.
7: 17년도. 무려 9년 전이네요.
8: 9년 전에 이런 말 기억 혹시 기억나세요?
7: 안 나죠.
8: 근데 이때 예. 이 말씀하신 맥락이 하루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해도. 나를 찾는 사람 있게 하고 싶다.
7: 아,
8: 이런
7: 맞아요.
8: 꿈이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7: 네, 이게 아마 그 상실의 시대 때문일 거예요. 저도 이제 하루키 키즈이기 때문에 87년도인가 88년도에 상실의 시대가 그러니까 원제목이 노르웨이 숲인 맞아요. 게 이제 한국에도 90년대에 나왔는데 요게 진짜 옛날 책인데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 옛날에 나 태어났을 때 나온 책인데도
8: 어쩜 이렇게
7: 네, 제가 읽어도 전혀 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대를 초월한 책은 그때 당시에 시대상이나 배경을 이야기하더라도 관통하는 게 있구나. 그때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촌스러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기준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8: 나의 음악도 먼 시간이 지나고 들었을 때도 네. 관통했으면 좋겠다.
7: 맞아요.
8: 그런 말씀이셨고.
7: 네.
8: 근데 최근에는 또 이런 말씀 하셨대요.
7: 네.
8: 60억 벌어서 은퇴하고 백수로 살고 싶다고.
7: 아, 진짜 달콤하네요. 이것이 바로 클래식 아닐까요? 60억. 아.
8: 근데 60억은 어디서 나오는 금액이요?
7: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액수인 것 같은데요. 뭔가 꿈의 단어 같은 거랄까?
8: 근데 뭔가 네. 좀 그런 종류가 나뉘잖아요. 어떤 분은 60억이 아니더라도 진짜 내가 딱 어느 정도 보장될 만큼만 최소한으로 있어도 나는
7: 맞아.
8: 그냥 유유자적 살고 싶다. 근데 더 큰 돈이 있어도 나는 지금처럼 일하고 예를 들면 뭐 음악적으로 더 명예를 얻고 싶다. 난 더 높은 곳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는 오히려 다 뭐 복권이 당첨돼도 그냥 일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있잖아.
7: 아 맞죠. 오타니처럼.
8: 네.
7: 저는 완전히 유유자적 그냥 아예 사라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원할 때 무언가 하고 싶은 상태가 딱 되고 싶어요.
8: 네,
7: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감수성이 풍부할 때 시작했던 게 음악이고 막 글을 써보는 거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꼭 저도 그 뭐랄까 한 4년 주기, 3년 주기로 오더라고요. 요새 음악을 하고 싶다는 감정이.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 진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갑자기 뭐 죽기 전이라도 뭔가 글을 써보고 싶다,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는 걸 했을 때 전혀 제약 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제일 좋지 않을까?
8: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로 느껴지거나
7: 맞아요.
8: 부담이 있거나 네.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한다거나 좀 벗어나고 네. 해보고 싶다.
7: 맞아요.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이제 불로소득으로 진짜 그냥 빤빤히 놀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죠.
8: 막상 그렇게 딱 됐을 때
7: 네.
8: 음악을 하고 싶을까?
7: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요 진짜로
8: 최악인데?
7: 전 취미가 많아서
8: 예.
7: 그냥 이 온 세상에 재밌는 것들을 다 해보면서 할 것 같아요. 보드게임도 지금 좋아하고 와. 와이프랑 탁구도 치고 막 진짜 뭐 그 막 스킨스쿠버도 해보고.
8: 그러니까요. 그분이 네. 너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7: 맞아요.
8: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7: 네. 그리고 진짜 나중에 우주시대가 오면 우주로 처음 나가보고 싶기도 하고.
8: 아, 그런 것까지?
7: 네. 진짜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지금도 네. 사실 뭔가 새로운 걸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울 것도 많고 재밌는 게 세상에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살면. 근데 이상하게 아직까지는 3-4년 죽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정규 1집에서 2집 사이에는 그때 정신적으로 좀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피폐해서 오래 걸렸는데 당신께도 한 3년? 그 다음에도 한 3년? 4년? 3년 주기 4년 주기 정도로 지금 오고 있는데
8: 그 당시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는 저는 지금보다 더 음악인 넉살이 너무 신기하고 만나서 너무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 상태일 때 그때 까데오와 작업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7: 맞아요.
8: 형 저는요 그냥 그 밴드가 너무 멋있고 거기랑 해야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7: 맞아요.
8: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미 그런 거랑 조금 거리를 두고 네. 재밌는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맞아요.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7: 그때 까데오랑 할 때도 음악이 그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할 얘기도 없고 아 이제 지쳤다. 근데 까데오랑 같이 제가 까데오 음악을 워낙 좋아해서 친한 형들이기도 하고 같이 작업하다 보니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작업 스타일이 이제까지 했던 거랑 완전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또 재밌어서 하다가 애가 또 막 나와서 애 키우고 둘째 나오고 방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정신 없는데. 까데오랑 작업하면서 어렴풋이 생각해놨던 몇 가지 아이템들이 계속 잘하고 저희 이제 매니저 친구가 계속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안 할 거야? 계속 이래서 아 해볼까? 해볼까? 주변에 이제 또 음악 하는 주변에 동생들도 형 진짜 도와줄 테니까 해봐. 주변에 친구들도 소개시켜줄게 해서 해볼까? 해볼까? 하다가 시작을 했더니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오랜만에 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어린 친구들과 이제 이 협업을 하니까 와 또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으면서 아, 아직 음악이 너무 재밌구나.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음악 작업도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근데 경제적 자유로 나중에 정말 언젠가 얻게 된다면 그래도 뭔가를 하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제가 한 3-4일 쉬면 요즘에는 형도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텀이 있을 때 약간 불안감이 오세요?
8: 저는 완전 사실 주말에 한번 공연 안 해도 바로 불안해요.
7: 그렇죠. 네. 형은 한 주에 한 번만 공연 안 해도 네. 그렇죠. 저도 평소에 요즘엔 방송 스케줄이 많으니까 한 이틀 이상 집에 만약에 뭔가 있어야 되면 이제 뭐, 큰일 났다. 뭔가 왜 이렇게 일이 없지? 그 생각이 이제 있어요. 이제 우리가 관성이 일꾼이네. 있는 거지.
8: 일꾼이야.
7: 우리 다 그렇죠 뭐. 60억만 있어도 이런 불안감이 없어질 것 같은데.
8: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티스틱한 무드가 조성되면 바로 박살.
7: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8: 박살을 내.
7: 근데 60억 갖고는 또 안 될 것 같아. 그 불안감이 완전히 없으려면 불로소득으로 진짜 달에 막 1,000만 원 아 1,0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아.
8: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면 되겠다가 상당히 빠르게 네. 지금 바뀌고 있어요.
7: 미치겠어요 진짜.
8: 나도 솔직히 말하면 60억 쉽지 않다고 봐요.
7: 안 돼. 그러면 한 150억
8: 지금 넉살 씨가 이 인터뷰를 해요. 했을 적에 라스 나왔을 예. 때 60억이 벌써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금.
7: 진짜 환율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8: 예, 난리예요 지금.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예. 넉살 사랑이든 비즈니스든 친구든 사람과의 만남이 가장 어렵다.
7: 아 맞아요.
8: 17년도에 또 이때 얘기를 많이 했네.
7: 어디서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야 얘는? 할 말이 많은 친구.

0: 나고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진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형도 맞아요. 분명 느끼실 거라고 전 느끼는데
1: 그렇지.
0: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계가 확장이 되는 게 와이프도 만나고 아기가 생기면서 어린이집에 또 애가 간다고 쳤을 때 애를 데리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들도 뭐 이렇게 생기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조금씩 안면도 생기고 근데 이제 그런 뭔가 관계 확장이 되는 건데 이제 자연스럽게 인사도 하고 동네 이웃처럼 하면 되는데
1: 잘 못하는 거
0: 못하겠어요 그게 힘들어요.
1: 예,
0: 아까 그러니까 되게 뻣뻣하고 안녕하세요.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좀 애매하기도 하고.
1: 근데 그거 되게 잘하시는 분들 잘하거든요.
0: 그러니까
1: 친해지거든.
0: 맞아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1: 아 그래요. 예,
0: 그래서 강제 인간관계 확장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어요.
1: 와, 저도 그 못하는데 저기 막 농장 이런 견학 가고 하잖아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면 아내는 막 벌써 3, 4, 5
0: 아, 엄청 잘하고.
1: 스모하게 저도 따라다니는 거야.
0: 그 이게 뭐랄까 연예인병에 걸려서 그런 걸지도 몰라요. 다 어차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아 저분들이 또 날 알아보면 어쩌지? 저분들이 아 또 내가 지금 오늘 뭐
1: 내가 행색이 남루한데 네,
0: 아 지금 면도도 안 했는데
1: 형 보시면 어쩌지? 막 이러면서
0: 아 어떡하지? 난 아. 연예인인데
1: 그런 거에 좀 어려움이 있다.
0: 근데 요거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저는 그냥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정말 갑자기 연락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도 좀 폭이 되게 좁고 그 뭐 외부적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찾는 것들을 막 자주 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또 바뀐 게 하나 바뀐 게 이제 보드 게임 하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술자리가 줄어들고 낮에 뭐 잠깐 저녁에 잠깐 모여서 같이 게임 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이제 음악 하는 친구들이 있고 보드 게임 하는 형 있고 이런 식으로 와이프까지 친해진 한 5명 6명 정도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일 자주 보는 것 같아요.
1: 야, 그렇게 재미있어요?
0: 저는 참 무서운 게 제가 제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술도 있었고 술은 정말 술 먹으면서 막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게임 보드게임 말고 뭐 PC든 콘솔이든 그런 걸 다 합쳐도 아직까지는 보드게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 이쯤에서 우리 넉살의 당신께 듣고 올까요? 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넉살의 당신께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얘기는 진지한 이야기.
1: 네. 네,
0: 저희가 MG 타겟이라
1: 네, 네.
0: 저게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1: 아, 센스, 센스요.
0: 넉살 씨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1: 네.
0: 예전에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술자리에서 음악 영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1: 맞아요. 좋아하죠.
0: 좀 줄였다고 하셨는데 많이 줄였어요?
1: 많이 줄였죠. 많이 줄였는데 웃긴 게. 아, 줄이긴 많이 분명히 줄였어요. 어쩔 수 없이. 횟수도 당연히 줄어들고. 근데 한 번 먹으면 오랜만에 먹으면 또 약간 포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0: 또 예. 오랜만이다 보니까.
1: 맞아요. 에. 횟수도 많이 줄고 줄이기는 정말 많이 줄였고. 그래서 뭐 예, 술도 여전히 좋아하죠. 이게 문제가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끊고 나서 이 입맛이 돌아온 거예요.
0: 아, 살찌는 분들 좀 있잖아요.
1: 예, 입이 원래 엄청나게 짧아서 몸무게도 지금 한 65kg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뭐 막 20살 때는 50kg였어요. 막.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야 50kg 정도 50 후반대가 됐다가 65kg는 결혼하고 그런 건데
0: 많으신 거구나.
1: 근데 이제 입맛이 도니까 예전에는 그냥 술만 먹으면 술 먹고 그냥 취하고 재밌으니까 이랬는데 이제 맛있는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걸 또 좋아하게 된 거예요. 살찌기 딱 좋게 된 거죠.
0: 아, 너무 좋지.
1: 예. 예전에는 뭐 이 음식에는 저거 저 음식에는 이걸 몰랐는데 요새 이제 그 입맛이 트이면서 또 위험한 상황이 됐죠.
0: 술이 좀 줄었지만 페어링을 하게 되면서 살이 더 찌는 상황. 네.
1: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0: 요즘에 뭐랑 먹었을 때 좀 많이 좋았었어요.
1: 근데 사실 네. 여전히 네. 그 뭐랄까 몸이 잊지를 못했는지 네. 그냥 사실 삼겹살에 소주가
0: 여전히 최고긴 하고 야,
1: 똑같아요. 네. 돌고 돌아서 뭐 와인 막 이런 거 했는데 네. 하, 여전히 좋구나. 저는 그냥 소주가
0: 육퇴 후 아내랑도 좀 드시는 편이세요?
1: 아, 와이프가 저랑 연애 때도 술 진짜 많이 먹고 가끔 술을 많이 먹는데 둘이서는 얼마 전에도 둘이 조금 먹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를 보면은 입맛이 좀 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참 뭐랄까 좀 기분이 안 난달까?
0: 이게 저도 예. 육퇴 토크는 이제 웬만하면 공감되거든요. 다들 맞아요. 육퇴하고 뭐 치킨 이렇게 가는데.
1: 근데 그게 사실 와이프가 소주를 이제 둘이서 늦게 먹으면 다음 날 힘드니까 예봐야 되는데 그래서 안 먹고. 그러다가 요즘에 가끔 꽂히면은 저녁 먹다가 같이 한잔 먹고 이러긴 하는데 많이 줄였다 이건데 요새는 게다가 다이어트 중이라 금지됐어. 저희 집에 야식 금지령이 다시 떨어져서 저번 달까지 둘이 엄청나게 해치워버렸거든요. 정신 차리니까 진짜 둘이 너무 후덕해진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0: 요즘 빼고 있구나.
1: 네. 그러니까 둘이 사실 밤에 육퇴 후에는 그 요즘에 빠진 게 이제 저는 미니어처 조립을 하고 와이프는 그거 도색하는 거에 또 빠졌어요. 그런 또 미니어처 게임 세계가 있어서 저는 조립을 하고 와이프는 그거 도색하고. 그 밤새 둘이 앉아서 인형 눈알 붙이듯이 노동하듯이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의 하고 둘이서 육퇴 후에는 그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새 몇 달간은.
0: 뭐 막 너튜브 이런 거 틀어놓고 아니면
1: 그냥
0: 집중해서.
1: 네, 집중해서.
0: 오, 신기하다.
1: 그 둘이 그냥 앉아서 얘기해요. 그냥 그러고 그러다가. 아무 얘기도 없이 한 시간 동안 써도 저는 뭐
0: 진짜?
1: 조립하고 우와. 와이프는 계속 칠하고 근데 와이프 도색 실력이 엄청 늘어서 진짜 잘해요. 그래서 어? 재능을 찾았다. 드디어 찾았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요.
0: 그래서 다 맞는 건 이렇게 전시해두고?
1: 전시해두고. 지금 집 앞에 작업실 하나 해놨는데 거기 유리장 안에다가 막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요.
0: 우와.
1: 조그만한 걸.
0: 처음 들어봐요. 부부가 같이 그렇게 하는 거는.
1: 저는 와이프랑 웬간하면 취미를 같이 해요.
0: 아, 좋다. 네,
1: 그래서 보드게임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뭐 요즘에 그 콘솔 게임이 뭐 같이 나와도 같이 하고 요새 같이 하는 건 이제 미니어처 하고
0: 너무 조립, 좋네.
1: 예,
0: 네,
1: 그 같이 하면은 싸울 일이 많이 줄어드니까.
0: 이야. 앞에 나 보면 입맛 떨어진다 탁 깔아놓고 사실은 좋잖아.
1: 입맛은 근데 확실히 안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술 먹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멈추고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맨날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0: 같이 기분 좋게 맛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가
1: 같이
0: 훅가니까
1: 같이 잘 자고 훅 가고 혼자 또 더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요새는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이제 너무 와이프가 싫어 질색팔색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시끄럽게 하면 애들 깨고 이럴지 모르니까
0: 맞아 조용히
1: 저도 해야 되는데. 이제 줄여야죠 진짜 이제 그러지 않아야죠.
0: 근데 정말 지금 말씀하신 같이 조립하고 노는 거는 애들은 정말 안 깨겠다.
1: 아예 안 깨죠.
0: 소리가 안 나겠네.
1: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음악도 무슨 와이프가 이제 90년대 그 히트 뭐 탑백 이런 거 틀어놓고 막 해요. 저랑 취향이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저는 가요보다는 아무래도 외국 노래 훨씬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부터 좀 사소하게 저는 이제 그냥 아, 또 다른 거 들으면 안 돼. 막
0: 그런 얘기 나.
1: 그런 얘기 하고.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다행히도 이제 90년대 초까지도 커버를 해요. 옛날 노래를 잘 알아요. 저랑 7살 차인데.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저도 좋죠. 아예 막 진짜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났던 음악들 들으면.
0: 이야 재밌게 산다.
1: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0: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1: 어? 이제?
0: 넉살 씨가 저랑 데뷔가 거의 똑같더라고요. 저도 9년도에 밴드를 만들었거든요.
1: 어, 형은 또 왜 늦었어요?
0: 저는 클래식 공부하다가.
1: 아 형 전공이 클래식.
0: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하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좀 선택을 할 때 뭘 믿고 하세요? 어떤 걸 제일 중요해? 뭐 조언을 받는다? 아니면 그저 돈으로? 아니면
1: 아, 요즘엔 뭐 돈이죠. 요즘엔 돈인데 이제는 뭐 확실한 까방권이 생겼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가족과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뭐 내가 뭘 하든 그 무언가 확실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머니가 아닌가.
0: 아, 그 당연히 예. 직업으로서 가장으로서 당연한 거지. 예.
1: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힘들게 막 대머리 가발에 엉덩이 까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돈도 못 받으면 슬프잖아요. 정말 그거만큼 우울하고 비참할 수 없거든요. 사실 어느 순간에.
0: 엉덩이 까셨어요?
1: 아직은 까지 않았는데.
0: 깔 예정인가요?
1: 저란 그 저 지불만 된다면. 까짓 거 뭐 내장 기관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죠.
0: 예. 요즘에 그렇고 예. 옛날에는 예를 들어 수미를 나갈 때 했던 결심이나.
1: 아 근데 큰 선택에 대해서는
0: 주변에 물어봐요.
1: 주변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꽤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대부분의 선택은 그냥 제 어떤 완전한 주관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제일 중요하게 결정들은 뭐 결혼이나 이런 거 빼고는 음악에 관련돼서도 만약에 뭐 주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웬간하면 무조건 제 직감과 주관을 거의 믿는 편이긴 해요. 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선택해야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 네. 맞아. 이쯤에서 우리 넉살 씨 추천곡을 하나 들어볼 텐데 마마스건의 조이를 골라주셨어요.
1: 예.
0: 이거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거 일단 애기들 목소리 같이 나와요. 뮤비 보면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 다른 곡들도 많았는데 MBC에서 못 들 곡들이 많더라고요 또. 여전히 여전히 좀 그런 곡들이
0: 제일
1: 많아서
0: 제일 건전한 거 골랐구나.
1: 예. 예. 오늘 또 우리 유가 선배님과 예. 함께하는 거니까 요 마마스건 제가 또 좋아하는 팀인데 뮤비를 보니까 막 저기 진짜 자녀분들인지 애기들이랑 같이 연주도 하고
0: 그런 곡도 좀 있어요.
1: 뒤에 아이들 목소리도 나오고 다른 곡들은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곡도 많은데 근데 여기 조이라는 게 요즘 이제 따뜻해지고 조금 더워지는 이 날씨에 닮은 것 같아서 마마스건 조이를 가져왔습니다.
0: 이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스펑웹의 오늘은 넉살 씨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3: 아, 금방이네요 진짜. 네.
2: 저희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3: 아오.
2: 야 나도 모르겠다. 넉살의 미래?
3: 아 이게 그냥 밤 10시에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 같은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인 거죠?
2: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진짜 뭐 앨범 계획이나 공연 계획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오. 먼 미래 나의 모습.
3: 먼 미래. 네. 일단 가까운 미래로서는 까데오와 함께 대만에서 공연하는 게 있거든요.
2: 아 그러니까요. 그게 공교롭게도 저도 얼마 전에 다녀오기더라고요.
3: 그래서 영병이랑도 그 얘기했었는데 네. 6월에 대만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앨범을 만들고 있고 요건 뭐 몇 년 동안 입버릇처럼 하는 거라 뭐 하는 말이라 지금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 다른 예언이라면 모두 저는 저 계속 좀 건강해질 거예요. 야. 네, 건강이 최고니까요. 여. 예언이죠, 예언.
2: 저
3: 넉살은 넉살은 건강해지리라.
2: 네, 건강한 넉살.
3: 건강한 넉살.
2: 근데 이게 그냥 뭐야 이게 했는데 나중에 80살 됐는데 진짜 너무 건강. 진짜였어.
3: 80까지 막 보드 게임 하면서
2: 너무 예, 건강해 막.
3: 까먹지 않고. 예. 그리고 근육도 좀 있고.
2: 너무 좋아.
3: 아, 너무 좋죠.
2: 아, 좋은 예언이네요.
3: 예.
2: 좋습니다. 이렇게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오늘?
3: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네. 사실 뭐 이렇게 영배 형이랑 앉아서 얘기하면 뭐 금방 가죠. 이게 라디오라고 참 이게 뭔가 제가 한 얘기가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2: 너무 좋았어요.
3: 예.
2: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앨범 나오면 꼭 한번 다시 모시도록
3: 아, 제발 불러주십시오.
2: 약속을 예. 하면서
3: 좋습니다.
2: 이쯤에서 넉살 씨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 감사합니다.
2: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3: 예.
2: 하나 둘 셋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여보, 맛 어때?
5: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5: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4: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6: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7: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포와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아, 딱 이 시간만 되면 입이 심심하단 말이지. 뭐 하나 사 먹을까? 아니야, 참아야지. 아, 다음 주에 스케줄도 많은데 이거 관리 좀 해야 되니까요. 아, 이거 연예인의 삶 쉽지 않... 이거 대본인, 날 죽이는 대본인데 뭘 쉽지 않아. 다 먹어야죠. 아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너 이름 관리하는 남자야? 아유, 관리하는 남자야. 너 웬일이야? 뭐? 연예인은 어떤 관리를 하냐고? 아, 너는 피부 관리도 따로 받고 지금 수염 레이저 제모만 20번 했다고? 20번을 해도 수염이 또 나서 제모 받으러 간다고? 야,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일단 관리하는 남자 우리 친구는 아이스크림 설레는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줄게. 왜냐면 이제 열감이 있을 때 좀 이렇게 대라고 시원한 거 줄게. 아니, 대단한데? 나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나도 피부과도 가끔씩 가고 레이저 제모도 받은 적 있어. 근데 20번은 아니구나. 해봤자 몇 번 했지? 그 정도는 아닌데. 오, 대단하네. 이따 또 자세히 해보자고. 그래, 제모 잘 받고 그 관리 받다가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추천해줘. 그래, 그래, 잘 가. 야, 융이 오랜만이다. 아니, 뭐, 왜? 속이 요즘에 답답하다고? 왜? 아이, 뭐야?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전이 안 돼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회사 동기한테 좀 털어놓고 싶은데 이런 비밀을 말해도 괜찮을 것 같냐고. 너는 커피 두 개 줄게. 커피를 일단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을 해봐야겠네. 회사 안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진전이 안 돼가지고 답답하다고? 마찬가지로 회사 동기한테 그걸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문내서 그 사람을 옥죄겠다는, 거의 지금 그 정도의 위험이 있는 일이거든? 무조건 소문나지. 아무리 동기한테 살짝 말해도 이건 무조건 새. 그래도 내 마음이 답답한 걸 어떡하냐. 최소한 털어놓고 싶으면 회사 밖에 사람한테. 그게 좋을 것 같아. 회사 동기한테 소문내면, 얘기하면 이게 소문나서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 네가 아직 마음을 이렇게 딱 전할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소문이 그 상대한테 먼저 가서 닿을 수도 있잖아. 알겠지? 딴 데 털어놔. 그래, 내일 출근 잘하고 안녕. 야, 은영이구나. 너 왜 궁시렁대면서 와? 아니, 뭐야? 남편이 네가 싫어하는 하와이안 피자를 사왔다고? 예전에 네가 싫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남편이 기억을 못해? 아, 그래서 서운해. 이리 와봐. 너는 내가 뭐 잘못 주면 나한테도 화낼 것 같으니까 상품권 줄게, 상품권. 아니, 하와이안 피자는 기억을 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조금 호불호 영역이라서 굳이 이걸 사올 정도면 남편이 이걸 좋아하시나? 내가 싫다고 말할 정도면? 보통은 하와이안 같은 거 내가 시키려고 하면, 만약에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피자를 주문한다, 하와이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시키는. 이거나 뭐 그 테두리에 고구마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두 분은 하와이안 좋아하세요? 좋아요? 그래? 여긴 다 좋아한다. 고구마 무스는 좋아요? 우리는 같이 피자 한번 먹겠다. 따로 먹어야겠다. 피자는 회식으로, 피자는 절대 안 되겠네. 그렇다고 부부끼리 난 부먹인데 왜 찍고 있어 막 이러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와이안 피자도 먹으면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너무 싸우진 말고. 알겠지? 그래 다음에 또 봐.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라드 뮤지엄 피처링 딘이 함께한 타이니 리틀 보이였습니다. 오늘 스포왕 편의점에 오신 분들 먼저 피부관리부터 수염 제모까지 관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신 분, 이런 걸 이제 그루밍족이라고 하죠. 야 너도 맨날 화장하고 메이크업하고 그루밍족 아니야?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 그루밍족이라고 붙이는 데는 자의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의지로 내가 직접 찾아가고 내가 직접 메이크업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저는 만약에 방송이나 이렇게 공연하는 스케줄이 없으면 제가 할 것 같진 않아서 제가 그루밍족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도 나름대로 하긴 하거든요. 피부과 근데 맨날 가면 무조건 혼나요. 왜 이제 왔냐고. 이 제모도 이 수염 제모 같은 것도 몇 달에 한 번? 한 두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꾸준히 몇 번을 연속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오래 간다고 저희가 얼핏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 하면 막 6개월 뒤에 오고 1년 뒤에 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항상 뭐라고 혼내십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피부과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나면 메이크업 해주실 때 선생님이 요즘 피부가 갑자기 좋아졌다고 꼭 그렇게 알아채시더라고. 효과가 있긴 있나 봐요. 요즘에 제 피부 고민은, 제가 작업실을 이사를 했고 원래는 1층 작업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위층이고 창문이 크게 있다 보니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눈의 시야에 탁 트이고 뭐 층고가 높거나 멀리 보이는 공간이 창의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가 굳이 창가에 계속 있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많이 탔어요. 햇볕이 직접 들어오진 않는데 어쨌거나 햇볕 때문에 방 안이 밝다는 건 자외선도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랑 목 뒤랑 좀 많이 타가지고 메이크업 해주실 때 말씀하시더라고. 왜 이렇게 갑자기 타셨냐고. 거기 앉아있어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 분은 회사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동기한테 털어놨다고 하신 분. 저는, 근데 물론 이렇게 털어놓고 둘이 그걸로 막 재잘재잘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막 좋아서 조바심 나는 마음이 좀 나아질 수도 있고 하긴 해. 그리고 이 동기가 정말 입이 무겁고 괜찮은 사람이라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소문이 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동기밖에 구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분이랑 그 여자분이랑 잘 되는 거는 확률이 똑같은데, 괜히 내가 마음 털어놓고 친해지고 싶었던 동기랑만 멀어지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 사랑은 안 이루어지고 우정만 하나 이룰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확률상 말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만, 이 정도 말씀하신 걸 보면 이미 사연 소개되는 거 기다리다가 벌써 털어놓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분은 남편이 하와이안 피자 사와서 서운하다고 하신 분. 사연자분이 예전에 하와이안 피자 싫다고 했는데 기억을 못하셨다고. 저는 사소한 취향 같은 거 저도 많고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거 이게 좀 비호감인데 먹참견을 좀 해요. 뭐 있었더라. 고수를 먹게 되니까 타코 뭐 이렇게 같이 먹으면 고수를 꼭 넣어서 먹어라.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같이 예를 들어서 곰탕이나 설렁탕 같은 거 먹으러 갔는데 누가 소금을 한 번에 왕창 넣으면 난 그렇게 조바심이 나요. 짜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조금 넣어서 안 짜면 조금 더 넣으면 될 일인데 왜 저렇게 한 번에 무자비하게 반 숟가락을 넣을까. 그럼 전 막 두근두근해. 그래서 제 거 안 넣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숟가락으로 소금 퍼서 넣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 그게 그렇게 싫다고들 많이 하더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저는 좀 그런 거? 남의 취향을 잘 기억하는가?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아예 기억 못하진 않고 그렇다고 막 저는 무조건 기억해 뭐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스포왕 편의점에 이렇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스포왕을 검색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저희가 그냥 싹 다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서치왕 고영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스포왕을 검색해보니까 친한 친구 공식 계정이 나왔습니다. 홀리 몰리 과카 몰리 허거덩스 전학생 신곡 딜리버리하고 도파민 해독 전파하러 온 소란 하트 공연이야 뭐 항상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뵐 때마다 잘생겨지셨네요. 평일엔 친친방 일요일엔 스포왕 아우 고맙습니다. 아 제작진분이 쓰신 거라고요? 아 진... 아니 우리가 서치해서 읽다 못해 다른 프로그램 제작진이 쓰신 글도 읽어요? 대박인데 이래도 돼? 아 고맙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친한 친구 제작진분들이 쓰신 거구나. 아 저희 그 끝나고 찍은 사진에 붙어있었던 글이군요. 아 고맙습니다. 그 너무 재미있었고 피어나모니 멤버분들과 이렇게 함께 했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말이 아주 잘 통했다. 그리고 거기는 또 그 야자 타임이 있더라고 중간에. 그래서 손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란의 노래 듣고 오자. 딜리버리.

소란 딜리버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신하님들 사연 더 볼게요. 9865번님 방금 침대 밑에서 만원 발견. 이게 뭐라고 기분이 이렇게 좋죠? 대박. 저도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이런 셔츠를 하나 입었는데 여기 그 이 주머니 뭐라 하지? 가슴에 있는 주머니 있잖아요. 여기에 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것도 만원을 왜 넣어놨지 내가? 5985번님이요. 도봉구 주민으로서 요즘 도봉구 카페랑 맛집 도장깨기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예쁘고 맛있는 가게가 너무 많아서 놀라는 중이에요. 이야. 갑자기 왜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을까? 야, 내가 이 도봉구 주민으로서 이 내가 우리 동네를 너무 그동안 몰랐구나. 뭐 이런 자각이 드셨나? 그쵸. 우리는 특별한 날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어딘가로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을 먼저 하는데 우리 동네 카페랑 맛집 이렇게 찾아보는 거 괜찮을 수 있죠. 저도 지금 말고 이전에 살던 동네 이렇게 똑같은 생각으로 몇 군데 가봐야지 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 그 동네 상가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식당이 못 가본 곳이 더 많은 채로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잘 안 가게 되더라고. 많은 맛집 찾아서 카페랑 자주자주 가시길 바랍니다. 7799번님 베란다 공사 끝. 여기서 남편이랑 주점 분위기 내면서 밥 먹으려고 공사랑 인테리어 했거든요. 대충 정리까지 다 끝났으니까 조만간 대창 전골에 소주 한잔 하기로 했어요. 베란다에서 대창. 근데 제가 대창전골 안 먹어봐가지고. 맛있어요? 대창전골? 저 대창이라는 걸 아직 안 먹어봤어요. 하얗고 큰 거 그거죠. 안 먹어봤어. 전골인데 닭볶음탕이랑 그런 곱돌이탕. 거기 들어있는 게 대창인가? 근데 곱창인데 그렇게 하얗고 좀 이렇게 그렇게 생겼던데 기름 많은 거 대창인가 보다. 거기 들어있는 건 먹어봤어요. 근데 구이나 이런 건 안 먹어봤어. 집에 이렇게 마음에 쏙 들게 꾸미고 가족들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이러면 너무 좋죠. 해바라기님 지난주에 스포왕이 소개팅 어디서 하냐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야구장에서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 하다가 마침 그분도 야구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랑 소개팅남이 응원하는 팀이랑 서로 다른 팀을 좋아하는데 그 두 팀이 경기가 있길래 야구장에서 만났는데요. 단점은 서로에 대해 알아볼 생각 없이 경기만 보고 응원만 하게 된다는 거. 둘이 재밌게 응원가 부르고 친구 돼서 야구장을 나왔다죠. 그러면 결국 사랑이 되진 않았다는 뜻인 거죠? 친구가 됐다는 건. 요즘에 야구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일단 전구단 개막전 풀 매진. 그리고 거의 뭐 한 경기 건너 한 경기가 매진되고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런 걸 분석을 해봤더니 예전보다 더 어린 연령의 여성 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분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 마치 맛집처럼 경기장 내 맛있는 음식점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짧지 않은 긴 시간을 좋아하는 팀을 응원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탁 트인 시야에서 이렇게 공간을 즐길 수도 있어서 되게 가성비 좋은 취미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가님이 좀 야구장 좀 가지 않으세요? 좀 이런 느낌인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러 작가님은? 뭐 진짜? 먹으러? 야구장에 뭐가 그렇게 맛있는데요? 크림새우? 야구장에 크림새우를 파는

보면요. 아, 작가님이 좋아하는 팀의 구장에는, 홈구장에는 크림새우가 유명하다. 각 구장마다 이렇게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 한번 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아, 거짓말이야. 죄송합니다. 너무 더울 것 같아요. 아니, 한번 가보고 싶어요. 0563번님, 낮에 날씨가 좋아서 강아지하고 공원 걸었어요. 주말에 낮에 나오면 공원에 있는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그 외국에 이렇게 여행 간 너튜브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이악 물고 공원을 나온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리고 가족들끼리 아이들 스포츠도 되게 많이 시키고. 근데 되게 신기하게 선진국에서 한다 이러더래 하는 것들,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도 다 그게 흐름이 한 번씩 오잖아요. 점점 그 격차도 이제 줄어들고 점점 더 그런 것도 우리나라도 많아지지 않을까? 공원을 이용한 시민들이 지금도 먼 옛날 한강 공원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렇게 한강에서 놀고 이랬었는데 지금 진짜 미어 터지잖아요. 진짜로 벌써 그게 시작된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공원을 찾고 뻥 뚫린 자연을 선호하고 하는 거. 마치 러닝이 다 외국 사람만 하는 것 같은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것처럼요. 노래 하나 듣고 오자.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6: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에스파의 WDA Whole Different Animal featuring G-Dragon입니다. 이 노래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노래인데 제가 나오자마자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노래도 너무 멋지고 무엇보다 영상이 진짜 끝내줍니다. K-POP의 비주얼라이징, 비주얼 디렉팅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가. 눈이 즐겁다는 표현을 넘어서 뭔가 에스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쇠맛, 거기를 넘어선 또 다른 아주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넘쳐나고 음악도 좋고 또 명불허전 G-Dragon의 피처링까지 정말 멋진 컴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서 또 이 밤에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에스파 피처링 G-Dragon이 함께한 WDA 듣고 오시죠.

0: Different animal.
1: Different animal. All different animal.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이은세님입니다. 전 남친이 다음 주쯤에 카페 개업한대요. 뭐 얼마나 거창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나가는 척 카페 보고 싶은데 없어 보이나요? 근데 카페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플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상당히 의식이 급류를 타고 계시네요. 많은 생각을 네 줄의 글에 많은 생각이 느껴집니다. 아, 그러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슥 가서 보고 싶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플 것 같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좋게 헤어지진 않았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이은세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 네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거든?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다음 주에 전 남친이 카페 개업을 하는데 몰래 슬쩍 보고 싶다고 하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세 곡 들으셨는데요. 태연의 INVU, 시저, 아니면 또 스자라고 읽는 분도 계시고, 킬빌, 헤이즈의 해프누연,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사연 주신 이은세님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 쿠폰 그 카페 거 아닙니다. 남친 카페 혹시 프랜차이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어, 나 쿠폰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땡그랑땡그랑 어, 어서오세요. 어, 웬일이야. 아, 나 라디오에서 쿠폰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안됩니다. 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쓱 보고 오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이렇게 쓱 살짝 보려고 했는데 무조건 이러면 남친이 볼 거예요. 걸릴 거예요. 그냥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쓱 그 정도? 도보로는 무조건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전 남친 어떻게 좀 그닥으로 헤어졌어도 장사가 잘 되면 배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으면 속이 좋을까? 또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망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잘 되는 거가 바람이실까?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정도? 이분의 마음은 뭘까요? 쫄딱 망해서 거리에 나앉으면 좋을까? 지금 우리 PD님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상만으로 지금 그게 맞지 않나? 라고 그 마음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아무리 안 좋게 헤어졌어도 나랑 사랑했던 사람이 진짜 망하는 건 싫을 텐데, 근데 너무 잘 돼서 꺼덕거리는 게 보기 싫은 또 느낌이겠죠? 아, 제가 또 요거에 또 공감대가 잘 없네. 어쨌거나 기웃기웃하지 마세요. 다 안다 그거. 그리고 웬일이야 뭐 여기서 쓱 보고 있었는데 사실 거기가 화장실이 건물 밖에 딴 데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다 온 전남친이 뒤에서 툭. 아! 웬일이야? 아, 너 너무 잘 될까봐. 아,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지소쿠리 클럽의 피넛버터 샌드위치.

0: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지소쿠리 클럽의 피넛버터 샌드위치 듣고 왔습니다. 김지혜님이 스포왕은 어린 시절 자주 봤던 개그 콘서트 같아요. 주말의 끝 월요일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말 크크크크. 영광이네. 그것은 거의 모든 주말 일요일을 저희와 함께 끝내고 계시다는 그 말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계속 일요일 밤마다 이걸 들었더니 그 시절 예전에 개콘 보면서 일요일을 마무리했던 그 느낌이 난다는 그 말씀 맞죠? 영광입니다. 경은님, 이번 주 해야 할 일 리스트 작성하면서 스포왕 듣고 있는데 꽉 찬 계획해보니까 뿌듯 흐흐. 잘했네. 딱 일요일 끝나는 시간에 하는 라디오를 루틴처럼 들으면서 항상 다음 주 계획을 짠다? 이거 괜찮은데. 우리 김지혜 씨랑 경은 씨 두 분 참 좋은 사연을 두 개를 보내주셨네요. 개콘처럼 일요일을 마치는 느낌으로 딱 들으면서 경은 씨처럼 다음 주 계획 짜기. 여러분도 다음 주 방송 때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자, 오늘도 쭉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아마도 오늘까지 그 고슴도치 콘서트라고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 잘 마치고 아마 지금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 너무 그 자리가 모자라서 못 오신 분들은 늘 봄에 하던 퍼펙트데이 콘서트 여름에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사실은 그게 진짜예요. 이 고슴도치 이거는 조금 이벤트적인 공연이었고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목요일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일부터거든요. 제가 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했으면 좀 자신있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저도 좀 조바심이 나는 상태라서 약간 어떻게 되려나 다 처음에 보는 거라 부디 잘 끝났기를.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는 7월에 온다는 거. 7월에 온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어요. 7월에 한다는 게 공개가 된 시점인지 아닌 시점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만약에 안 됐으면 스포왕이 명색이 스포왕인데 여기서 먼저 말하면 되지 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그걸 미리 아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끝곡으로 다음 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쿠기 피처링 이아이가 함께한 언론. 혼자 있고 싶구나.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0: 달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워 스페셜 M. 매직아워 스페셜 M. M은 뮤직의 약자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는 음악 특집의 날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죠. 김신의 음반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입니다.

0: 잭슨 5의 노래죠. I'll be there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1970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이 곡이 발매된 다음 날 마이클 잭슨은 12살이 되었다. 이 한 줄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천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I'll be there. 8459번 쓰시는 분께서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 마이클 개봉날 보고 왔습니다. 감탄과 감동의 두 시간이었습니다. I'll be there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마이클 영화 개봉의 즈음에서 마이클 사운드 트랙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잭슨 5 시절의 노래들과 나중에 솔로로 발표한 곡들이 한 1:2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어요.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장면들을 아마 떠올릴 수 있는 노래도 꽤 많을 거예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 마이클 잭슨의 노래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4: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아니 분만.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Never Can Say Goodbye 역시 잭슨 5의 노래고요. 원래 슈프림스를 위해 만들었는데 모타운 레코드에서 잭슨 5에게 더 잘 어울린다라는 판단에 노래를 맡겼대요. 71년 곡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잭슨 5 시절의 곡들이 당연히 많이 나옵니다. 마이클 잭슨이 가족과 함께 노래를 시작한 뒤에 어떻게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서,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홀로 서기를 성공하느냐, 이게 이제 마이클의 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족과 함께 했던, 활동했던 시절의 곡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 노래도 빼놓을 수 없죠. 벤. 1972년 영화 벤의 주제곡이었어요. 이거 영화 음악이에요. 영화 주제가. 73년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잭슨5의 벤 라이브 버전 준비했고요. 이어서 메들리 곡들이 있습니다.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 이렇게 두 개의 트랙을 이어 듣겠습니다.

0: 그리고 메들리 I want you back, ABC, The Love You Save 세 곡의 메들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이클 잭슨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솔로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피어납니다. 그 시절에 네 곡을 쭉 이어듣겠습니다. Off the Wall 앨범에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로 시작해서요. 스릴러 앨범에서 세 곡이에요. Beat It, 스릴러, 빌리진까지. 와, 갑시다. 마이클 잭슨과 함께.
1: You know, I was wondering, you know, if you could keep on, because the force, it's got a lot of power, and it makes me feel like, it makes me feel like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 지난 수요일에 개봉한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 쭉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곡이었죠. 영화에서 가장 비중 있게 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성인이 된 마이클 잭슨이 솔로로 활동하며 발표한 앨범들 그중에 특히 오프 더 월 앨범과 드릴러 앨범 이 두 장의 앨범 제작 과정이 아주 비중 있게 담겨 있거든요. 그때 나왔던 곡들입니다. 먼저 오프 더 월 앨범에서 Don't Stop Till You Get Enough 그리고 드릴러에서 세 곡이었죠. Beat It, 드릴러, 빌리진 비트잇에는 에디 벤 헤일런의 기타가 피처링이 되어 있고 영화에서 그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이 묘사가 돼요. 그리고 그 스릴러라는 곡의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도 꽤 많이 재현이 되고 있고 실제 그 뮤비를 찍었던 곳에 가서 이번 영화의 뮤비 장면도 찍었다고 하죠. 그리고 빌리진 파트에서는 마이크 마이어스가 CBS 사장 월터 예트니코프로 출연해서 MTV와 뭐 단판을 짓는 그 순간이 묘사되어 있거든요. 각 곡마다 그 대표곡마다 하나씩의 에피소드 주요 에피소드를 함께 묘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정민 씨도 마이크를 보고 오셨는데 서사적으로는 영화의 서사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는 영화였지만 마이클 잭슨의 음악과 그 무대로 그 아쉬움을 채워주는 영화였어요. 마이클 잭슨의 조카 자파 잭슨이 마이클을 연기해서 그런지 싱크로율도 굉장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씬은 빌리진 무대 장면이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신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처음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마이클 잭슨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파 잭슨. 자, 이제 다시 두 곡을 한번 이어볼게요. 역시 스릴러 앨범에서 워너비 스타팅 썸씽 그리고 오프 더 월 앨범에서도 한 곡 더 있습니다. 워킹 데이 앤 나이트. 이 워킹 데이 앤 나이트는 마이클 잭슨이 그 형제들과 함께 했던 그 투어, 빅토리 투어의 그 마지막 순간을 묘사할 때 흘렀던 곡이기도 해요. 영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역시 마이클 잭슨의 노래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영화 마이클 사운드 트랙 마지막 곡 앨범의 마지막 트랙은 바로 이 노래죠. Bad. 한 가지 아쉬움은 이걸 라이브 버전으로 실었으면 또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영화가 바로 이 Bad 라이브 투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라이브 버전은 또 나중에 따로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이었습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WHY 이게 요원이 다음에 Look at me now 예술의 집 합체가 되기 위한 걸음의 시작 요즘 내 이빨이 사는데 니가 깨니 옆은 하고 스튜디오와 무대 위야 지금 maybe wine을 꿈의 시간에 바쁘게 지나서 왔지 너 느낌이 와

조금 남아 들어로 마루 근데 얘들아 나는 저걸 따라가지 않아 너 같이 있는 걸 바라보지 영원한 걸 따라가렴 그럼 더 나를 따라올 걸 아주 잘 알아 I don't need a

너 그래서 난 더 원하지 원하지만 집착은 내게 절대 안 권하지 눈에만 보고 있는 달콤한 노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란 놈의 존재가 계속 깨거대야 개 커가미 너가 있는 곳 어디든

0: 살다 가는 삶에 대해 징후감을 갖듯이 아름다운 운이시 가련하는 이곳의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내 머릿속에 그리네.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항상 이 노래 좋습니다.
1: 이 노래 좋아요.
2: 이 노래 진짜 좋았어요.
3: 되게 좋은데요?
1: 고등학교 스키네스.
3: 아, 노래 진짜 좋아요.
4: It's a pretty good song. It's good.
5: 이 노래 좋아요.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7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1: 동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길에 불빛 하나가 사라집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줄어들면 마을의 웃음소리도 줄어들죠. 사람이 떠나면 지역이 약해지고 지역이 약해지면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장 보러 갈 때 동네 가게를 먼저 찾고 익숙한 얼굴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 그 작은 선택이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이어갑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아 배우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이란 다 잘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 어린아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도 학교 가기 싫은 아이처럼 출근하기 싫다며 떼쓰는 아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을 꼭 누른 채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며 집을 나선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그 서툰 연기 속에 숨겨진 애씀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새아침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5월 18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슈프림 팀 피처링의 다이나믹 듀오곡 Beyond the Wall이었습니다. 오늘 또 마침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다들 한 번씩 되새기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 배우들 연기 어떻게 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배우들은 그게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자아를 끼면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안에 내재된 무언가를 꺼내는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 사회적인 가면 아닌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데 배우들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내가 연기하고 싶은 모습 할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요. 오늘도 우리의 가면을 단단하게 고쳐매고 하루를 성실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강다은 아나운서가 회사에서 혹은 집에서 주변 사람들과 소소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들, 공유하기 좋은 정보들 챙겨올 예정이니까요. 퀴즈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피로회복에 좋은 아스파라.

0: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5: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6: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969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9호선 기관사인데요. 지금 출근합니다. 오늘도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지하철 9호선, 9호선 출퇴근하시는 분들 참 많죠. 여의도 강남 이쪽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 출근길을 책임져 주신다니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가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행해 주시고요. 9693번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5974번님 영디 늦잠 잤습니다. 눈 떠보니 평소에 일어나야 할 시간보다 훨씬 지나 있어서 냅다 달리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바쁜 와중에 급하게 사연 보냅니다 하셨는데요. 늦잠 자도 근데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오, 컨디션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큰일이 났으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늦어도 돌아가라는 말도 있죠. 여유 챙겨야죠. 잘 도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16번님 포도밭에 일하러 갑니다. 거미손이라고 하면 아실까요? 그거 잘라내러 갑니다 하셨는데요. 거미손이 뭐냐 했더니 포도나무는 혼자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뭔가에 기대 올라가야 햇빛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거미손 모양의 덩굴손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 덩굴손이 에너지를 아주 많이 써서 그거 만들지 말고 포도 열매 만드는 데 집중해! 라고 하면서 이 거미손을 잘라주는 거라고 하네요. 아, 고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덥기도 날씨가 많이 더울 텐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185번님 영디 저 생일이에요. 생일에 특별한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옅어졌지만 괜히 하루 종일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영디도 제 생일 같이 축하해 주실 거죠?

신청곡은 폴킴의 한강에서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분이 사실 5월 13일이 생일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늦어버렸네요. 생일 잘 보내셨죠?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강에서 가기 딱 좋은 날씨네요. 어떻게 오늘 가실 수 있을까요? 그럼 신청해주신 거 같이 듣겠습니다. 빅나티가 피처링했어요. 폴킴의 한강에서.

빅락티가 피처링한 폴킴의 한강에서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 5월 14일이 또 생일이라고 하신 217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 얼마 전 생일이었어요. 엄마가 된 후 우리 쌍둥이 아들들과 맞이하는 첫 생일이라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이들이 태어난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네요. 우리 네 가족 꽃길만 걷길 바라며 데이브레이크에 꽃길만 걷게 해줄게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지금 그러면 쌍둥이 아가들이 아직 한 살이 안 된 거죠? 만 돌이 안 지난 거겠죠? 오, 얼마나 또 지금 예쁠까요? 제 주변에도 요즘 이제 아이 키우는 지인들이 좀 생겨났는데 그때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살짝 옹알이 하면서 뒤집기도 할 것 같고 배밀이도 하고 하면서 엄마 눈 바라보는 그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산 소개는 분들 가운데 9693번님, 5974번님께는 간편식 세트 보내드릴게요. 6456번님, 오늘 2년 동안 일했던 사무실을 접는 날이에요. 사무실 집기 들어올 때 엄청 설렜는데 그게 다 빠지고 나서 텅 빈 사무실을 보면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인데 정리할 때는 거의 돈을 못 받으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싹 정리하고 마음도 싹 비우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또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6456번님 2년 동안 우선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도 또 하나의 경험이기도 하겠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마음 정리도 잘 하시고요. 다음 스텝까지 저는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미영님은요. 영디는 사랑한다는 말 잘하시나요? 저는 마음은 있어도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하는 편인데요. 엄마에겐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다짐이 흐려지지 않길 바라면서 리치의 사랑의 이 말밖엔 신청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항상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아, 이렇게 효도를 잘하지 못하는 딸이 있을까 싶은데 항상 저도 생각은 하죠. 말 잘 해야겠다. 근데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말을 오히려 잘 듣는 그런 딸이 되는 게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제 마음을 잘 알 거라고 믿고, 네, 양심은 찔리지만 저도 그 마음 보태겠습니다. 청하신 곡 같이 들을게요. 리치의 사랑의 이말밖에 함께 하시죠.

0: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5월 18일 월요일인 오늘도 불볕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밀양의 기온이 35.1도, 대구, 김천, 포항도 모두 34도를 넘었고요. 오늘도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34도 넘는 곳들이 많겠고요. 광주, 춘천은 32도, 서울, 대전 30도, 부산 28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6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0: 양이 많아지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는 2, 3도 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3: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2: 새 아침 반짝 뉴스.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2: 네. 오늘 성년의 날이래요.
3: 오.
2: 성년의 우리 한참 지나긴 했는데.
3: 저는 성년의 날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봐요.
2: 처음 들어본다고요?
3: 네, 약간 성년하면 그 박지윤 가수의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요런 성인의 날 이런 거 맞나요?
2: 어 맞아요. 오. 그래서 장미꽃과 향수를 선물로 주잖아요.
3: 진짜요? 저에게 아직까지 그걸 주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전 아직 그럼 성년이 아닌 거죠.
2: 어린이 그럼 얼마나 어린이. 좋을까요?
3: 어린이.
2: 아 성년의 날 자체를 처음 들으셨군요.
3: 네.
2: 어 그렇구나.
3: 영디는 받으셨어요?
2: 아 저는 네. 여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3: 아 성년을 축하하며.
2: 그러니까 우리 뭐 학생회나 네. 이런 과에서 장미꽃을 한 송이씩 준 기억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3: 그러면 영디는 성년이시고 저는 어린이.
2: 좋겠다.
3: 감사합니다.
2: 아, 성년이 아닌 어린이 다운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도수치료 고무줄 가격 사라진다. 용기 병원에서 도수 치료 받아본 적 있으세요?
2: 어, 전 한 번도 없어요.
3: 어, 그래요?
2: 어, 네. 저는 침 치료 뭐 이런 통증 이쪽으로는 그냥 버텨요.
3: 그럼 아직 제대로 뻐근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성년이 아니십니다.
2: 아, 오케이,
3: 영디도
2: 좋다.
3: 어린이인 것으로.
2: 좋아요.
3: 아니, 저도 뭐 요런 류의 뭔가 마사지 같은 치료 같은 거를 한두 번 받아보긴 했는데 이 도수 치료라고 하면 사실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게 한자 뜻 그대로 맨손으로 치료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약이나 기계 없이 숙련된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몸을 만져서 치료하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2: 네, 그러면 마사지 인 건가요? 뭐가 다른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3: 아, 저도 좀 처음에는 헷갈렸었는데 알아보니까 목적이 완전 달라요.
2: 오.
3: 이 마사지가 뭉친 근육을 풀어서 시원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도수치료는 틀어진 뼈 마디마디 그러니까 척추나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는 게 핵심인데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이나 근육 조직을 제대로 치료해서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동안 이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 마음대로인 자율제였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다가오는 7월부터 관리급여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 관리급여, 급여, 비급여는 좀 익숙한데 관리급여는 생소하네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거죠?
3: 쉽게 말해서 급여랑 비급여의 딱 중간 형태거든요.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이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였거든요.
2: 네.
3: 정부 통제도 없었고요. 근데 이게 관리급여가 되면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건 비슷하지만 대신 정부가 가격과 치료 횟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횟수를 늘리지 못하게 잠금 장치를 거는 거죠.
2: 환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 가격과 횟수를 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라면 환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꽤 크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실손보험만 있으면 환자가 소액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마다 가격이 어떤 곳은 10만 원 또 어떤 곳은 15만 5만원 이렇게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부르는 게 값이었다면 이제부턴 전국 정찰제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전국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회 30분을 기준으로 약 4만원대 수준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횟수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반 환자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단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9회를 인정해서 최대 24회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군요.
3: 네.
2: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선 이유는 뭘까요?
3: 크게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도수치료로 세워나가는

0: 실손 보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막아서 전체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의료 인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수익성이 좋은 도수치료 시장으로 의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응급실이나 소아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춰서 인력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인 거죠.
1: 네,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노래의 목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죠?
0: 앞서 도수치료 가격이 1회 30분을 기준으로 약 4만 원대 수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혹시라도 진료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도수치료 수익이 줄어들면 병원 입장에선 규제 대상이 아닌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올리거나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또 여기에 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당장 돌아오는 7월부터 병원 방문 전에 본인이 올해 도수치료를 몇 번 받았는지 잔여 횟수를 확인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점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루시드 폴의 그대의 손으로 함께 하시죠.

0: 로시드 폴의 그대 손으로 방금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1: 네, 두 번째 뉴스 이겁니다. 전체 이혼은 최저, 황혼 이혼은 역대 최고? 최근 눈에 띄는 통계 결과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0: 봤는데요. 국가 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이혼 건수가 약 8만 8천 건으로 무려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코로나19 시기에 결혼 자체가 워낙 적었잖아요. 그게 시차를 두고 이혼 감소로까지 이어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든 반면에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혼은 199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함께 산 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건데요. 전체 이혼은 줄어드는데 고령층 이혼만 늘어나는 그야말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1: 그러네요. 결혼 30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녀들도 다 컸을 거고 이제는 좀 인생이 이막 시작해도 되는 그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결별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0: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꼽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남은 인생만이라도 나답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여기에 법적으로 재산 분할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챙길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주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 평균 이혼 연령 역시 남성은 51세, 여성은 47.7세로 전년보다 높아졌는데요. 100세 시대인 만큼 영디 말대로 제2의 인생, 인생 2막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통계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나답게 살고 싶다. 전체 이혼 건수가 줄어든 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대로 황혼 이혼은 늘어났다고 하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뭐가 됐든 나답게 살고 싶다. 이 말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새아침 반장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0: 네, 마지막 뉴스 이겁니다. 삐용삐용 2030 세대 눈 건강이 위험해요. 영디 눈 건강하세요.
1: 아, 저 라식했거든요. 저는 20살 되자마자 여름방학 때 했어요. 근데 약간 밤에 빗번짐 있는 거 말고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눈이 너무 건조해지더라고요.
0: 헉? 진짜요?
1: 저도 노화가 오나 봐요.
0: 저도 라식했어요.
1: 언제요?
0: 저도 한 21살 땐가 했는데 전 진짜 눈이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5였는데 딱 그 수술하고 다음 날 제가 몽골인이 된 듯한.
1: 뭔지 알아요?
0: 이거 라식하신 분들 다 공감하시. 저기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고? 이런 느낌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아니, 뭐 라식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빵그리 분들 중에 이 황반 변성이나 당뇨 망막병증, 망막혈관 폐쇄대 들어본 분들 계실까요?
1: 저는 어려운데요? 뭐죠?
0: 거의 발음 연습급이에요. 네.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황반 변성은요. 우리 눈을 카메라라고 할 때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필름이에요. 이 필름이 낡거나 성질이 변하는 게 황반 변성이고요. 그리고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 때문에 눈 안쪽에 망막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또 망막혈관 폐쇄는 눈 안에 망막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질환인데요.
1: 네.
0: 이게 보통은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통계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2030세대 황반 변성 환자가 무려 2배 이상 급증했고요.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혈관 폐쇄 같은 질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렇게 눈과 관련된 질환을 앓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우선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디지털 기기를 워낙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근거리 작업은 늘고 야외 활동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겠죠.
1: 네.
0: 또 비만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 질환을 갖게 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면서 환자 수도 덩달아 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 층의 근시 유병률이 약 76%로 미국보다 훨씬 높다고 해요. 근시는 말 그대로 가까운 곳은 잘 보이고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근시보다 시력이 훨씬 더 나쁜 고도근시가 심해지면 안구가 럭비공처럼 앞뒤로 길쭉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구가 길어지면 그 안에 있는 조직들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작은 자극에도 찢어지거나 망가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눈 관련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1: 무섭네요. 근데 젊은 분들은 시력이 좀 떨어져도 아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뭐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0: 맞아요.
1: 그냥 넘기잖아요 사실.
0: 저는 막 눈

0: 더 비벼요 막. 아,
1: 그러니 왜 이러지?
2: 저도 그냥
1: 이러면서.
2: 잠깐 있다가 뭐 괜찮아지겠지 하거든요. 아, 이게 더 위험할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단순한 시력 저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망막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거나 출혈이 생기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병들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가 사물이 휘어 보이거나 중심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0: 제일 무섭습니다. 아, 저한테도 한 얘기고 우리 다은 아나운서도 한 얘기지만 눈 관리 잘 합시다.
1: 양심 찔리네요.
0: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퀴즈도 풀어볼까요?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최근 10년 동안 2030 세대에서 이 질환을 가진 환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눈을 카메라라고 할 때 이것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필름이고요. 이 필름이 낡거나 성질이 변하는 게 이것 변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을 뜻하는 말이자 이것에 해당하는 말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반반, 2번 배반, 3번 양반, 4번 황반. 복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반반, 2번 배반, 3번 양반, 4번 황반.
0: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엔터 주세요.
1: 여러분 요즘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이 텁텁한 나날들이 지속되고 있죠. 이 황사가 왔어요. 황사, 중국발 황사. 정말 정말 누리끼리 하는 황사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0: 없는 황사를 막 지금 잡고 있네요.
1: 오늘 날씨 체크해보지도 않았어요. 네.
0: 황사 조심합시다.
1: 아, 네. 힌트가 먼저죠.
0: 네. 이 노래 듣고 와서 이 노래가 아니죠. 노래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나운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 네. 안녕히 계세요. 네.
0: 도자캐치 피처링한 더 위크엔드의 In Your Eyes 듣고 오겠습니다.

0: 더 자켓이 피처링한 더 위켄드의 In Your Eyes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핵심 필름 역할을 하는 것, 정답은요.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 4번 황반이었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4564번님.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쇼핑몰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키가 부쩍 커서 작년에 입었던 반바지가 하나도 안 맞네요. 예전엔 여름이 다가오면 놀러갈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선풍기 꺼내서 닦아야 하는데 미세방충망 설치를 할까 말까. 여름용 침대 패드 어디에 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저도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놀러가는 기분 내고 싶어서 쿨의 원 서머 드라이브 예약해봅니다 하셨어요. 에이, 4564번님, 나이가 든 게 아니고요. 정말 부모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철이 하나도 안 들었네요. 쇼핑몰을 간다는 것도 저를 위해서 가는 거지 보통 누구를 위해서 가진 않았거든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요. 또 같이 놀러 가면 되죠. 아, 벌써 이렇게 여름 노래를 신청해 주신다니 여름이 부쩍 다가온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참 더웠죠. 이번 주는 좀 다시 평년 회복을 한다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딱 날씨 좋으니까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쇼핑몰도 잘 다녀오세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쿨의 원 서머 드라이브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우리 빵그리 분들도 기분 전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불길이 번지는 산 속에서 당황은 가장 큰 적입니다. 산불을 마주했을 때 생명을 지키는 대피수칙 알고 계신가요? 먼저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나 산림청에 신고하고 바람의 방향을 살펴야 합니다. 불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기 때문인데요.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낮은 지대, 바위 뒤처럼 타는 물질이 없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조차 없이 고립됐다면 당황해서 뛰기보다는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움푹한 곳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해야 하죠. 위기의 순간, 침착함이 잿더미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보수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2026년으로 해가 바뀔 때만 해도 도대체 여름 언제 오나 싶었는데 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치솟았고요. 오늘도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식품업계도 이미 여름맞이에 나섰죠.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망고나 수박 등 여름 과일로 만든 시즌 음료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마트에서도 초당 옥수수를 비롯한 초여름 제철 농산물을 맛볼 수 있다네요. 이렇게 여름이 부릉부릉 시동을 걸고 있는 이때 우리도 두 손 쫙 벌려서 여름 맞이할 준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휴가 때 입을 수영복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보시고요. 자, 여름 분위기에 물씬 어울리고 풍기는 이 썸머송 플레이리스트에 얼른 추가하세요. 이렇게 초여름 텐션 제대로 끌어올려서 이번 한 주도 시원하게 달려보자고요.

0: 아이들 덤디덤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월모닝. 월요일은 언제나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여름 같은 날씨의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는 게 아침에 너무 밝아. 너무 밝아. 대낮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야 되나라는 생각을 못하겠어. 밖을 보면 그냥 번쩍. 환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윤정민님이 와 주말 내내 너무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뜨거웠어. 김정현님이 테디 월모닝. 저는 어제 경주였는데 35도더라고요. 진짜요? 습도가 덜해서 살만하던데 푹푹 찌는 한여름 벌써 두렵네요. 와 35도. 근데 경주는 나무가 많고 그늘이 좀 있잖아요. 그늘 안에 들어가면 습도 없으면 그죠. 좀 시원하긴 한데 와 습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어떡하지. 5849번님이 저는 벌써 집 에어컨 청소 다 했고요. 차 에어컨 가스 충전하고 에어컨 필터 교환도 했습니다. 여름 준비 철저히 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더 미리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일단 잘하시고요. 또 밖에서 또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나 예, 시원한 거 잘 챙기시고 선크림 잘 바르시고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뜨거워서 갑자기 또 어질할 수도 있어요. 한 주 열심히 또 달려봐야죠. 아, 어우 화이팅 해야지. 자, 두 시간 화이팅으로 갑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창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지난주 대한민국 휩쓴 유행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 모집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열혈강호 온라인, 샤볼데이,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재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6: 온라인. 6회 협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6: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8: 놀이가 천배만배, 즐거움이 천배만배. 제16회 화성뱃놀이 축제가 전국항에서 시작됩니다. 요트와 보트의 짜릿한 승선체험, 바다 위에서 마주하는 선셋,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뒤덮는 불꽃놀이, 황금의 안길을 따라 걷고 바닷길을 잇는 케이블카까지.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시간,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가장 완벽한 하루를 만나보세요. 5월 연휴 아들이 걱정 끝. 아이들도 부모님도 천배만배 즐거운 화성 뱃놀이 축제.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경기도 화성 특례시 전북항에서 만나요.
9: 7시 10분 딱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0: 네, 테디 월모닝.
9: 월모닝.
10: 오늘 더위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뜨거움만 잘 피해주시면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내려오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Z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경남 밀양이 35.1도, 대구도 34.1도 보였고요. 오늘도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6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김천 34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가 지금 아침부터 매우 높음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구름의 양이 좀 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2, 3도 가량은 떨어지겠고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2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Z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9: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만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고 끝 부분일 수도 있지만 1초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요. 자, 긴장감 올려봐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주면 들립니다. 들려요. 자, 예원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주세요. 솔직히 1초 넘었다. 솔직히 저희가 룰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어요. 미니의 이현경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신의 영역 진짜 빨라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선물로 바로 쏘겠습니다. 정답송을 끝까지 들려드릴 동안 여러분들 정답 계속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핑크의 노래였죠? 듣고 올게요. After six blind, you gotta know that.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제목 정답은 바로 에이핑크의 1도 없어 였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제 화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도 없어 이 곡을 부른 에이핑크의 윤보미 씨와 이 곡을 쓴 작곡가 라도 씨가 9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에이핑크의 곡 작업을 하다가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 축가가 정말 화려했습니다. 보미 씨의 동료인 에이핑크 멤버들과 라도 씨가 프로듀싱한 그룹 스테이 씨가 무대를 꾸몄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신랑 라도 씨가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직접 포맨의 고백 부르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가수죠, 뭐 가수. 예, 수준급 가창력에 많은 분들이 또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죠. 신랑이 또 직접 부르는 감동이 있죠. 아,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행복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도 토요일 날 결혼식도 엄청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고 이제 최진실 선배님 따님 분이신 준희 양이 이제 또 결혼해가지고 저는 거기 축가를 부르고 왔습니다. 결혼 5월이 너무 많은데 다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라고요. 행복하시죠? 한명호님이 정답 1도 없어. 오늘 일도 없어서 집에서 쉬고 싶네요. 안 돼. 일 없으면 또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 7906번님. 일도 없어. 오늘 햇볕이 강해서 그늘이 일도 없는 아침이네요. 그래도 굿모닝. 그러니까 더워요. 계속 더워.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짜증 일도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갑자기 음악이 끊겼네요. 봄봄봄 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시 됐나요? 어 됐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 이런 실수를 하는 게 또 생방의 묘미이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저희. 자 어제 그거 봄 갑니다. 사연이 소개만 돼도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972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봅니다. 영화 살목지가 국내 공포영화 흥행 1위에 등극한 거 봄. 개봉한 지 6주 만에 관객 수 315만 명을 돌파하면서 2003년 영화 장화홍련이 세운 기록을 무려 23년 만에 갈아치웠다고 해요. 저도 지난주에 영화 6천원 할인권 받아서 보고 왔는데요. 요즘 날씨가 슬슬 더워지는데 그 더위가 싹 가실 정도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후후후. 테디도 지난번에 이 영화 보러 갈 거라고 하셨는데 혹시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일이 계속 있었어요. 살목지 재밌나요 진짜? 오, 많은 분들이 재밌다 재밌다 이게 입소문이 진짜 나서 1위를 찍었네. 살목지는 지도앱을 만드는 이제 로드뷰 촬영팀이 의문의 저수지인 살목지로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실제 충남 예산에 위치한 영화 속 배경 살목지가 새로운 인기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지난번에 전해드렸었잖아요. 영화의 엄청난 흥행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곳의 인기가 더 대단해질 것 같습니다. 혹시 살목지에서 귀신 보신 분들 굿모닝 FM 제보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딴 걸 뭐 해드릴 순 없는데 귀신이 있나 진짜? 아 난 믿을 수가 없는데 피 발동도 되는데. 사연 보내준 9722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레드벨벳 아이린과 슬기가 함께한 몬스터 듣고 올게요.

0: I'm a little monster.
1: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2: Red Velvet, Irene and 슬기 Monster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2661번님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 UFC 승리 거둔 거 봄? 어제 무려 1년 5개월 만에 UFC 복귀전을 가졌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고전을 했지만 브라질의 다니엘 산투스 선수를 TKO로 꺾었습니다. 최두호 선수에겐 코리안 좀비 정찬성 코치가 있었는데요. 1라운드 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최두호 선수에게 조언을 건넸고요. 최두호 선수 그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여 2라운드에서 역전승을 거두었어요. 격투기 팬으로서 감동의 파이트였습니다. 유유 하셨는데 저 UFC 너무 좋아합니다. 최두호 선수 너무 팬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간장 복붙빵 쓰러지는 거 보고 산투스 선수가 또 예, 한국 선수도 많이 꺾어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아 복수 제대로 해줬습니다. 슈퍼보이 나이스. 2661번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정 언영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5066번님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잭슨 헌정 공연 열린다는 소식 봄? 오는 9월에서 10월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콘서트가 열린대요. 지난 1996년에 열린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30주년과 영화 마이클 개봉을 기념하기 위한 건데요. 브로드웨이 무대 경험이 있는 뮤지션들과 댄서들이 무대를 꾸민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우리 굿모닝 FM에서도 다뤘었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반짝이고 있는 별인 것 같아요. 예, 늘 우리 곁에 있는 스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모 이상의 어떤 예, 공연으로 이어간다는 것 너무 멋지고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립네요. 5066번님 베이커리 경험권 선물로 드립니다. 6839번님 지하철 빈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앱 저 내려요 봄. 좌석에 앉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하차역과 탑승 혼차를 입력을 하면 다른 이용자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빈자리 찾는 거 정말 힘든데 이 앱 이용해 봐야겠어요 하셨어요. 아 T발동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예 유용하겠네요. 앱 확인보다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앉지 않을까. 683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소란 혹시 자리 비었나요? 듣고 올게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사업, 최대 DB 4,500만원, 라디오 300만원, 전문가 무료 컨설팅까지. 코바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여러분의 희망을 키워드립니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7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노래 빵 터졌어요.
6: 왜요?
7: 듣다 보니까 그 뜻이 아닌데.
6: 아, 그렇지.
7: 네, 혹시 자리 비었나요? 안고 싶은 출근길입니다. 지하철에도 사람 많을 것 같고요. 도로 위도 차들이 많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은 용비교 부근은 사고도 있는데요. 도봉지하철도부터 성수까지 5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강변북도 구리 쪽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1시간 정도는 걸리고 있고요. 반대강 서쪽으로도 두 길 다 동작대교는 지나야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내부순환로가 덜 밀리는데요. 양방향 다 홍은램프 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사고가 있습니다. 강릉 쪽으로 서한산 부근 1차로에 사고 나면서 군자에서 서한산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반월터널에서 군포,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머리 너무 예쁘게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너무 예쁘게 펌을 하고 오셨어요.
1: 네, 이제 좀 아침에 나올 때 파마를 해야 좀 쉽게 나올 수 있더라고요.
0: 진짜?
1: 머리를 안 감아도 티가 잘 안 나고.
0: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주말 너무 더웠잖아요.
1: 아, 진짜 너무 더워서 7, 8월이 무섭더라고요.
0: 진짜 어떡하지?
1: 어떡하죠?
0: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1: 아, 진짜 큰일입니다.
0: 벌써 34도라니.
1: 너무 더워요.
0: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컨디션 관리 잘하셔서 잘 부탁드립니다. 깨알 뉴스 들어가 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0: 아, 2차 지급 오늘부터군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인데요.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외벌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13만 원 이하, 2인 가구 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되고요.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0: 아하.
1: 또 맞벌이 부부처럼 소득원이 여럿인 가구는 외벌이 기준보다 가구 원수를 한 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서 형평성을 맞췄고요.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특별 지역 40곳은 25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0: 신청 방법도 알려주시죠.

0: 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정을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으로 끝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고요. 1, 2차 지원금은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1: 예, 오늘은 출생 연도가 끝자리 1과 6인 분들이 이제 신청 가능한 날이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이 오늘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로 확대 운영됩니다.
1: 그냥 드림 사업. 정확히 어떤 거예요?
0: 네, 그냥 드림은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져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드림은 지난해 12월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약 5개월 동안 9만 7천여 명에게 물품을 지원했다고 해요.
1: 아, 꼭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먼저 처음 이용할 때는요. 본인을 확인한 후에 간단한 자가 체크리스트만 작성을 하면 즉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2차 이용 때부터는 담당자와 기본 상담을 거친 뒤에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가 진행됩니다. 그냥 드림 사업장 운영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1: 예,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주말에 워낙에 무덥다 보니까 시원한 수박 생각 안 나셨어요?
1: 수박 좋죠, 수박 좋죠.
0: 네, 그런데 이 때이른 더위에 요즘 수박값이 말 그대로 금수박이라고 합니다.
1: 아니, 수박 왜 이렇게 비싸져요? 너무 먹고 싶은데 가격 많이 올랐어요?
0: 네, 이 수박은요. 대표적인 고온성 작물이라서 기온이 오를수록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사실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지난달에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졌잖아요. 이에 따라서 수박 공급량이 충분히 늘기도 전에 수요가 먼저 급증하면서 이 수급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준 수박 한 통 평균 가격은 2만 7천 원대로 지난해보다 약 17% 올랐다고 해요.
1: 수박 한 통에 2만 7천 원이요?
0: 네.
1: 와, 이러면은 이제 선뜻 구매하기는 좀 쉽지 않네요. 망설이십니다.
0: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다음 달부터는 수박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수박 출하 지역이 전북 고창이나 경남 함안 등 남부 지역에 집중이 돼 있지만 그래도 6월부터는 강원과 충청 지역까지 출하 산지가 확대가 되면서 공급 물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폭염은 여전히 큰 변수인데요.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경우 수요가 공급을 다시 앞지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면서 수박 한 통 가격 한때 3만 3천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1: 와,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더 극심한 더위가 찾아온다는 것 상상만 해도 겁납니다. 오늘 수박 주스 한 잔 하시면서 더위 좀 달래보자고요.
0: 네, 8234번님. 저는 01년생이라 고유가 지원금 오늘 신청해요. 이따가 운동 끝나고 집 가서 신청하려고요. 자영 리포터님 항상 깨알 정보 감사합니다.
1: 7442번님이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신청 맞죠? 86년생. 오늘 신청합니다.
0: 네.
1: 맞아요, 맞아요.
0: 953번님은요. 아, 네. 최애과일 수박이 금수박이라니 수박 덕후는 웁니다. 그래도 오늘 퇴근길 마트에서 사갈 거예요.
1: 박지연님이 수박 너무 먹고 싶어서 3만 원에 샀어요. 여긴 더 비싸긴 했어. 비싸지만 맛있네요.
0: 아니, 저도 사고 싶어서 봤는데 없어요. 비싼 건 둘째치고.
1: 진짜요?
0: 없더라고요.
1: 아, 이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지.
0: 그러니까.
1: 아, 정말 수박 만나는 그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어야 되나. 아, 정말. 깨알 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말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치 앤 더 텐트럼스의 핸드클럽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뻔뻔한 퀴즈. 반반 월요일에 월요병 걸리지 않는 밝고 힘찬 도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여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릴 거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추가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준비했어요.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어렵죠? 하지만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반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놓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바라밥.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평택에 살고 있는 90년생

0: 김모 씨라고 합니다.
1: 아, 김모 씨 이름 얘기하려다 멈췄네.
0: 네.
1: 아, 김모 씨 반갑습니다. 일단 보내주신 네.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방 근무하고 퇴근하는 군인입니다.

0: 아이가 폐렴에 걸렸네요. 그죠?
1: 아, 네. 다시 또 재발해서 예, 다시 재입원했습니다.
0: 얼마나
1: 예.
0: 속상하겠어. 얼마나. 아이고 참.
1: 아, 네, 맞습니다.
0: 어쩌다가 폐렴 걸린 걸까요?
1: 아, 이게 어린이집을 좀 이제 17개월인데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면서
0: 네.
1: 이렇게 좀 이제 그런 병들이 좀잘 온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 맞아.
1: 그래가지고
0: 아.
1: 예, 이게 또
0: 또
1: 또
0: 이렇게.
1: 때마침 그때 재발했던 때가 그 1주년 그 축하하실 때 그때
0: 아, 그래요?
1: 걸려가지고
0: 하하.
1: 예.
0: 아유, 속상해.
1: 그래가지고 예, 안 그래도 그때 아막 축하 메시지도 보내려고 막 했는데 아 상황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0: 아유, 안
1: 보내겠더라고요. 그래서
0: 보내도 돼, 안 보내도 되고. 오늘 이렇게 연결이 또 됐으니까 이런
1: 네.
0: 얘기 또다 하고 하니까 됐죠. 아예
1: 맞습니다.
0: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네.
0: 방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아유 마음을 또 쓰느라
1: 네.
0: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빨리 좀 성공해가지고
1: 네.
0: 백상 드리고 싶다. 백상
1: 아, 예.
0: 어때요?
1: 걸고 싶습니다.
0: 퀴즈에 좀
1: 예?
0: 자신 있으세요?
1: 아, 저 평소에, 좀 문제 맞췄는데, 아, 근데 막상 통화를 하니까 지금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나는 뭐,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제가 문제 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전성희 님이 응원해요. 아이 폐렴 어서 좋아지길 바랍니다. 퀴즈도 화이팅 하셨고요. 박수민 님도 김모님 성공하고 이름 꼭 알려주세요. 성공 기원합니다. 성공하시면 이름 알려주실 거죠?
1: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랑스럽게 성공으로 가는 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갈 건데 준비되셨을까요?
1: 아, 네, 됐습니다.
0: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57 빼기 17은? 하나.
1: 40.
0: 정답. 어느 것이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막상.
1: 마카.
0: 정답.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baby. 따라따따따. 따라따따 이 노래 제목은
1: 따라따따따따따
0: 아 아까워 캐치 캐치 이쪽이었어요 캐치 캐치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다된 죽에
1: 떼뿌리기
0: 아 재뿌리기 아 요거는 세모를 일단 하고 예 원래는 코 빠뜨린다인데 이것도
1: 아
0: 맞는
1: 예
0: 것 같기도 해서 세모입니다.
1: 네
0: 지난주 금요일은 굿모닝 FM 데이입니다가 첫 방송을 시작한 지몇 주년이 되는 날이었을까요?
1: 3주년.
0: 정답! Are you 남궁민수? 이 대사가 나온 송강호 주연의 영화 제목은? 하나.
1: 기생충?
0: 아! 설국열차였어요.
1: 아.
0: 스승의 날은 이 왕의 탄신일이기도 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이 왕은?
1: 세종대왕.
0: 정답! 색깔을 영어로 하면?
1: 컬러.
0: 정답!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21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SSG 랜더스 소속 선수는? 하나.
1: 최종?
0: 오, 정답!
1: 와.
0: 기업이 주식을 새로 발행을 해서 기존 주주나 새로운 투자자에게 판매하여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유상? 하나.
1: 증자?
0: 오, 정답!
1: 와.
0: 자, 아까 세모로 했던 거 다된죽의 재뿌리기 정답으로 인정해서 무려 7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야, 기본 선물에 치킨 콜라치킨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다된 밥에
1: 예.
0: 재뿌리기였는데 다된 죽에도 뭐 재뿌리면 똑같은 의미긴 하죠. 예,
1: 맞습니다.
0: 그래서
1: 예.
0: 저희가 그냥 정답으로 갑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지리님이 어린이집 다니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우리 손자도 감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아가 얼른 나아라 하시면서 또 응원을 주셨고 예찬님이 퀴즈 성공 축하드려요. 폐렴 걸린 자녀분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응원 주셨는데 두분 포함해서 7분께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모님,
1: 예,
0: 어유
1: 감사합니다. 예.
0: 퀴즈 너무 잘 푸셔가지고 이름 이제 밝히셔도 될것 같은데요.
1: 아, 예, 제 이름은 예, 김연동이라고 합니다.
0: 연동님, 아유, 진짜 마음고생, 몸고생 또 많으신데, 오늘 또 치킨 드시면서 좀 푸시고. 자,
1: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일단은, 태희님 정말 팬인데,
0: 아유,
1: 더 늦었지만은 3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0: 고마워요.
1: 그리고, 아, 지금, 제가 근무하면서 저 대신에 와이프가 고생하고 있는데,

0: 얼른 자고 가서 빨리 교대해줄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기 혜원이 얼른 낳자.
1: 혜원아 얼른 낳아라. 네. 아유 정말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엄마 아빠 되기는 참 쉽지 않네요. 그죠?
0: 아,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 아유 다 돌아올 겁니다. 늘 아침마다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연동님 네. 보내드려요. 안녕.
0: 네, 네 전화 보내십시오. 예.
1: 자 아, 군인이라서 보내십시오.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7: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컬러, 색깔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흙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이 꽃은요. 흙이 산성이고 알루미늄 성분이 있으면 푸른빛을 띠고요. 반대로 흙이 중성이나 알칼리성이면 분홍빛을 띈다고 합니다. 초여름에 동글동글 탐스럽게 피어나는 꽃으로 물을 많이 머금은 국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꽃 무엇일까요? 어려워요? 힌트를 드리면 오늘 전매추 말고 저매추 갑니다. 저녁 메뉴 추천. 술국이라고 아시죠? 술국. 순대국집에 이제 주로 파는데 예, 술국. 거기 이제 술 말고 이제 물 한번 이제 물 숫자 해 가지고 그 국이 되나? 미안합니다. 예, 힌트 미안해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BTS 이분도 국이네. 정국 네. Standing next to you 듣고 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업과 글쓰기를 병행한 미국 작가의 경험담인데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늘 생각했답니다. 어서 빨리 회사를 안정시켜서 자유롭게 글만 쓰련다. 10년 뒤 목표를 이뤄서 진짜로 자유를 꽤 얻었는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죠. 마감 시간이 없으니 한없이 늘어졌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집중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매일 커피숍으로 출근, 저녁까지 글을 쓰고 직장인 때하고 똑같은 시간에 취침. 결국 틀에 박힌 생활을 해야 글도 써졌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번지는 5월. 소중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정 위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인데요. 나른한 봄의 불청객, 졸음운전은 찰나의 방심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운행 중에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차 안의 공기를 맑게 환기하는 것이 좋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쉼표를 찍는 여유인데요. 졸음이 몰려오기 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가지는 10분의 짧은 휴식은 도로 위에 확실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한 뒷좌석에 앉은 아이들의 안전띠가 제대로 매여 있는지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눈길도 필요하죠. 떠남의 즐거움보다 돌아옴의 안도가 더 깊이 남는 5월. 그 여정의 완성은 언제나 안전이라는 약속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0: FM for you.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규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고향

0: 성능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4: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5: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달근달근달근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더불어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흙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꽃, 정답은 바로 수국이었습니다. 4234번님이 수국이요. 어제 보고 왔어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예쁘게 폈네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저건가? 알칼리성이 아닌 땅인 거죠? 신기하다. 3400번님이 정답 수국. 경남 거제에 오세요. 수국길이 쫙. 부산 태종대도 굿입니다. 경남에 수국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어떻게 두 지역을 이렇게 다 하세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 겁니다.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여름보다 뜨거운 남자
2: 태토남.
1: 아닌데.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2: 저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열대야는 아닌 것 같은데.
1: 열대야는 아니었는데.
2: 아직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 반소매로 다 반바지로 싹 그냥 잠옷을 그냥
1: 바꿔서.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구나.
2: 네, 아예 다 입고 자는데.
1: 일단 태토남 탈락.
2: 아, 태소남은
1: 뭐 잘 때 뭘 잠옷을 입어? 따로?
2: 아, 그렇구나.
1: 태소남 탈락.
2: 맞네. 아, 태소남. 오늘부터 이제 잠옷 다 버립니다.
1: 거짓말하지.
2: 배가 차가워요.
1: 아이고 그랬잖아요.
2: 배 차가워.
1: 알았어. 네. 태소남
2: 배 탈락.
1: 호소호인.
2: 배탈남
1: 웃기다. 언어 유의. 아주 그냥 씩씩하게 네. 시작해 보실까요?
2: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해야 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3: 이휘준, 너 또 어디가? 그리고 손에 그 향수 뭐야? 그 엄마 거 아닌가? 엄마 거 같은데.
2: 엄마 그게 아니라. 오늘 성년의 날이잖아. 여자친구 그 성년의 날 선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 어떡해.
3: 아이고, 아들 자식이 키워봤자 하나도 소용없다더니.
2: 에이,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대여사님.
3: 내가 너 뒤치다 거리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향수를 훔쳐?
2: 미안해. 내가 다음 달에 알바비로 다시 사줄게.
3: 속 터져.
2: 엄마 속 터진 김에 속 터질 말 하나만 딱 더 할게.
3: 뭐? 또 뭐?
2: 아니 그 뒤치 닭거리가 아니고 뒤치 닭거리.
3: 닭거리?
2: 뒤치 닭거리가 맞는데. 맞춤법 지킵시다 어머니. 아들 나갑니다. 안녕.
3: 저거. 나 이 헛헛한 마음. 그래 뒤치 닭거리? 그래 그거 누가 뒤치다 거리 해주나?
1: 어머님 화이팅! 어머님이 그렇게 키우신 겁니다.
2: 전 딸을 좋아해요. 그래서
1: 본인 같은 아들 할까봐.
2: 네, 딸이 좋아요 저는. 자, 오늘 우리가 유의할 우리말 뒤치다 거리, 뒤치다 거리입니다. 네. 이게 발음 상황은 같을 수 있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에서 휘준은요 아들 자식 뒤치 닭 거리 해봤자 하나도 소용이 없다면서 한탄하는 엄마 태순에게 뒤치 닭 거리가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전 표기할 때 닭 거리라고 썼던 것 같아요.
2: 그쵸. 하지만 정답은 뒤치 닭 거리로 표기하셔야 됩니다.
1: 표기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2: 뒤치 닭 거리. 자, 뜻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뒤치 닭 거리,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 또는 일이 끝난 뒤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 뒤와 치닭 거리가 합쳐진 말이에요. 치닭 거리는 명사로 일을 치러내는 일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반찬거리, 놀거리처럼 거리가 붙은 뒤치 닭 거리 가 맞다고.
1: 맞아요.
2: 또 그렇게 쓰고 계시기도 하고 저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예. 하지만 꺼리가 맞습니다. 꺼리. 네, 치닭은 없는 말이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뒤치다꺼리가 맞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1: 아, 진짜 몰랐어. 이제 꼭 이렇게 네. 제가 유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2: 어려운 말입니다.
1: 퓨전 아나운서 이제 여름이니까 네. 네. 가을에 여름 뒤치다꺼리 하지 않도록 네. 여름은 또 여름대로 즐겨야 됩니다.
2: 맞아요. 예. 그래서 헬스하고 있어요.
1: 헬스?
2: 네.
1: 어, 팔이 어쩐지 두꺼워졌다.
2: 아, 빈약한 몸 좀 이제 드러내려고.
1: 어. 네. 야, 엉덩이가 더 업되겠네. 그럼
2: 엉덩이. 허허. 내놓고 다닙니다.
1: 뭘 내놓고 다니? 아, 진짜 적당히 해요, 진짜. 에이, 진짜
2: 난리나.
1: 자, 박수빈님이 네. 딸은요. 네. 더 훔쳐가요. 뒤치다꺼리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우리는 몰라. 우리는 아들이었기 에이, 때문에.
2: 처가 오면 반찬 다 가져가잖아요.
1: 그렇네, 그렇네.
2: 세제 뭐 이런 것도 다 가져가고.
1: 그래, 그래.
2: 그래요.
1: 아들이 낫네.
2: 그런 거.
1: 라고 얘기해봐도
2: 딸이 짱.
1: 어, 절레절레 하는 사람 많을 거야.
2: 그래도 짱.
1: 뭐든 최고입니다. 이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김성규 너여야만 해 띄워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2: 안녕.

0: 김성규 너여야만 해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오늘 5.18 광주 민주화운동 46주년입니다. 최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무산되기도 했죠. 관련 소식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월요일 4부 코너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지난 한 주 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포스코 ENC, 정식품, IS동서,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빙그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워킷과 함께합니다.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7: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5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0: 8시 14분 19초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1: 네,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 비구름이 조금은 치닥거리 해주겠는데요. 네. 수요일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제자리를 찾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상황입니다. 아침부터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열사로 낮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벌써 20도 넘었고요. 낮에는 부산이 28도, 서울이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가 예상됩니다. 그래도 내일은 구름의 양이 늘면서 오늘보다는 2, 3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수요일에 서울의 낮 기온은 24도, 목요일에는 22도 선까지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맑음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창입니다.
0: 네, 뜨거운 주말이었는데 뜨겁게 네네. 보내셨나요?
1: 뜨겁게 잘 덥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운 데서 일하고요.
0: 일했어?
1: 일요일에 일해야죠.
0: 네. 아, 그렇지.
1: 일요일은 일하는 날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저한테는 일하는 날이에요.
0: 그렇지, 그렇지. 네. 뭐 저도 주말에 일했는데.
1: 네, 네.
0: 예. 뜨거운 남자. 예. 예, 최기창 기자. 월요일도 뜨겁게 부탁드립니다. 키워드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5.18, 두 번째 키워드는 한일 정상회담,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와 긴급 조정권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5.18입니다.
0: 오늘이 이제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기념식에서 광주에서 이제 열리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제 보통 정부 주최 민주화운동,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5.18 국립묘지에서 치러져 왔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올해에는 옛 전남도청과 분수대가 있는 항쟁 당시 중심지였던 5.18 민주광장에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부 기념식이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2020년 제40주년 행사 이후 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입니다.
0: 네, 5.18 민주화운동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기념식이 펼쳐지는군요.
1: 이제 5.18 민주광장에서 치러지는 만큼 주제도 5월 다시 광장을 품다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0: 네.
1: 특히 이제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을 마치고 이날 개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 식순 중에 국민은혜를 하잖아요.
0: 예.
1: 이 국민은혜 때 옛 전남도청 개관에 맞춘 국기 개양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0: 아하. 5.18 하면은 5.18 정신을 이제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 개헌안이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이제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개헌이 무산이 됐는데요.
0: 예.
1: 이제 지난 이제 개헌안 제가 이제 기사를 쓰거나 할 때 보면은 댓글에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다더라 뭐 이런 가짜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검색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0: 예.
1: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행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0: 아하.
1: 이 부분이 조금 건드린다 이런 식으로 좀 가짜뉴스가 나와서
0: 예.
1: 좀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0: 5.18 역사적 가치는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혹시 이 시기에 광주를 간다면 찾아가 봐야 할 곳이 있을까요?
1: 예, 잘 알려진 데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0: 예.
1: 대표적인 게 5.18 민주광장에 위치한 시계탑이 있습니다. 이 시계탑은 이제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5.18 당시에는 전남도청 앞에 있었는데 신군부가 광주를 무력으로 진압한 뒤에 5.18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이 시계탑을 광주 서구

0: 농성광장으로 옮겼고요. 이후 2015년에서야 제자리인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으로 돌아온 물건입니다.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이 시계탑은 5시 18분에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집니다.
1: 또 다른 상징물들도 있을까요?
0: 이게 5.18 유적지는 아니지만 또 다른 상징으로는 이제 광주광역시청 건물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광주시청은 이제 배 모양인데 앞쪽 뱃머리 모양은 5층 시의회 건물이고요. 본관동이 이제 기둥처럼 생겼는데 예. 기둥처럼 생긴 본관동 행정동은 18층입니다. 그래서 5.18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요. 또 여기를 지나는 버스가 이제 518번입니다. 광주는 이제 노선명 앞에 지역을 붙여요. 예를 들면 상암 뭐 7번, 상암 173번 이런 식으로 지역명을 붙이는데 이 5.18 버스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 5.18 유적지 대부분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1: 예.
0: 이게 또 참고로 광주에서 지역명을 붙이지 않는 버스가 총 4대가 있는데 518번을 비롯해서 228번, 419번, 1187번 등이 있고요. 이제 5.18은 이제 5.18을 상징하는 것이고 228번은 이제 대구에서 일어난 2.28 대구 민주화운동을 상징합니다. 또 4.19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4.19 혁명을 상징하는데 1187번은 뭘 의미할까요?
1: 1187번 뭘까요?
0: 1187번은 무등산의 높이입니다.
1: 아.
0: 그래서 무등산을 갑니다.
1: 아하.
0: 그래서 혹시나 광주 5.18 주간에 광주를 가시게 된다면 버스 노선 참고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예, 뭐 TMI지만 출신이셔가지고 너무 잘하네요.
0: 아, 그렇습니다. 예. 줄줄줄 외울 수 있습니다.
1: 5.18 기념식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뮤지컬 광주 초연을 딱 40주년일 때 여기 이곳에 가서 이제 광주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눈빛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흘렸던 눈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1: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열린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경상북도 안동을 방문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6번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공식 일정 첫날인 내일 정상회담과 친교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1: 양국 정상이 경북 안동에서 만나는데 안동이 왜 선정됐죠?
0: 이제 경북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데요.
1: 아.
0: 지난 1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당시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있습니다.
1: 아, 정부가 다양한 행사도 준비를 했네요. 소개해 주시죠.
0: 정부는 이제 다카이치 총리를 국빈급으로 예우할 방침인데요. 우선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오후에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을 하면 정부 관계자들이 영접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된 호텔을 입구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할 계획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43명으로 구성된 전통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다카이치 총리의 차량을 호위할 예정입니다.
1: 정부가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이제 이후 펼쳐진 만찬 메뉴도 미리 공개를 했죠?
0: 제가 어제 이거 기사 쓰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좀 그랬는데
1: 예.
0: 만찬 메뉴로는 이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올리던 특별한 닭 요리인 전개야, 안동 한우로 만든 갈비구이, 안동 쌀밥, 신선로 등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디저트로는 양갱의 일종인 전약과 일본 전통 모찌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또 안동의 전통주인 태사주, 안동의 최고급 쌀로 빚은 명인 안동 소주, 나라연 사케 등 양국의 술이 또 만찬주로 나옵니다.
1: 아, 배고프다. 다양한 음식들 나오는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0: 이번 만찬 메뉴에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 안동의 선비 정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좀 특징이 또 있는데
1: 예.
0: 이번 만찬에는 안동 지역 종가의 오래된 조리서이자 보물 2134호인 수은잡방 요리를 접목한 퓨전 항식을 대접할 예정인데요. 광산김씨 15대 종부인 김도훈 종부와 국빈 행사 경험이 풍부한 웨스틴 조선이 협업해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또 만찬 이후에는 한국계 피아니스트인 양방원의 피아노 연주와 판소리 공연도 펼쳐집니다.
1: 멋지겠다. 양국 정상의 대화가 아주 멋진 결실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삼성전자와 긴급 조정권입니다.
1: 삼성전자의 사측과 노조가 오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 참석을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삼성전자의 노사가요 오늘 두 번째 사후 조정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예. 지난 11일에서 12일까지 열렸던 첫 번째 사후 조정이 결렬된 뒤에 맞는 두 번째 사후 조정인데요. 노조가 이제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잖아요. 결국 이번 회의가 파업을 앞두고 사실상의 마지막 중재 시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뭐 어마어마합니다.

0: 분위기 어때요?
1: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양측이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한 발씩 물러서는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사측은 이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서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를 했고요. 노조는 교섭과정의 이해도를 위해서 노조의 요구로 교체된 김영로 부사장이 발언 없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사측의 요구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0: 예, 그런데 어제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 정부가 어제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최후의 카드로 여겨온 이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처음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함께했습니다.
0: 예, 긴급조정권 이게 뭐예요?
1: 그러니까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인데요.
0: 예.
1: 긴급조정권을 발동을 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가 되고요. 중노위에서 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0: 예.
1: 그런데 만약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중노위가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1: 오늘은 이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한 줄은요.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0: 아, 가사네요. 정희찬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요일에 뵐게요.
1: 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0: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띄워드리고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로 돌아옵니다.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0: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양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행복을 찾아가는 해답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갑니다.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는 외국인과 귀화자의 삶을 살펴 더 나은 이민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내일을 위한 함께 찾아가는 행복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법무부 국가데이터처.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2: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한 번 더 체크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아직은 계속 차들이 많고 고속도로에 사고도 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도로 판교 쪽 시흥 부근 사고 있는데요. 시흥 이전부터 안현 쪽으로 또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밀려 있고 일산 방향은 소래터널에서 계양 구간이 좀 길게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오창 일대로 9km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오창 부근 2차로에 대형 화물차 사고도 나면서 일대가 더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반대 남이 쪽은 동서울에서 산곡, 호법에서 모가까지 지체입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강서쪽으로는 지체가 조금 줄고 있는데 동쪽으로는 지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부터 밀려서 동호대교까지 쭉 지체고요. 강변북로도 방화대교에서 영동대교 일대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새 프로그램 홍보에 진심인 남자, 셀프 홍보 요정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네, 우리 총장님 또 인별 보니까 새 프로그램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이게 가족 관찰 리얼리티, 남의 집 귀한 가족입니다.
1: 맞아요. 이게 뭐 저희 부부 나오고 우리 박미선 이봉원 선배님, 그다음에 신지 문원 부부, 그다음에 배우 고준희 씨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이수근 형님이 이제 MC세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부부 간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가족.
1: 맞아요.
0: 가족의 이제 얘기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저희의 아마 좀 예전의 모습 살짝 플러스 좀 그동안 못 봤던 모습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 약간 지금 그 우리 총장님이 늘 매주 나오셔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갈등보다는 오히려 더 화합. 약간 좀
1: 아니 다 있어요.
0: 물론 갈등이 있겠지만
1: 보시면 돼요.
0: 그래서 좋아진 모습도 보면 볼 수 있겠네요.
1: 그럼요, 그럼요.
0: 궁금하다, 궁금하다. 넥스트 레벨을 만날 수 있는
1: 6월 2일 첫 방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그다음에 이제 귀한 가족. 여기 뭐 박미선 선배님 나오시고
1: 두 분은 거의 한 10년 만에 같은 프로그램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0: 이렇게 난 두 분이서 같이 리얼리티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1: 맞아요.
0: 궁금해요. 그쵸. 또 아프시고 난 뒤니까.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1: 저는 어쨌든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봉원 선배님이랑 우리 신지 씨 부부랑. 예.
0: 아, 신지 누나들하고. 네. 야, 궁금합니다. 궁금한 가족들 다 나오는 프로그램.

0: 첫 번째 방송 꼭 챙겨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쌀벌하지 않죠?
1: 그렇지 않을
0: 그런 거예요. 내용 안 나오죠?
1: 네, 네, 네.
0: 또 괜히
1: 몰라요 방금. 나는 또 그래?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0: 아 그런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아 궁금해지네 진짜. 자 기대를 해주시면서 저희는 또 우리 일 해야죠. 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5월 셋째 주에요. 유행본부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2: Weekly Trend.
0: 아 맛있다.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1: 자 야구장에 가지 않아도 마치 간 것처럼 만들어주는 야구장 AI 직관샷.
0: 아 야구장 AI 직관샷 어떤 거죠 이게?
1: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야구장에 놀러 갔다가 왜 관중석에 있는 내 모습이 그 중계 화면에 잡히면은 너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예, 근데 수만 명의 관중 중에 사실 내가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0: 아 쉽지 않지.
1: 저도 몇 번 갔어요.
0: 네.
1: 알려진 사람인데도 안 잡아줘.
0: 아, 이 스타인데가 스타가 왔는데도.
1: 심지어 우리 윤종신 형님과 같이 갔어요.
0: 오.
1: 기자가 내 이름만 빼놨어.
0: 아, 그거 찍어놓고도.
1: 누군지 모르니까.
0: 열받네 또.
1: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0: 아, 훨씬 어쨌든, 더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1: 자, 요즘 유행하는 야구장 A 직관샷을 활용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야구장에 가지 않더라도 마치 야구 중계 화면에 내가 잡힌 것처럼 아주 실감나게 합성을 해줍니다.
0: 아, 이게 그 사실은 이제 K 응원석 하면서 엄청 미모의 그 야구 팬이 잡혔는데 알고 네. 보니 AI였다.
1: 맞아.
0: 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이 앱이었어.
1: 맞아.
0: 그래서 모두가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그쵸. 리얼해요.
1: 너무 리얼해서.
0: 너무 리얼해.
1: 사실 이거 초창기에 제가 아는 분이 올렸길래 나 진짜 방송하면 잡힌 줄 알고
0: 그죠?
1: 물어봤다가 그분이 제 걸 해준 거예요. 그 올렸더니 진짜 DM으로 진짜인 줄 알고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초창기에.
0: 진짜 리얼해. 잘
1: 그래서
0: 만들었어.
1: 이게 맞아. 옆 관객이 화면에 걸쳐 나온 모습부터 뭐 하나 이글스,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 이 구단의 응원복까지 자연스럽게 합성된다는 점에서 현실감이 너무 있고요. 또 실제 중계 카메라 앵글이나 조명, 경기 스코어보드나 전광판 같은 중계 그래픽까지 실감나게 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합성 사진이 AI 프로그램에다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 있고요.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결과값을 설명해주는 그런 글자 같은 거예요. 글들이에요.
0: 예.
1: 그래서 입력 내용은 야구장 A 프롬프트를 검색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어렵다 싶은 분들은 좀 정교함은 덜하더라도 스노댄 같은 다양한 사진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다.
0: 이게 이제 유행하니까 네. 이 기능들을 다 넣으신 것 같아요. 앱에서. 방법이 쉽습니다. 야구장 AI 합성 사진 유행인 이유가 있을까요?
1: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높으니까 사실 티켓 구하기 힘들대요.
0: 아, 쉽지 않죠. 네.
1: 그래서 이게 합성이긴 하지만 야구장에 직접 간 느낌만으로도 또 즐거워하시고 요즘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하고 맞물려서 손쉬우면서도 좀 기발한 AI 합성 사진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야구장에 간 것처럼 합성한 사진도 많이 있거든요.
0: 귀여워.
1: 네, 유니폼까지 딱 입고.
0: 유니폼을 너무 딱 맞게 입혀주네 AI가.
1: 네.
0: 너무 귀엽네.
1: 맞아요.
0: 이게 뭐 야구장에 사실 가도 되는데 화면 잡히는데 그 잡힌 모습이 내 인생샷이 된다.
1: 네.
0: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저희 숨기고 싶어하는 저희 스태프 중에 두 분도 화면에 잡힌 적이 있어요.
1: 그래요?
0: 예.
1: 올렸었어?
0: 근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샷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0: 예.
1: 아, 못 봤네.
0: 아 요거 한번 해서 올려요 그러면 다시 인생샷처럼. 예. 계속 자기들은 준비된 얼굴이 아니었대.
1: 뭐야? 아니, 저분들은 평생 준비를 안 할 것 같아 그런 식.
0: 뭔 소리 오늘 풀미하고 왔는데.
1: 그 오늘 올라가요?
0: 아, 오늘 풀미했어요.
1: 올라가요 오늘?
0: 늘 풀미하고 와요.
1: 아, 아니잖아. 맨날 우리만 앞세우지 않아.
0: 아유 정말. 자 야구장 AI 직관샷 저희 사진으로도 한번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FM 인별에 올릴 테니까 끝나고 방송 끝나고 와서 또 구경 와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윤정원님이 저도 친구 직관샷 보고 와 TV 탔네 이렇게 했는데 AI로 만들었다고 해서
1: 그렇다니까.
0: 진짜 놀랐어요. 외국에서도 이게 엄청 유행이래요.
1: 외국에서도 이제 유행하는군요.
0: 야구는 네. 뭐 전 세계 인기 스포츠니까.
1: 요즘에 보니까 또 축구를 올리는 지인들도 있더라고요.
0: 아.
1: 축구에 또 진심인 분들은
0: 아 그렇지.
1: 축구도 실감나요. 그 외국 그 유니폼 딱
0: 유니폼 입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포츠의 진심이라기보다 내 얼굴이 예쁘게 나오고 잘 나오니까.
1: 그래서 그런가 보다.
0: 즐기는

0: 같이 즐기는 것 같이. 자, 여러분들도 올려보시고 저희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셋째 주 유행본부 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0: 위클리 피포 화제의 인물 누구일까요?
1: 요즘 사실 야구 못지않게 농구도 핫합니다.
0: 아, 핫하죠.
1: 프로농구에서 KCC를 우승으로 이끈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이상민 감독입니다.
0: 아, 이상민 선수일 때는 이제 컴퓨터 카드.
1: 컴퓨터 카드.
0: 여가지고 아, 컴퓨터 패스 받으면은 그냥 에. 아, 박수 막 나고 이랬었는데. 지난주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죠?
1: 맞아요. 그 2025-26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상민 감독이 이제 KCC의 감독이죠. 손창환 감독이라고 올 시즌에 또 엄청 화제가 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 그 소노의 감독이신데 예. 두 팀이 어쨌든 우승을 맞고 맞붙었습니다. 3, 4차전 모두 경기 종료 직전에 1점 차로 승부가 갈리는 이거 진짜 재밌는 경기. 와. 치열한 명승부 끝에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KCC가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정규 시즌에 6위였어요. 왜냐면 그 올스타 공단이긴 한데 부상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고
0: 예?
1: 그런 팀이 우승을 차지한 거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됐는데 그 중심에는 KCC의 감독 바로 이상민 감독이
0: 아,
1: 있습니다.
0: 이상민 감독 뭐 선수 때는 우승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0: 이제 감독으로서 이제 첫 번째 우승이죠. 어,
1: 현대 걸리버스 시절을 예. KCC까지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상민 감독은 선수로서 또 코치로서 이미 우승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무려 감독된 지 12년 만에.
0: 어, 12년이나 되셨어요.
1: 예, 와, 감독으로서 첫 우승을 어, 한 거고 예. 이렇게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달성한 사례가 프로농구 역사상 네 번째입니다.
0: 어.
1: 터보가드 김승기.
0: 어.
1: 에어본 전희철,
0: 와, 와.
1: 쌍둥이 감독 조상현,
0: 와, 와, 와.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가드 이상민 감독까지 그 주인공인데
0: 예.
1: 이 기록을 단 한 팀에서 이룬 거는 이상민 감독밖에 없습니다.
0: 아,
1: 네,
0: 멋지다.
1: 네, 그래서 감회가 좀 남다랐을 텐데 그러면 이쯤에서 이상민 감독의 우승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0: 예.
2: 사실 뭐 선수 때 세 번 우승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수 때 우승한 거 다 합쳐도 지금 한 번이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0: 어머 어머 어머, 야 선수의 영광이 영원하거든요 운동 선수들은.
1: 맞아요.
0: 근데 그것보다 지금 감독으로서의 기쁨이 엄청 크신가 봐요.
1: 네.
0: 기분이 좋아지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선수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1: 그 KCC 주장 최준용 선수의 솔직한 인터뷰가 화제였는데.
0: 예.
1: 원래도 이분이 좀 특이한 걸로 유명하고.
0: 최준용 선수가?
1: 예. 네, 그 네. 발언도 재밌어요. 예. 한번 인터뷰 들어볼게요.
3: 가끔은 막 재밌기도 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따라다니던 슈퍼스타였는데 막 제가 막 똑바로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실 웃기죠. 아버님 속으로 엄청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죄송한 건 죄송한 건데 저희가 버스 태우셨으니까 쌤쌤입니다. 예.
1: 외국식 인터뷰.
0: 어, 그러면 진짜 외국식 인터뷰네.
1: 너무 좋아 이런 거.
0: 예. 와, 야, 브라질 사람 같아요. 약간 브라질 축구 선수 같지 않아요?
1: 예, 원래 이런 걸로 유명하세요 우리 최준용 선수.
0: 매력 있습니다. 예, 이상민 예, 감독, 예. 최준용 선수 말대로 뭐 과거 선수 시절은 아이, 저도 엄청 팬이었어요.
1: 아이 저기 다 나오잖아요 우리 드라마에도.
0: 아 그렇지.
1: 진짜 연세대 시절 수많은 오빠 부대 이끌고 다닌 우리 이상민 감독 아직도 별명이 영원한 오빠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그 30년 전에 농구 대잔치 다룬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여기에 나오잖아요.
0: 예.
1: 이 안에 거기서 이제 주인공 고아라 씨가 따라다니던 게 바로 이상민 오빠고 심지어는 열렬히 응원하다가 이제 허리까지 나가는데 그 장면 한번 볼게요.
4: 아 이상민이 반칙으로 떴습니다. 이상민 벌써 반칙이 세 개째예요.
5: 아이다 아이다 심판이 좀 태겨봐라 덤비 봐라 덤비. 아
0: 저렇게 소리 지르다가 허리가 나갔어, 허리가 나갔어.
1: 맞아요.
0: 야 레전드 선수였던 이상민 선수 감독이 된 그 서사도 진짜 드라마 같아요.
1: 그 1995년에 아까 말씀드린 KCC의 전신이 이제 현대입니다.
0: 예.
1: 이때만 해도 이 팀이 이제 대전 연구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프로 데뷔를 한 이상민 감독이 모두가 당연히 KCC에서 선수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7년에. KCC가 이제 서장훈 선수를
0: 아, 그렇지.
1: 삼성에서 FA 영입하면서 그 FA 제도에 따라서 KCC 선수 중 한 명이 보상 선수로 삼성으로 가야 되는데
0: 예?
1: 이때 삼성이 예상을 뒤엎고 그때 당시 이제 35세의 노장이었거든요.
0: 어.
1: 이상민 선수를 보상 선수로 지명한 거예요.
0: 허허.
1: 그래서 이제 구단의 레전드가 사실 허무하게 다른 팀으로 떠나니까 이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고 결국 삼성에서 선수 은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삼성 썬더스에서 코치 감독 생활을 10년 했고 2023년 무려 16년 만에 다시 KCC의 코치로 돌아오고 이번이 감독 부임 첫 시즌인데 우승까지 해냈습니다.
0: 아, 완벽합니다. 서사가 완벽해.
1: 그리고 원래 그 스타 출신 감독들은 선수들한테 되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 내 눈높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뜬 게 뭐냐면 이상민 감독이 작전 지시하는데 선수들이 아, 그거만

0: 보여줘서 그래 목표는 사실 잘 되는 건데 내 의견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1: 맞아요.
0: 이 팀하고 잘 결과물을 내는 게 목표니까
1: 그렇죠.
0: 그거에 엄청 유연하게 또 잘 네. 이끌어가는 멋진 감독님의 모습으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이 농구 이 드라마도 이성민 선수가 대학교 4학년이었던 1994년에 방영이 됐습니다. 마지막 승부.
1: 저는 이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0: 마지막 승부 싫어했던 네. 남자는 없을 거예요.
1: 진짜.
0: 이것 때문에 농구 시작했어요 저는.
1: 맞아요. 네.
0: 마지막 승부 OST 김민교 마지막 승부 듣고 올게요.

0: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 와, 이것만 들으면 우리 저기 다슬이었나 이름이?
0: 예.
1: 다슬이.
0: 왜요?
1: 너무 좋아했었어.
0: 아니 손지창 쪽이었어요? 아니면
1: 저는 장동건.
0: 장동건. 아 네. 덩크 쪽이었어요. 3점슛이 아니고.
1: 손지창 씨 너무 얄미웠어요 그 드라마 안에서.
0: 형도 그때 당시 별명으로 안경잽이니까 손지창 쪽인 줄 알았는데.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하.
1: 그 180도 회전슛이 저는 그때 당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3점슛을 뒤로 돌면서 네. 쏘는데 내가 그 장면에서 정말.
0: 아, 그 장면은 모두가 다.
1: 네. 그러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0: 저는 너무 손지창 선수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그 극 중에서. 근데 그 고글이 멋져서.
1: 맞아.
0: 저 물안경 끼고 한번 해봤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게 왜냐면.

0: 없어가지고.
1: 그 캐릭터 너무 완벽하니까 완벽해. 남자들의 질투를 좀 사긴 샀어요.
0: 맞아 맞아.
1: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아. 그러나 너무나 네. 멋진 연기였죠.
0: 역시 최신 네. 유행보다 과거 얘기에 불탄 남자. 저는 김민성 소장님과 계속 이어갑니다. 김민경의 마지막 승부 들었고요.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요즘 화제인 이번엔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2: 위클리 컨텐츠.
0: 자 마지막입니다. 소개해 주신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요즘 화제인 컨텐츠라고 했는데 요즘 컨텐츠 화제인이라고 했죠? 그럴 수 있죠.
0: 당황하셨어요? 자,
1: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가 지난주에 시작했습니다. 개막됐죠. 프랑스 남부 도시 칸에서 열리고 있는 바로 칸 영화제.
0: 아, 칸이 이제 열렸습니다. 소식 굿모닝 FM에서도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번 칸 영화제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1: 아니 올해가 이제 제 79회인데 예. 우리나라 영화계가 특히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박찬욱 감독이 경쟁 부문의 심사위원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0: 와,
1: 대단하죠.
0: 대단한 건이에요.
1: 예. 그리고 지금 추격자 곡성으로 유명한 우리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랐어요. 그래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도 지금 경쟁을 하게 됐고 한국 영화가 이렇게 칸 영화제 경쟁 부문 후보에 오른 건 이제 4년 만입니다.
0: 예.
1: 뭐 이 외에도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영화제 곳곳에서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나고 있는데 확실히 한국 영화에 대한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화면만 봐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0: 맞습니다. 네. 우리 박찬욱 감독이 이제 심사위원 장이 된 건데 네. 칸 영화제와 인연이 두텁잖아요. 네. 이거 좀 짚고 가시죠.
1: 박찬욱 감독한테 별명이 있는데 바로 깐느박.
0: 그렇지.
1: 칸 영화제와 박 감독의 인연이 깊어요. 2004년에 올드보이. 이거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0: 예.
1: 이걸 시작으로 2009년에는 영화 박쥐로 심사위원상, 2022년에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0: 다 받았어.
1: 또 2017년에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는데 그럼 박 감독이 이번에는 심사위원 전체를 이끄는 심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0: 잘 어울려.
1: 대단해.
0: 잘 어울려요. 그럼. 예. 박찬욱 감독.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1: 그 심사위원장 자리 제안받고서 5분 정도 고민하고 바로 수락했다고 합니다.
0: 이 정도면 근데, 그냥 매너만 지킨 것이죠.
1: 그렇죠. 예. 근데 고민한 이유는 뭐였냐.
0: 뭐 고민을 하셨어?
1: 심사위원을 이미 해봤기 때문이었어요.
0: 그치 그치.
1: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0: 부담될 것 같아요.
1: 네,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민했고 특히 이번엔 황금종려상 후보에 오른 우리나라 작품을 직접 평가하기도 했잖아요. 그 작품이 아까 말씀드린 곡성 이후 10년 만에 나온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거든요.
0: 예.
1: 배우 황정민 씨, 조인성, 정호연 씨가 출연하고 이게 이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한 항구 마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로 호프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이 될 만큼 화제였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늘 새벽 6시쯤 첫 상영 마쳤습니다. 2시간 전에 상영이 끝나서 현지 반응은 아직 좀 지금 갖고 오질 못했는데 칸 영화제 최고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영화 분위기 어떨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칸에서 공개한 클립 영상으로 그 분위기 잠깐만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3: 야, 애들한테 연락했어?
4: 금방 온대.
3: 형님, 저쪽입니다.
4: 야, 뭐 길 한복판에 죽어있냐 저거. 야, 저 누가 발견했어?
3: 아, 저거 저희가요.
0: 지금 조인성, 황정민 두 배우의 대화였고
1: 뭐야?
0: 어떤 시골에 저 멀리 뭔가 물체가 있는데 이게 미래인지 과거인지도 모르겠어. 복장은 약간 과거 같은데.
1: 아니 그 경찰 옷인데 미국 뉴욕 경찰 옷인데요.
0: 뉴욕 경찰 옷을 입고
1: 와, 이게
0: 차를 여는데 문이 위로 업도어로 이렇게 열어요.
1: 이거 기대된다.
0: 이게 뭐야?
1: 아, 조인성 씨도 수염 길렀는데 왜 이렇게 멋있어. 아.
0: 수염 왜 이렇게 숱이 많아요?
1: 어떻게 하셨지? 뭐 발랐나?
0: 아. 아니, 멋져요. 비주얼도 멋지고 기대된다. 일단 뭐 엄청난 스토리 시나리오가 기대가 돼서
1: 맞습니다. 예.
0: 아 좋습니다. 칸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호프 외에도 한국 작품들 좀 주목받는 게 있나요?
1: 지금 군체. 그 연상우 감독 부산행 반도 이 감독인데 세 번째 좀비 영화이자 신작 배우 전지현 씨 구규환 씨 주연으로 나오는데
0: 기대돼.
1: 이거 영화 상영되고 무려 예. 7분 동안 기립박수 받았습니다. 와. 이거 이번 주 목요일에 국내 개봉되거든요. 예. 저도 보러 갑니다. 이거는
0: 봐야지.
1: 그다음에 이제 정주리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도연 씨, 안도 사쿠라 씨가 주연 맡은 도라라는 작품. 요것도

0: 초청이 됐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예, 깐년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최고상 거머쥘 수 있을지 기대되고 그것보다 빨리 국내 개봉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지난 이번 주 주말에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계속 같이 응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6: 아우, 남는 게 없어요.
5: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8: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9: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10: 글레오?
1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 굿모닝 FM태입니다. 마칠 시간이에요. 아, 전 총장님이 휴가 가신다고요?
0: 제가 이제 다음 주 나고 그 다음 주 한 주만 좀 쉬어 가는데 이제 아들이랑 아내랑 저 이탈리아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다음 주도 안 나오셔도 된대요.
0: 진짜요?
1: 예.
0: 아, 다음 주도 안 오는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1: 아니, 좀 여행 몰라... 준비하시라고.
0: 아, 감사합니다. 예.
1: 휴가 잘 다녀오시고
0: 네.
1: 또 사진들 인별에 또 스타의 여행 이런 거 좀 올려주시고.
0: 네, 사진 진짜 못 찍으니까 네. 그래도 많이 봐주세요.
1: 찍어달라고 해주세요.
0: 네.
1: 휴가 다녀오시고 난 뒤인 3주 뒤에 우리 총장님
0: 좋습니다.
1: 뵙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같이 인사드릴까요?
0: 네.
1: 여러분, have a good day!
12: day!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3: 짙푸른 동해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말로 흩어지는 곳. 양양 낙산사에는 천년을 이어온 신비로운 약속이 전해집니다. 신라의 승려 의상은 관음보살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이 바닷가에서 기도를 올렸는데요. 정성이 하늘에 닿은 듯 어느 날 거친 파도 사이로 신비로운 기운이 서린 붉은 연꽃 한 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눈부신 꽃 위로 관음보살이 나타나 의상에게 깨달음을 전했고 그 성스러운 자리에 세워진 작은 암자가 바로 오늘날의 홍려남입니다. 바다 위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죠. 천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낙산사의 바람은 그날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4: MBC 강훈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15: MBC FM for you.
16: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5월 오픈 예정 1600-0255 포스코 ENC.
17: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8: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9: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8: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1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11: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2026 강릉 단오제 영산홍 챌린지 5월 25일까지 강릉 단오제 공식 노래인 영산홍가를 챌린지로 즐기고 총 상금 2,000만 원의 주인공이 돼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0: 강릉 단호제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찾는 사람이 없어도 꼬박꼬박 찾아오는 날. 예, 다시 월요일입니다. 딱 일주일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월요일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아침 가족들 어떻게 생각하시냐 알려달라 그랬을 때 2135님께서 월요일이 좋은 건 좀 흐물흐물해졌던 내가 짜임새 있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의미가 부여되니 월요일 아침이 괜찮아졌어요 라고. 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죠? 몸에 힘이 좀 들어가고 정신 좀 바짝 차리게 되는, 좋게 생각하면 생활의 리듬을 잡게 해주는 월요일. 자, 약간의 긴장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한 주를 시작해보면 어떻겠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